계획이 필요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따라와. 저 중심부로 가!

0: 오빠 얘들아 간다! 오빠!
1: 너무 어지러워.
2: 재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1: 나? 왜 나야?
0: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네 화살뿐이니까.
1: 알았어. 저 괴물을 막을 수만 있다면.
2: 오즈, 출력을 최대로 올려줘.
0: 알았어. 재민, 부탁해.

0: 얘들아, 부탁 하나 할게. 다음에 또 내가 괴물 얘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냥 게임이나 하라고 얘기해 줄래?
1: 안녕, 아가야. 안심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2: 이건... 그게 뭔데? 이 플래시오사우루스가 거대해졌던 건 우연이 아니야. 이 갑옷은 좀 달라. 남은 퀀텀 에너지가 잡히는데 이건...
3: 퀀텀 에너지?
2: 좀 더 조사가 필요해.
1: 저기, 다음에 보자.
4: 설마 지금 내 기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테리나, 넌 항상 내 천재성을 과소평가해왔지. 자신은 과대평가하면서 말이야. 뭐 상관없어. 테리나 말고도 내 부하는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으니까.
1: 하늘의 지배자, 하츠곱테릭스!
5: 지금 몇 시지?
1: 응? 이런... 또 지각이네. 안 돼!
6: 어디? 많이 먹어?
1: 좋은 아침! 늦어서 죄송해요. 학교 다녀올게요. 안녕!
6: 루시오, 잠깐!
7: 응? 설마 너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거 잊은 거 아니야?
6: 어쨌든 잘 됐다. 공항에 같이 마중 나가자. 오늘 너희 부모님 오시는 날이잖니?
1: 오늘 오시는 거였어요? 그럼 빨리 가요!
4: 좋았어. 드디어 또 다른 메카다이노가 활약할 때가 왔군. 너는 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지? 기대하겠어.

0: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 안 그래? 엄마, 아빠께 네가 팀에 들어온 얘기를 빨리 전해드려야 하는데.
1: 나도 빨리 뵙고 싶어.

안 돼, 로디. 알려드립니다. 어서 들어가. 어?

0: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3: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4: 이제
3: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아까 신혼 남아이와 왔다 신혼 남아이와

자연꽃 방귀비 팡팡 민여상 분위기와 와타시와 자연꽃 방귀비노 팬스데스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 게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호! 제가 일본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0: 좋겠어요.
1: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모찌입니다.
0: 근데 펭수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1: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0: 우리 펭수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1: 좋아요. 한번 왔으면은 몸소 느껴봐야죠.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0: 고!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1: 고니쿠와.
0: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1: 괜찮은 게 있으니까 미리 공부했지. 다이고 아슈 짱겐 파이. 아리가또.
2: 바이바이.
1: 바이바이. 마차니. 미나상 고니쿠와. 마차시와 펜스 데스. 다시 떼이마스까?
2: 떼마스.
1: 오, 본토.
2: 떼것도 아리마스.
1: 와우.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아신다고 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감사합니다.
1: 이제 아이스테르.
0: 와, 펭수 벌써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네.
1: 자, 보셨죠?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오시마켄 고아이.
0: 애기가 울렸어.
1: 고니쿠와. 제가 말하는 거에도 놀라시네요. 히메사마 고치니키테 고니쿠와.
3: 고니쿠와.
1: 하지마시테.
3: 하지마시테.
1: 와타시 히테이마스카.
3: ちょっとできますよ。なんで聞かないんですか？なんで聞かないんですか？あの、私、していますか？はい。お、本当？お、本当？お、なんで？なんでしていますか？ちゃんと好きだから。あ、本当？私の名前は、フェイス。私の名前は、フェイス。おい、はい、私の名前は、フェイス。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를 다 아시는데요.
0: 진짜 이름을 아는 게 대박이다.
1: 저 살짝 지금 어깨 올라갔거든요. 보이세요?
0: 어깨 엄청 내려가 있는데.
1: 지금 어깨 올라가 있거든요. 고치키테, 고치키테. 오늘가 이지만.
4: 안녕하세요.
1: 오, 뭐야? 미혼진 됐어?
4: 일본인데.
1: 어, 난지 한국어 샤베르 듣기만스까?
4: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1: 어? 아, 한국어 공부해요?
4: 네.
1: 오, 정말로? 혹시 저 아세요?
4: 네.
1: 오.
4: 네.
1: 도모타치とか 가족とか 민나 와타시 스테이마스까?
4: 에, 스테이요. 아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저를 무조건 안다 이 말입니다. 오. 다시 니온데 신주쿠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과 있으면 한번 보세요.
4: 네.
1: 안 오는 거네. 안 오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지금 일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 사람마다 다 알고 계세요.
0: 근데 펭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1: 아, 바쁘신 거죠. 네, 희소가시, 희소가시. 또 일본은 맛있는 게 아주 천지예요.
0: 펭수 귀에 파리가 붙었어요.
1: 아우! 맛있는 거 먹으러 이만 가!

0: 잠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난데오이시?
1: 하이, 아시게 흔데.
0: 아, 좋다.
1: 하이.
0: 그래서 맛있군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펜사인이 전에 붓거든요? 펜사인이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은 먹고, 절제하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0: 와.

0: 알라라라라라라. 지금 시바시야? 시아미시야?
1: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0: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가 펭수대. 그, 밖에 가봤어?
1: 아까 카메라 설치하는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8명 이난인 거지. 지금 1시간 전인데 누가 1시간 먼저 와? 영화 보러 갈 때 1시간 전에 가?
1: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져왔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0: 네, 빨리 말하세요.
1: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초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행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라고요. 일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0: 잠깐만! 네. 사인회 진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1: 그 상대방 이름요?
0: 응.
1: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0: 한글로 쓰라고요?
1: 미나
0: 충진데?
1: 미나상 이런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0: 아 그쵸.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치미 마시테 와타시와 EBS 벤슈세이 자이언트 팬키링노 펭수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1: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0: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고시 한번 하고 갈게요.
1: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앉아.
0: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옆이잖아. 생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라.
1: 갈 수 있겠어요?
0: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행수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0: 가자! 재팬!
1: 갈 수가 없네.

0: 저기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있어? 와, 하이. 고니키와, 고니키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지혜가, 피하긴 왜 피해?
1: 고니키와, 펭하.
0: 고니키와.
2: 이야.
3: 선배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통일자!
1: 통일자!
0: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통일자! EBS 렌치데이 자이언트 팬티빙노 팬츠게 요로시코 내라지만 일본 분이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야 맥자이루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2: 네
0: 세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영아. 반가워요.
3: 나 팬스 덕분에.
0: 어 잠깐만,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해서 일본 분이세요?
3: 맞아요. 나 팬스 유튜브 보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게 됐어.
0: 진짜?
3: 맞아.
0: 오, 감동이야.
3: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0: 아니 나도 일본 오고 싶어서 일본고 뱅크 간다고 했어.
3: 그래서 나중에도 꼭 일본에 와서 팬미팅도 해줬으면 좋겠어.
0: 내가 이것만 말할게. 무조건 온다.
3: 어 진짜로?
0: 어 진짜 올 거야.
3: 진짜로?
0: 어
3: 말했어.
4: 어. 잠깐만, 아, 긴장してるんで.
0: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4: 読む, 書いて
0: 응, 응, 응. 왔다, 이만
5: 적어보셨다니까, 조금만.
4: 잠깐만, 아, 응. 소리も 出てこなくなったから.
0: 大丈夫, 大丈夫.
4: 시물이, 아, 또, 샬생 여코. 목소리도 너무, 아, 좋아요.
0: 네,
6: 아, 사실은, 아. 저는, 하얀 말이에요.
0: 하얀 말. 말. 아! 태영아! 오! 뭐야! 네?
4: 어, 제 딴에 만들었어요, 이거.
0: 뭐인데?
4: 만나고 싶었어요.
0: 재밌게. 야호! 땡큐, 야호!
4: 책임져주세요, 저희 인생.
0: 알겠어.
4: 네.
0: 와타시가 책임지게.
4: 네.
7: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0: 아이고, 또 내 어깨 또 올라가게 해주려고. 고마워.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어깨가 없어. 운동 많이 썼지.
7: 남편한테 좀 해놨고.
0: 아, 잘 뛰고. 기사이 하나야 오키나 하나 비트 として 同じものはないから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딱히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 드리고 많은 팬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비싸 스키나 먹어.
1: 本当に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진짜 우리 시카타였어. 아토데 또 보자. 마타네. 아이스테르요. 펭귄이 신났다.

0: 가만히 있어봐. 일본 숙소 주차가 됐는 게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푹시, 푹시.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하! 숙소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착. 조심합니다. 야,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순식간이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일본어 공부를 더 하고 왔어야겠네 이거. 누구세요?
1: 펜수.
0: 임모식이세요?
2: 아니, 오, 여기 높다.
0: 우리 좋지. 오.
2: 아니, 일본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0: 아니야, 아니야.
2: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아. 영어보다 훨씬
0: 나아. 와, 나 이거 터키 가봐.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졌습니다.
2: 아, 뭐, 먹으러 갈까?
0: 편의점 가자. 다음 편!
3: 기사지불이다네.
4: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넓네, 넓어.
4: 아, 잠깐만.
0: 오, 빨라.
4: 어디 있어?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2: 책
11: 성교육. 네, 드디어 성교육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성교육의 핵심이자 아이돌로 얘기하면 약간 센터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12: 지금까지 안 다루는 거 생각하면 뭐 발기,
11: 유람물. 어우, 세다 세다.
13: 어, 저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거니 청경.
11: 아, 청경도 안 나왔고. 네. 당황하셨어.
13: 우리가 너무 그랬는데.
14: 아, 이게. 예. 이게 익숙치가 않아.
11: 언급을 못하시죠.
14: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네.
11: 승윤 씨,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13: 그럼요.
11: 예, 네, 요거, 네. 단어조차 말하기 힘들다면, 이 단어 성교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14: 그런가요?
13: 네. 혹시 어떤 단어 말씀하신 게 제일 어려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14: 예. 왜, 중요 부위를 네네.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3: 뭐 음부, 음경 이런 거 뭐 이런 거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놀라지 마요. 왜 그래. 아니 아, 이 사람
14: 왜 그래요
13: 자꾸. 큰일 났네. 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15: 옆에서 보면 지금 완전 근육 울끈불끈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근육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움이었네요. 부끄러움이 울끈불끈이었네.
11: 거시기, 뭐 고추, 찌찌 이런 단어 안 됩니다.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뭐 저희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13: 뭐 둘, 셋.
11: 음경, 음경, 음경. 아니, 웃으면 안 되지. 음경 왜?
13: 음경, 음경, 음경.
11: 자신있게.
14: 아, 내가 너무 사내만 있었나?
11: 승윤 씨 어렸으면 쌤 씨가 좀 도와주시죠. 어,
13: 같이.
12: 네. 한번 같이 해주세요.
11: 같이 해보세요. 하나, 둘, 셋.
12: 음경, 음경, 음경.
11: 아니, 뭐, 화이팅 하려고.
14: 자연인보다 여기가 더 힘드네. 네. 여기 좀 힘드네, 근데. 네.
11: 강하게 배우고 가세요.
14: 많이 배우겠습니다,
11: 오늘. 네네. 네. 아, 이제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선 넘지 말아요. 경계 존중입니다. 오.
14: 경계 존중?
11: 네.
16: 고.
17: 은경.
11: 은경, 아. 괜찮으세요?
14: 아, 뭔가 죄지은 느낌이네요.
11: 어쨌든, 우리 이승윤 씨는 속옷을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14: 아, 그러면?
8: 퇴근하고 나서 내 옆에서 자줄 수 있어?
14: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18: 응, 안 잔다니까.
19: 있으면은 못하겠어요.
13: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20: 근데 사실 반대예요. 얘랑 떨어서 자면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21: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22: 아니야, 너가 더 빨개.
13: 그건 아닌데?
11: 요즘 너무 많아.
13: 그건 아닌데?
22: 자, 스마일. 치킨.
15: 이게 딥페이크는 제가 사실 사진 하나만 찍으면
14: 어? 이걸 아니, 만들었다고?
20: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15: 적응하신 거예요?
14: 이제 적응 이제 음경!
15: 아니 안 시켰어요.
19: 아니 썸 넘어갔어 지금.
13: 사실 저도 경계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19: 아 그리고 네. 제목부터 좀 경계하게 돼요.
15: 맞아. 약간 맞아, 너 선 넘지 마. 맞아. 너 여기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어, 딱 이렇게.
14: 울타리를 막 치는 느낌인 거지. 예. 진짜 넘어오면 안 돼.
13: 자연인들은 울타리 치면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14: 근데 울타리 많이 쳐요. 왜냐면 네. 밭을 가꾸잖아요. 내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와서 막 파먹기 때문에
13: 아, 쳐야 되는
14: 그래도 그 근처에는 그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좀 치니까.
13: 좀 다른 울타리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왜 울타리를 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23: 경계 10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계 교육은 요즘 아동 청소년 성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 유네스코가 발표하는 이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경계 교육이 자기 결정권, 신체 자율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사용할 거고 남들에게 어떻게 왜 접촉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권리, 그것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19: 경계 교육에 있어서 우리 승유 씨가 이제 신생아예요.
14: 신생아죠. 저는 오늘 음경도 세 번 처음 외쳐봤는데.
11: 입에서 처음 열어봤대요. 자, 그래서 승유 씨의 경계 교육 지수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푸시고.
14: 네, 아, 뭔가 죄지은 네. 느낌이네요.
11: 지금부터 자 성교육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서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14: 선서까지 해야 됩니다.
11: 예, 선서 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뒷조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4: 알겠습니다. 예. 자, 선서.
11: 네, 선서.
14: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1: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속옷 및 알몸 노출을 하지 않는다.
19: 야, 이거 저 질문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15: 자연인인데 당연히 팬티바람으로 다니겠지?
14: 저기,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게, 저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이건 항상 제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11: 그럼 어디까지 네. 오픈을 하고 계시나요, 집에서?
14: 반바지에다가 이제 티셔츠.
11: 그 반바지가 속옷, 그 반바지는 아니고.
14: 그 반바지 아니고.
11: 확실한 거죠?
14: 확실합니다.
11: 저희 조사 들어갑니다.
13: 부럽다. 네. 동태는 네. 항상 빤스에 반팔 티셔츠가 사계절 내내 그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바지를 조금 추워서 바지 입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그 3살짜리 애기가 아빠 어디 가?
15: 굉장히 심각하네요.
13: 바지 많이 입었어.
11: 아 좋아요. 속옷을 입는 네.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14: 예? 아니
15: 아니 동태 때문에 헷갈렸어. 동태. 속옷을 입는다고요. 나
11: 동태 때문에 헷갈렸네. 아유, 좀 미안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스킨십을 하기 전에 뽀뽀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거나 아들이 거부를 하면 물러선다.
14: 동의라고요?
11: 그렇죠, 동의.
14: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막 돌진해서.
11: 돌진해서.
14: 갑자기 뽀뽀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신호를 보냅니다. 하고 이제. 이제 다가갔을 때 네. 아이가 이제 보통 피하죠.
11: 피하거나.
14: 그러면 이제 절대 따라가진 않아요.
11: 그럼 하기 싫구나 하고 한 2, 30분에 한 번 더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14: 한 5분 있다가 다시 시도한 적은
11: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집요하게 조금.
15: 매우 쳐라! 매우 쳐라!
19: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시도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그냥
1: 그러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방이나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생활한다.
2: 이건 못 피해가지. 매우 쳐라. 못한다.
14: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노크하고 심지어 한 수습할 시간 5초 정도를 준다. 충분히 기다려줬다.

0: 가 그리고 들어가.
1: 세리 씨 긴장해야겠는데 지금 완전 강자 왔는데요?
2: 아니 내가 봤을 때
3: 뭐지 이승윤 씨.
4: 아니 긴장했네.
3: 아니 긴장했네. 긴장한다 이승윤 씨요.
2: 잠깐 이 장모님 없으면
1: 맞아.
2: 이렇게 못하죠.
5: 장모님 쓰다 매우 쳐라.
3: 그러니까 맞아요. 장모님이 있어서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와 분리 수면을 하고 있다.
2: 아니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0: 야 근데 여기서 무너지네.
3: 왜요?
0: 지금도 같이 자요.
3: 그렇구나.
0: 아들이랑 지금도 제가.
3: 아, 지금 같이 자요? 지금도?
0: 네.
3: 초등학교 6학년인데?
0: 잠은 제가 같이 자요.
3: 어허. 경계 존중 지수로 봤을 때 전문가분들께서 어떤지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6: 네, 저는 한 7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3: 7점?
6: 예, 그 속옷은 사실 아까 장모님 찬스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장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속옷 바람으로 다니는 사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모님이 계셔서는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가릴 곳을 가린다라는 그런 경계가 있으신 것 같고요.
0: 네.
6: 두 번째 뽀뽀도 다가가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와 거절을 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다가가고 거절하면 더 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5분은 조금 너무 빠르고 그래도 한 20, 30분 있다가 네네. 다시 시도를
0: 사실
6: 하시는
0: 게 사실 우리도 안 걸리는 거야. 3분 있다가 한번 다시 시도하고
6: 에이, 그럼 점수 좀 한 1점 빼야 되겠습니다.
0: 아,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4: 저는 한 10점 만점에 8점쯤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3: 잘 나왔어요.
4: 이제 1점을 깎은 이유 하나는 동의요? 라고 물어봐 저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한 걸 아주 좀 생소하게 여기신다는 게 약간 1점의 장점 요인이 됐었고 아 개념상 아 그래도 부모 자녀 간의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동성 간에도 이제 이 정도 6학년 정도면은 분리수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신체적 경계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가 돼서 8점 드리게 됩니다.
2: 저는 승유 씨한테하고 이렇게 공감 많이 가거든요. 저도 딱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이 분리수면은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 꼭 해야 해요.
3: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리수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7: 여기 있었구나.
0: 어? 아니요.
3: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0: 여러분들 잠이 온다.
3: 잠이 온다.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쁠 때잖아요.
0: 잠이 온다.
2: 이렇게 하다가 정태 씨 잠들 것 같아요.
0: 잔다고요?
3: 네.
6: 너무 신기하다.
4: 대박이다.
8: 4개월 때부터 자기 방에서 자고.
6: 너무 신기하다.
0: 우와.
6: 이게 된다고?
8: 네. 그래서 문 닫고 아빠 사랑해 인사하고.
0: 진짜?
9: 연준.
10: 응?
9: 학교 잘 갔다 왔어?
10: 어.
9: 재밌었어?
10: 응.
9: 아빠가 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10: 봐서.
9: 오늘 밤에 있잖아. 오늘 밤에 저기 같이 잘까?
10: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친구랑 게임할 시간이라고
3: 하니까 거절당했네. 어찌
8: 아빠가 너무 좋아해.
3: 예.

0: 나가.
1: 금방 나가.
2: 들어갔는데.
0: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1: 응, 안 잔다니까.
0: 진짜지?
2: 죽은
0: 건데. 왜 없지?
1: 응.
0: 진짜 안 잘 거야?
1: 안 잔다니까.
3: 아,
2: 진짜 후회가 없는 것 같은데
3: 질척대셔요.
2: 왜 자꾸 지적거리세요? 네.
0: 야, 불 끄고 다녀.
2: 괜히 왜 퇴직해요?
4: 괜히 화났어.
1: 은근 씨 아빠랑 자주 자긴 하는데 요즘에 친구들도 이렇게 아빠랑 많이 자는 친구들도 없고
2: 문화가 같이 안 자는 거야.
1: 중학생이니까 혼자 좀 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2: 초등학교 4학년.
6: 늦을 것 같은데요?

0: 옆에서 자줄 수 있어?
1: 어느 때부터 이제 혼자 자기로 약속했잖아. 나 솔직히 싫지.
2: 아, 분리수거 하려고 하는구나.
3: 려나, 혼자 자기로 했잖아.
0: 아, 혼자 자면 너무 무서워.
3: 엄마가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잖아. 뭐가 무서워?
2: 아직 무서운가 봐요. 아, 귀여워. 아직 아기네.
3: 그럼 내일은 혼자 잘 수 있겠어? 되게 가져와.
4: 동생을 데리고 자니까.
3: 그러네.
5: 동생은 같이 자네.
6: 그럼 몇 살 때부터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
0: 난 14살?
7: 오빠.
2: 아우. 그렇게 좋을까?
5: 제일
8: 아빠 너무 좋은 것 같다.
2: 야. 너무 근데 귀엽죠? 저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8: 맞아요, 맞아요.
9: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2: 맞아요. 시간이 많이
9: 걸려. 같이 자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7: 아, 미국 있잖아. 미국이 훨씬 더.
2: 다크네를 토닥토닥 하죠. 맞아요. 와.
3: 진짜 신기하다.
8: 아, 저까지 아빠한테 다 네, 맞아. 그래요.
2: 진짜 300일도 돌더라고요.
6: 맞아요. 근데 저번 침대에서 혼자 잘 생각은 없는 거야? 네 방 저렇게 있는데도?
0: 일단 잘 때 심심하고, 무섭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기하실 사람이 좀 없어.
6: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알겠어.
0: 설마 들어오면은 방망이가 뚜껑이
2: 닫힐까? 무서워서
0: 이렇게 놔주고 나의 보디가드 보디가드야. 공룡도 이쪽에서
2: 몸은 닫거든데 인형이 지켜준다고.
10: 아, 빨리 누워 그냥.
2: 아, 네. 아, 몸은 어른이야 지금.
10: 그만해.
8: 아, 못 잘 것 같은데.
11: 무서워서 불도 못 껐어요. 그래서 보니까.
2: 아, 근데 승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지금 계속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질척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8: 근데 좀 네. 이유가 있어요, 나름. 네. 그러니까 저는 안방에서 아들이랑 둘이 자고 이제 아내는 아들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럴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년이면은 내가 같이 자자고 아무리 졸라도 내가 이제 따로 혼자 그렇죠. 자게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이제 즐기고 싶은 거예요.
2: 왜 울려 그래요, 근데?
10: 그러니까 벌써부터.
2: 이제, 아, 왜 울려 그래요?
8: 이제 왜냐면은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따로 잘 거거든요.
2: 맞아요. 어느 순간 그때가 오죠.
8: 근데 이제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9: 아니, 근데 그렇게 나중에 독립하면 다시 신혼부부처럼 살 수도 있어.
8: 와, 아내랑?
9: 예. 네.
8: 이미 많이 멀어졌는데.
10: 내가 생각해요.
9: 근데 저도 이거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한 번에 넷이 같이 자거든요. 아니 그래서 시간 얘기는 나왔던 게 미니엠은 격한 아이스하키 해도 그 링짱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터프한 상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면 들어가서 혼자 쉬는 게 또 무서워요.
2: 아직 애기네.
9: 너무 무서워서.
2: 무서워해서.
9: 저희 지금 영상인 아이포도 심해요.
2: 영상도요.
9: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2: 그렇구나.
10: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이 언니 오빠들이 분리수면을 못 하고 계시네.
2: 못 해요.
10: 애기들은 불쌍해시다라고
2: 지금 본인들이
10: 우리 돌아 지금 계속 울어.
2: 지금 본인들이 무서운 네네. 거야. 애기를 억지 자는 게.
8: 아 근데 나는 좀 은지 씨, 나 진짜 그렇게 안 봤거든요.
2: 오케이.
8: 벌써 이렇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2: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은지 씨한테 배신감 느끼는 게 우리가 되게 잘 맞거든요.
10: 맞아.
2: 근데 분리수면에서 약간 갈려요.
10: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첫째, 둘째 다 생후 4개월 때부터 분리수면을 했어요. 네, 근데 저녁 7시면 집 불을 다 끄고 아침 7시면 불을 무조건 켰어요.
2: 맞아요.
10: 그래서 이게 밤낮 구분을 조금 애기들한테 계속 줬고.
8: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성교육 차원에서 그 분리수면이 그 필요한 건지 정말로 중요한 건지.
4: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자리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제 나만의 독립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간적인 경계라고 부르는데.

0: 예. 독립된 공간에서 자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그런 독립심도 생기고 또 부모님 또한 양육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이제 사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일단 아이를 떼어놓을 때 너무 잘하신 게 아이가 무서움을 모를 때 떼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살 이전에 재우는 게 좋고
1: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한 12시 넘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는 잘 거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안 자고 아빠하고
0: 기다리고
1: 달려나올 때
0: 있죠.
1: 있잖아요. 그러면 야, 왜안 잤어?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2: 너무 좋아.
1: 너무 행복한 거야.
2: 그
1: 얘,
2: 상자 얼굴 보니까.
1: 그 얼굴 보는 게 너무 소중한 거고.
3: 또 울지 마. 진짜 울지 마.
4: 잠깐만, 차연님 맞아? 차연님 왜 이렇게 눈물이
5: 아, 이렇게 분리수면을 못하는 이유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0: 그쵸?
5: 그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염려는 분리수면을 하면 애착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2: 불안해요.
4: 그런 것도
5: 부모님들이 되게
4: 있어요.
5: 많아요. 얘랑 떨어서 자면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반대예요. 심리적으로 수면은 자기조절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잘때그 어둠에서 막 귀신, 뭐 요괴, 막 괴물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되게 무서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실 능력이 되게 좋아져요. 또 이제 애착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애착은 밤에 같이 자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사실 좌우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이 같이 자게 됐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4: 진짜 근데 윌리엄 계속 몸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어느 날에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다리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 어젯밤에 여기 그냥 깊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빡!
0: 자면서 그래요.
4: 팔로 찬 거예요, 얼굴에. 되게 아팠어요.
5: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동수면하는 게 한국이 진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생후 24개월 시점에 한국이 77%, 호주가 20%, 미국은 4.5%.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갭이 많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저학년 정도에서 한국의 공동수면은 71.3%. 그러니까 거의 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자는 편에 속하거든요. 총 수면 시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짧더라.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뇌 발달이나 성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0: 맞아요. 예.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함께 자기 문화였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분리가 좀잘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2: 좋았어.
0: 초등학교 한 1학년 들어가기 전이 강력한 골드타임, 사실은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그왜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어도 사춘기 문턱인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신체적인 프라이버시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 분리수면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4: 근데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처럼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5: 분리수면을 할때 점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아이한테 너 이제 몇 살이야? 우리랑 같이 잘 거야? 너 아직도 아가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방이 생긴다, 자기 침대가 생긴다, 학교를 들어간다 이런 계기들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수면 루틴을 좀잘 만들어 주시는 거 혹은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목욕하고 양치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하루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누구 안녕 잘자 이러고 나가시고
0: 그리고 애가 이제 중간에 엄마한테 다시 오면 그러면 안방 침대에서 자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게 하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는 게 맞아요.
2: 승희 씨 어떻게 우리 할수 있을까요?
1: 어떻게 얘기를
2: 할수
1: 들어보니까
2: 있을까요?
1: 이제 해야 될것 같긴
3: 아, 둘이 눈 마주치지
2: 진짜?
3: 마세요. 지금
0: 지금 둘이 맞아.
3: 눈 마주치지 마세요. 금지. 아이 컨택 금지. 둘이 자꾸 울고.
0: 맞아.
1: 어떻게 해볼까요? 해볼까? 어떻게?
3: 금지 금지. 아 진짜.
1: 해볼까요?
5: 하지만 저 주변인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저도 그렇고 분리수면 아직 성공하지 못해요. 중이에요, 중. 헤어지는 중. 이 경계 존중이라는 게 분야가 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경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와 거절을 말하는 거고 심리 정서적 경계도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

0: 마음의 칸막이가 돼 있어서 다르다라는 그런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디지털 경계입니다.
1: 디지털 경계, 이게 정확히 뭔가요?
2: 이제 아이들의 삶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왜내이 신체의 확장판처럼 요즘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진 한 장, 또 내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나를 대변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1: 그래서 정말 부모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 실험 영상 함께 보시죠.

0: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1: 오, 이거 좀 무섭다.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0: 부모님의 SNS로 그 아이를 알아본 거죠?
1: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전 순서보다 누나 같아, 동생 같아?
3: 누나 같은데.
2: 누나 같아?
3: 이건 중생이고.
4: 나 했고, 9살인데?
5: 9살.
1: 와, 초에서 몇 살이 있어요?
5: 아, 그렇죠.
1: 알아보고자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2년 전에 9살이었어.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11살이겠네. 수학을 100점 맞은 것 같아.
6: 우와.
4: 다 동그라미.
0: 수학도 잘하고.
4: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
5: 춤도 잘 춰. 오. 뭐야, 이거는?
1: 태권도도 하는구나.
5: 태권도 하나 봐.
1: 사교육으로 키스댄스 태권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 탐정, 탐정. 네.

0: 사는 곳?
1: 사는 곳이라는 게 예산 아니에요?
2: 예산. 아.
0: 예산.
2: 구독자분들이 거기 호텔 어디예요? 물어보면 체크아웃 한 다음에 알려주시죠. 맞아.
3: 나는 그 산 어디냐고.
2: 그 산 못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산 못 찾아. GPS 공유해줘야 돼.
4: 성격은 어떨까? 이 형.
1: 개구쟁이?
4: 개구쟁이?
1: 홍대에서 일을 뺀데.
5: 아미가 없다면 몇 살쯤이죠?
6: 2학년.
2: 2학년이에요?
1: 나 이만하면 대반전.
4: 아, 이 형은 좋아하는
2: 순대국밥.
1: 순대.
2: 나도 좋아해.
4: 나도 그렇게 생각해.
5: 봐, 막 컬러 이런 거 보니까 만들기 이런 거 좀 뛰어난 거. 그렇다면 A형?
2: 혈액형 거?
3: 어, 엄마가 빵집은
2: 오, 이런 거
3: 진짜 많은 게 많은 거 있구나.
2: 그러니까요.
1: 너무 귀여워요.
6: 인기 많을 듯.
5: 어, 아이돌 사는걸?
0: 귀여워. 봐봐. 지우랑 똑같아.
5: 엄마, 아빠 말 듣고 해서 미안해. 지우처럼.
2: 엄마가 의리 비자예요.
0: 쓸통만 반도 저렇게 급 많이 알아냈네요.
2: 과연?
3: 어떤 거 좋아하는 거 같지, 우리?
1: 춤?
3: 춤도 엄청 잘 추고
1: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아.
3: 어,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았어.
1: 태권도!
3: 그리고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수학도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엄청 잘하는 것 같고.
1: 진짜 잘 맞은 것 같아요. 이름은 로빈인 것 같고요. 나이는 만 6살,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애인 것 같았고요.
7: 여자친구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웃고 있어서 좋다고 얘기 표현해줬어요.
3: 맞아?
2: 아니야?
1: 항상 웃고 있는 게 안 맞는 것
7: 같아. 혈액형은 O형이고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3: 혈액형 빼고요.
4: 네, 맞아요.
1: 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0: 네.
1: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0: 그렇죠. 은경, 아~ 괜찮으세요?
2: 아, 이거 괜찮아요?
0: 누가 또 놀라셨네.
3: 뭐, 음순도 마찬가지고요.
4: 내가 이렇게 수줍게. 네. 교실에서 스킨십을 하는데 보고만 있어요. 하나요.
1: 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4: 안에 커플이 있는데 시도때도 없이 스킨십을 해서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무릎이 앉고.
5: 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1: 얼씨구?
6: 아니야, 너가 더 빨개.
1: 진짜요?
4: 끄덕기도 하고.
2: 어, 이건 아닌데?
7: 요즘 너무 많아.
2: 이건 아닌데? 이거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지.
4: 특히 조별모험이 있을 때는 옆에 철사부터 더한다고 합니다.
8: 아, 그거 좀 아니죠.
9: 일종의 좀 과시 행동이기도 하고.
2: 과시.
1: 이런 일이 많다는 것에 저는 이거 한번 누르고 싶어요.
4: 네. 어떤 친구들도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불편함에 대해서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왜 불편한 거냐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그런 부분은 고민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10: 학급 안에서 이런 규칙들을 바꿔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규칙과 경계에 대한 방법을 만드는 것. 그렇죠. 일종의 그 안에서 게임의 룰을 같이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난리라는 딥페이크가 제 아이가 당한 것 같아요.
2: 딥페이크.
9: 저 얼마나 놀랐겠어.
1: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6: 이 아이의 마음이.
1: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을 맞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장난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 화를 내면 왜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어?
2: 아니, 안 웃기니까.
7: 안 되지 않아서.
6: 아니야, 그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방식. 그것은 장난일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3: 그래서 저는 거절할 권리, 거절 당할 권리, 거절할 수 있어라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1: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황을 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부저가 거의 동시에 계속 같이 네. 저희가 누르긴 했는데 언제 제일 많이 누르셨어요, 승현 씨는?
11: 일단은 뭐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뭐 애정 행각을 스킨십. 뭐 이렇게 스킨십이 과해서 네.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근데 이게 자꾸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사실 학교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2: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때는 누가 누구 사귀는 것도
7: 맞아요. 교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 뭐만 잡아야 돼? 연필만 잡아야 돼요.
11: 그것도
2: 네?
7: 왜? 연필만 잡아야 되는
2: 허리 잡으면 안 돼.
7: 팔 돼요. 팔
2: 이성에 대한 팔 이성 팔 팔
11: 안 돼 안 돼 안 돼.
7: 안 돼?
2: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를 좀 우리가 맞아요.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7: 규칙 세워야 돼요.
12: 네. 저 솔직히 그 사례 중에서 제가 겪어본 게 하나 있어요.
2: 어떤 거예요? 어떤 거?
12: 걔 우리 애가 3살 때였을 텐데 친구끼리 집에서 놀러 왔는데 장난치면서 놀다가 네. 팬티 좀 벗어봐. 그때 다른 부모들은 뭐 3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9: 보통 이제 3살 때쯤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은 그냥 얘네들이 무슨 악이나 무슨 그런 건 없고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또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이제 너의 소중한 비밀을 함부로 막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행동이 너를 전혀 멋있게 보이지 않게 한다.
13: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발달 단계에서 그 부분에 감각이 되게 집중되고 네. 뭐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런 정서가 과거의 우리 문화에서 좀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친척들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기, 음경 같은 거 보고 아이고 참 싫어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백일이나 돌사진 막 이런 거 할 때 남자 아이들 막 아랫도리 같은 거 벗겨놓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11: 저도 지금 그 집에 가면은 앨범 뭐 어딘가에 네. 있어요.
2: 본인 거 아니면 아이 거?
11: 제 사진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찍잖아요.
2: 그렇죠.
11: 근데

0: 옛날에는 다
1: 그렇게 찍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2: 다 그렇게 찍었어.
0: 사진관 앞에 지나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3: 맞아요. 맞아요.
4: 야, 어느 순간부터 거기 그 포스트잇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소중보이게.
0: 지금 그리고 딥페이크 얘기도 나왔는데, 야, 저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2: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뭐 어떤 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형님? 네.
0: 그, 저도 뭐 산에 있어도 알 건 다 아는데, 그, 합성사진. 우리는 이제 합성사진이라고 했지만, 합성사진이 더 교묘해지고.
2: 맞아요.
0: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2: 맞아요.
0: 거.
2: 맞아, 맞아. 제가 제 막둥이니까 우리 네. 어르신들 핸드폰 좀 한번 꺼내 봐요.
1: 어르신들,
2: 우리 어르신들 네, 다 꺼내 봐요. 사진이 하나 필요해요.
1: 사진?
2: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사진 하나를 제가 네. 좀 찍어 볼게요.
0: 어르신이라면 좋은가요?
2: 네, 네. 자, 스마일 치킨. 네, 찍었어요. 단체 네. 카톡방 초대 드릴게요.
0: 아, 뭘 만들 네네네. 건가 보네.
2: 자, 이렇게 해서,
1: 단톡방에 뭐. 초대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초대가 됐어요.
4: 올라왔어.
2: 제가 잠깐만, 잠깐만. 뭐, 이렇게.
4: 바보?
5: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야. 금방 만들었어?
6: 아니, 근데.
2: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사진 하나만 찍으면.
0: 이걸 아니, 만들었다고?
6: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2: 맞아요. 이게 딥페이크. 제가 사실. 승윤님 얼굴 사진만 찍었는데
0: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하다
5: 아니, 네 진짜로? 표정도
1: 기척금지
2: 기척금지
1: 표정 잘생긴 줄 아는데 웃김.
0: 아니 내가 지은 게 아니라니까 얘 야 기운이 좀 별로다 이거는 진짜
2: 얘들아 알지 나는... 승윤이 공개수배 낸 거
0: 얼마야 이거 현상금
1: 만 원이야?
0: 현상금이 10만 원이네 그래도
2: 100만 원이야 눈 정말 안 좋구나
1: 안 찾을래
0: 나 근데 내용도 잘 못 봤는데 뭐 지금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2: 이제 봤어 이제
0: 나 언제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막 아,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
2: 얼굴 사진으로 다 한 거야
1: 아 진짜?
4: 한 순간에 그냥 한 명 보내버리는 느낌?
2: 맞아 야.
1: 아니 이거 이런 것도 진짜 다 한 게 아니라고? 아니, 이거 진짜 같은데?
0: 이거 아니라니까
2: 진짜? 아니에요 다 손도 다 네.
0: 누군가가 내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올린 다음에 네.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1: 얹어놨구나.
0: 정작 당사자인 나는
2: 아니, 울지 마세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울어
0: 영혼을 모르는 거야
2: 맞아.
6: 이게 일단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다인 네.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개를 변형하면서 좀 웃기게 희화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 평가, 얼평하고 막 이제 혹은 이제 여기서 심해지면 성적인 평가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1: 금방하죠.
6: 이제 승윤님이야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는 야 이거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이거 위계관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으론 아닌데 나중에 가서 이제 되게 상처 많이 받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죠.
5: 네. 그리고 실제로 얼떨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래 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이제 고학년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거의 성인 수준, 어떤 때는 성인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또 삶의 중심이 되고 성적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인터넷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학년은 권리와 책임, 또 뭐 관계 맥락,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또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저학년은 네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학년 때는 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가해자 성인지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1: 오늘 신체부터 심리, 공간, 디지털까지 경계 존중의 심화편을 함께 했는데요. 소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승윤 씨.
0: 미처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알게 돼서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2: 다시 나오고 싶어요?
0: 예.
2: 적응하신 거예요?
0: 난 이제 적응 이제 응격!
2: 아니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1: 어떻게 해요? 안
2: 시켰어요.
4: 지금
2: 왜 갑자기 응용을 왜 찍는 거야?
0: 아, 야.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야.
2: 안 돼. 찍힐 때.
1: 경계 존중 못 찍는 거예요.
2: 우리 싫어요.
1: 공이 안 구했어요.
2: 제가 지금 고막 경계 지금 무너졌어요.
1: 은지 씨는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특별히 네. 다른 경계 영역보다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네. 알려주신 대로 뭔가 포스트하기 전에 포즈하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4: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었고
2: 맞아요.
4: 그리고 나중에 SNS 생겼고 앞으로도 어떤 거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계속 평생 숙제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성경해요.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7: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1: 차분하죠.
4: 9시 뉴스인 줄 알았어요.
1: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3: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선배님, 예, 자위하세요? 예? 언제 처음 자위하셨어요? 예?
6: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8: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5: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9: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4: 푹푹 찌는 더위에 사라진 입맛을 찾게 해줄 영양만점 한식 한상. 평범한 닭갈비는 이제 그만. 춘천 닭갈비보다 더 맛있는 이색 닭갈비. 된장 양념으로 구수함을 더한 된장 닭갈비부터 없어서는 안 될 만년 조연 양파. 오늘은 빛나는 주인공이다. 양파의 단맛이 우러나 깔끔하고 개운한 맑은 양파국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닭갈비는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된장 양념이 들어간 닭갈비 굉장히 네. 새로워요. 네. 일단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6: 네, 닭고기, 닭다리살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다 밑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청주하고 생강즙하고 후춧가루를 준비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곁들이는 음식으로 네. 채소를 겉절이처럼 무쳐가지고 네. 같이 구워서 곁들이는데 네. 그거는 깻잎하고 양파하고 네. 부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5: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그렇죠. 닭갈비에 비해서는 네. 어떤 맛있는 양념일지 소개해주세요. 네.
6: 된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유자청, 그다음에 마늘, 네. 간장. 네, 이건 참기름은 마지막에 전부 다 써서 묻힌 다음에 할 거고요. 네. 대파하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양파요.
5: 네. 자극적이고 매운 빨간 양념 대신 된장의 양념으로 아주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된장 닭갈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닭고기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6: 네.
5: 그렇죠?
6: 이제 마트에서 샀는데 네. 이게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뭐 뼈가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찬물로 헹궈주세요.
5: 사실 예. 찬물로 헹구는 건 예.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에요.
6: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좀 이렇게 건져주세요.
5: 아, 혹시나 뭐를 핏물이나 뼈가루 정도?
6: 그렇죠.
5: 뼈가루를.
6: 그게 훨씬 더 이물질이 조금 나오잖아요.
5: 네.
6: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이렇게 소쿠리에 건져서 예. 물기를도 제거해주고요.
5: 오늘은 어디 살을 이용하신 거예요?
6: 이게 닭다리살인데 좋아하는 고기로 하면 돼요.
5: 아, 좋아하는 고기.
6: 예, 닭가슴살 써도 되고 닭날개 써도 되고 네.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게 예. 닭다리를 전부 다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연하게 하려면 다져도 되기도 되고 네. 그냥 써도 괜찮아요.
5: 각자 좋아하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네.

0: 이렇게 한번 찬물로 핏기와 뼈가루를 네.
1: 자 걸러봤습니다.
2: 그다음에 생강즙을 네. 좀 이렇게 뿌려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누린 맛이 있잖아요. 네. 청주도 좀 넣고요. 그리고 네. 후춧가루도.
1: 후춧가루.
2: 네. 조금만.
1: 요즘 뭐 누린 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닭이다 보니까 누린 내가 있을 수 있어요.
2: 그럼요.
1: 자, 이렇게 해서
2: 조금 이렇게
1: 재워두는 거죠.
2: 재워둬서 네. 좀 누린맛 제거를 좀 해주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걸 좀 믹서에 갈아주세요.
1: 양념들을 믹서에 네. 갈아볼게요.
2: 이거 다 넣고 이거 좀 썰어서 넣고요.
1: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게 된장 양념으로 한 닭갈비. 네, 그게 굉장히 새롭거든요.
2: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1: 오.
2: 네, 돼지고기도 소고기까지는 아닌데 돼지고기도 네. 이렇게 이 양념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1: 돼지고기도.
2: 네,
1: 오늘은
2: 네, 닭고기로 한 거예요.
1: 아, 닭고기로. 아. 자, 이렇게 향채소들 넣고 유자청이 들어가서 향긋할 것 같아요, 선생님.
2: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또 그 고기의 맛이 또 없어서 버려서
1: 아, 고기 고유의 맛이 없어서
2: 적당한 게 좋아요. 마늘도 한 다섯 알 넣고요.
1: 예.
2: 자, 이거 된장이에요.
1: 된장.
2: 예. 이게 400g인데 네. 25g 정도 넣었어요. 물을 갈릴 정도로 조금만 넣으세요.
1: 조금만.
2: 예. 자, 됐어요. 자,
1: 참기름 나중에 넣는 거예요?
2: 예, 양념 한 다음에.
1: 자, 그래서 갈아볼게요. 선생님, 이 된장이 들어가서 혹시나 뭐를 닭의 비린내도 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1: 갈아볼게요.

0: 갈아봤는데요.
1: 자,
2: 이거 다 먹어볼까요?
1: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여기서 건져주세요.
2: 네. 자, 저희가 생강이랑 후추로 이제 조금 향을 냈던 닭고기를 넣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된장에 쿰쿰한 향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된장향을 이렇게 향긋할 수가 있어요?
1: 유자청이 들어갔잖아요.
2: 와.
1: 그리고 향신채소들이 들어갔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2: 고소하면서 향긋해요.
1: 네.
2: 자,
1: 이거 드시고.
2: 예.
1: 자, 이렇게
0: 조금 버무려줄게요.
1: 이렇게 해서
2: 네.
1: 조금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기 네. 사이사이로 간이 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2: 자, 근데요, 보통 이런 양념은 이렇게 재워주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는데,
1: 네.
2: 얼마 정도 시간을 둬야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1: 한 시간은 둬야 되겠더라고요.
2: 한 시간?
1: 한 시간 이상은 둬야 돼요.
2: 네.
1: 저희가 미리,
2: 네.
1: 이거는 이제,
2: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으시나 봐요.
1: 참기름까지 이렇게 조금 넣어서,
2: 네.
1: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2: 네.
1: 또 참기름 향도 있고요.
2: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두시는데, 네. 날씨가 뜨겁잖아요. 이건 어떻게 냉장 보관으로 조금
1: 네, 네 냉장고에 넣어야죠.
2: 냉장 보관해서 네, 한 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1: 냉장 네.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재서 가져왔어요.
2: 네.
1: 가져왔는데
2: 자, 한번 밑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1: 아무래도 이제 된장이 공기가 다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까매졌거든요.
2: 네네.
1: 근데 바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구면 이렇게 까매지진 않아요.
2: 네. 그래도 색깔 좀 더 진해지는 거죠.
1: 네,
2: 맛있게
1: 그렇죠.
2: 양념 된 거고.
1: 네. 그리고 이걸 좀 묻혀놓을게요.
2: 곁들임처럼 드신다고 했어요, 아까.
1: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것보다 채소로 같이 먹어야
2: 예.
1: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2: 네.
1: 채소의 비타민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1: 고기는 단백질이지만 그래서 한 4, 5cm 길이로 썰어서 같이 묻히면.
2: 근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닭갈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왜 고구마나 뭐 감자 들어가고 또 양배추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좀 다른 느낌의 채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1: 고구마 칼로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2: 그리고 된장 양념과 좀 어울리는 채소들
1: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채썰고요
2: 예, 집집마다 이제 부추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부추가 좀 잔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라고
1: 예, 제가 농사진 거 가져왔어요.
2: 오.
1: 밭에다가
2: 예?
1: 상추 이런 거 여름 내 채소는 이렇게 농사져서 먹거든요.
2: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진짜 좋아요.
2: 그럼요. 예.
1: 그 전원생활 하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재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2: 요즘 네. 근데 뭐 조그만 텃밭에서
1: 네.
2: 본인들이 드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1: 자 이렇게
2: 네.
1: 예, 볼 하나 주세요.
2: 네.

0: 아, 요거 요 정도 괜찮은가요?
1: 예.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기에다가 네. 감자나 고구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칼로리가 적어요.
0: 맞아요. 또 예. 여름인데 또 가볍게 먹기 좋잖아요. 산뜻하게. 예.
1: 살찌는 거 걱정하니까.
0: 맞아. 칼로리 걱정 정말 많이 하죠.
1: 소금 간은 살짝 해주고요.
0: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버무리기만 해도 향이 좋네요, 벌써.
1: 고춧가루 딱 넣고.
0: 근데 혹시나 뭘 느끼하면 잡아주겠는데요?
1: 예. 그래서 같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0: 양념을 세게 하진 않지만 그냥 간을 하는 정도로
1: 예, 하고 계세요. 예. 그래야 채소 맛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0: 아, 산뜻하게. 네. 너무 좋네요. 정말 향이 좋아요. 선생님, 요 정도 양념이면은 다른 고기랑 이렇게 막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1: 등심구이나 예. 어떤 고기에도 삼겹살도요.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주로 파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여름 대파가 약간 질기기도 해요. 네? 그럴 땐 부추를 쓰세요.
0: 산뜻할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묻혀놨고요. 이제 자. 고기를 구워야죠.
0: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닭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닭갈비를 먹어본 후로는 네. 그냥 갈비보다 닭갈비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도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닭갈비 많이 먹으러 갔었는데. 네.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닭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셨어요.
1: 그래도 조금 둘러야 예, 타지 않게요. 이거 굽는 때 불 조정도 잘해야 돼요.
0: 그러게 또 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1: 예. 네.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거 요즘 또 오븐에다 많이 굴 거예요.
0: 네. 맞아요. 에어프라이도 있고, 에어프라이도 있고.
1: 이렇게. 껍질을, 쪽을 기름이 나오고.

0: 양념이 타지 않네요.
1: 네, 아직은 안 타죠. 네.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되면 조금 줄여주세요.
2: 네. 넣고
1: 중불로.
2: 중불로.
0: 네. 조금 익혀준 다음에 이제 중불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익히.

0: 네. 우리한테는 고추장하고 된장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렇죠?
1: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네. 변신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닭갈비 많이 먹었을 때는 닭갈비는 그래도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익혀야 되잖아요.

0: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이 김치 전문가시잖아요. 김치.
1: 네, 김치명인.
0: 김치명인이신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곁들여 먹을 요 곁들임 채소 있잖아요. 네. 요게 또 이 김치의 겉절이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네. 확실히 김치명인분답게. 예.
1: 근데 저는 이제 소금으로 약간 간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면 액젓으로 간을 해도 돼요.
0: 아 액젓으로. 예. 오,
1: 간장으로 해도 돼요. 예.

0: 맛있겠어요, 선생님. 저게 닭다리 두 개만 한 거잖아요, 지금.
1: 네, 닭다리.
0: 큰 닭다리.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하나 끝없는 변신이.
0: 네. 예.
1: 된장 갖고 할 줄 몰랐죠.
0: 네, 정말로.
1: 전 돼지고기도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0: 돼지고기도? 네. 근데 진짜로 지금 이제 요리를 다 했는데도 이 된장의 콤콤한 향 전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구수하고 향긋합니다.
1: 네, 유자청 때문에.
0: 예. 저희가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양파를 해서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산뜻할 것 같아요. 향도 좋고.
1: 채소 중에서 부추는 특히 여름에
0: 예.
1: 이게 강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부추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0: 맞아요. 몸에 좋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맛있게 저희가 채소를 곁들여 봤습니다.
1: 조금 더 이쁘게.
0: 네, 그럴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0: 네.
1: 채소하고.
0: 자, 이렇게 구수하고 향긋한 된장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닭갈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를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닭고기에 생강즙,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줍니다. 믹서에 어슷선 청양고추, 대파, 양파, 유자청, 진간장, 마늘, 된장, 물을 넣어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닭고기에 간 양념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냉장 숙성해줍니다.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깻잎,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이때 채소에 간은 살짝만 해줘야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숙성한 닭고기를 넣어 굽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양념한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집에 늘 구비되어 있는 양파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국인데요. 재료부터 볼까요?
1: 아, 이제 계란이 4개 정도 네. 썼고요. 그다음에 양파,
0: 네.
1: 양파 계란국이니까 네. 양파 들어갔고 간을 새우젓으로 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대파하고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
0: 어, 좋을 것 같네요. 네.
1: 그리고 그래 새우젓으로 했지만 예.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요.
0: 자, 그리고 미국물은?
1: 네, 미국물은 다시마 국물을 썼습니다.
0: 네. 네. 선생님, 맑은 양파국 한번 끓여볼 텐데 네. 자, 일단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1: 일단은 새우젓을 좀 다지고요.
0: 네. 자, 집집마다 새우젓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저희는 좀 국물이 조금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1: 네, 국물이 있어서 네. 한번 짜주세요, 이렇게.
0: 어, 국물이 있는 거 좀.
1: 네, 도마에다가 그냥 예. 놓고 짜면
0: 네.
1: 헝건해지거든요.
0: 그렇게 좀. 네. 조금 짠 상태에서 다져볼게요.
1: 네. 네. 자, 이거, 요거를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0: 자, 이 살을 한번 다져볼게요. 이 확실히 새우젓이 들어가서 이 국을 끓이면 이 국물 맛이 더.
1: 그리고 계란도 소화가 잘 돼요.
0: 아,
1: 계란찜 할 때도
0: 예.
1: 새우젓 넣고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계란 국 끓일 때도 새우젓 간을 한번 해보세요.
0: 아, 새우젓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자, 선생님, 이 새우젓을 좀 다져봤는데 저희가 한번 그러면 미리 국물을 우려볼까요?
1: 예. 새우젓 안에 있는
0: 네.
1: 그 맛난 성분들을
0: 네.
1: 충분히 이렇게 빼려면 미리 넣고 끓여주세요.
0: 아, 초반부터.
1: 네,
0: 자, 저희가 새우젓을 잘 다졌고요.
1: 네,
0: 같이 들어갔던 국물 넣었어요. 새우젓에 있던 국물.
1: 네.
0: 이렇게 넣고 미리 저희가 한번 국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1: 끓이고요.
0: 네. 네.
1: 불은 중불 이하로 넣

0: 뭐 센 불로 하면 이게 쫄아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채소를 다져주세요. 자,
1: 맛있게 미국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채소를 손질해 볼게요.
0: 자, 유리불 하나 주세요. 네. 아, 여기다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대파를 네. 또 송송 썰어주세요.
1: 대파를. 확실히 이 달걀 요리, 달걀 요리는 네. 대파하고 들어가면
0: 양파하고
1: 양파랑 네.
0: 그리고 청양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 나라고
1: 맞아요
0: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네. 주시고요.
1: 지금 들어가는 채소들은 다 집에 있을 만한 재료들이에요.
0: 네, 냉장고 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1: 맞아요. 자, 자. 여름에 또 햄 양파가 맛있잖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양파가 좀 듬뿍 들어가요.
1: 예. 사실 양파가 불에 들어가면 달큰한 맛도 나고 그쵸?
0: 그렇죠. 네.
1: 맛있는 맛 더해주고.
0: 자 이렇게.
1: 네.
0: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란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1: 네, 달걀을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냉장고 열어보면 늘 있는 재료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제 달걀을 한번 풀어볼게요.
0: 여기에 소금간을 네. 좀 해주셔야죠.
1: 소금간을 좀 하시고.
0: 네. 거품기가.
1: 거품기 드릴까요? 잠시만요. 정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 뭘 해 먹어야 되나 국을. 또 아침에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어나서 뭐 하기가. 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국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국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0: 자, 그다음에 이리 가져오실래요?
1: 자, 이제 한번. 끓여볼까요?
0: 새우젓에서 충분히 네. 맛이 우러나왔거든요.
1: 네.
0: 그럴 때 그냥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한번 걸러주는 게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1: 자, 새우 한번 건져볼까요?
0: 네.
1: 이 밑국물에서 감칠맛 나는 향이 물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조금 네. 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0: 이렇게 그래서 맛은 충분히 우러나왔어요.
1: 네네.
0: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0: 자,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1: 자, 이제 먼저 양파를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보다
0: 한 소끔 끓은 다음에 계란 네. 풀고요.
1: 자,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달걀 풀고요.
0: 이쯤에서
1: 풀어볼게요.
0: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1: 마늘도? 선생님 이제 국 중에서 이런 맑은 국 좋아하시나요?
0: 막걸리 한 날 한 날.
1: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금 네. 속이 좀 편안해야 할 때.
0: 그렇죠.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전날에 뭐 과식한 날 있잖아요. 예. 뭐 더부룩한다거나 그럴 때 좀 이제 아침에 국을 먹을 때 너무 진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맑은 국이 좋더라고요.
0: 속이 편안하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 이렇게 팔팔 끓어요.
1: 네. 그럴 때
0: 살짝 이렇게.
1: 이거 뭉치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저 집에서 이거 따라하다가 저는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빨리 푼다고 막 쳐놓거든요.
0: 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정도 몽글몽글 그 구름처럼 네? 이렇게 몽글몽글 해줘야지. 네.
1: 아.
0: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줘도 이렇게 섞어줘도 안 돼요.
1: 맞아, 국물이 탁해지더라고요.
0: 예, 국물이 탁해져서.
1: 예.
0: 이때쯤 이제 한번 끓으면.
1: 네. 아, 정말 좀 포근해 보이면서도 국물이 맑아서. 속이 편할 것 같네요, 선생님, 진짜.
0: 맛있을 거예요.
1: 예.
0: 이건 계란찜도 아니고.
1: 맞아요.
0: 예, 국이에요, 국.
1: 근데 계란찜 먹을 때도 항상 이제 국물이 있길 바랄 때도 있거든요.
0: 예, 그럴 때.
1: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계란국을 끓이고, 예. 국물 싫어하시는 분은 계란찜을 하시면 돼요.
1: 예. 예. 자, 아무래도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하고, 요리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아침이나 뭐 이렇게 급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국을 먹어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0: 물은 네 컵이나 다섯 컵 잡으면 되거든요.
1: 네. 네. 선생님, 요 상태로 얼마나 더 익혀주면 될까요?
0: 네, 다 된 거예요.
1: 아, 벌써요?
0: 네. 한 5, 6분이면 다 해결되는 게 계란국인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럼 맑은 양파국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정말, 푸짐하네요, 근데 선생님.
0: 몽글몽글해졌죠?
1: 예, 예. 네. 와, 향도
0: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서 네. 계란하고 새우젓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양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달큰한 향도 살짝 나요.
0: 그렇죠.
1: 예. 예. 이야, 진짜.
0: 궁합이 잘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1: 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됐습니다.
2: 맑은 양파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우젓 국물을 손으로 짜낸 뒤 다져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새우젓 건더기, 새우젓 국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청양고추, 대파는 다지고 양파는 얇게 채썰어줍니다. 달걀에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새우젓 건더기를 건져줍니다. 이렇게 새우젓과 다시마를 건져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끓는 국물에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달걀물을 둘러 넣은 뒤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얼갈이 물김치부터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포인트인 오이지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예쁜 색깔에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16: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심미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5: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6: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5: 아, 야, 아, 오케이. 이거 다 썼어야 되는데. 그라츠는, 알로, 캡틴.
6: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7: After this house.
8: We are house here for a negative time.
9: It's the shape.
5: Oh, good man. 물에 잠기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10: 섬이라고 하기에는 바다도 안 보이고
11: 독특한 풍경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12: 마이너하면서 함께?
11: 아, 사람과 언덕이 운명 공동체. 주민에게만 허락된 장난감 같은 수제기차. 그 장인을 만납니다.
13: 꼴대 사람띠어요. 이 조그만 기차가
11: 자가용 기차를 타고 육지로 마실을 나가는 섬. 낭게네스로 지금 떠납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영토의 북부가 바다와 접해 있는 독일. 신비로운 섬을 만나러 북해로 떠납니다. 그 시작은 함부르크입니다. 독일 최대 무역항으로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독일 제2의 도시입니다. 한자동맹의 주요 도시로 풍요로움을 일궈냈죠. 독일의 인테리어 공부를 하러 왔던 저는 건축에 눈을 뜨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제게 또 다른 인생을 펼치게 해준 제2의 고향입니다.

0: 아내와 함께 여행 왔던 함부르크를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다리는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2016년 개통했는데요. 다리를 건너는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1: 이게 엄청 거대한 다리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0: 항구 도시에 왔으니 먼저 선착장을 봐야겠죠. 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바로 오늘 큰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1: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가 세금 면제를 허용해 함부르크가 크게 번영한 걸 기념해서 열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0: 함부르크는 엘베강을 따라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데도 항구 도시로 번영을 누렸던 건 세금 면제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를 기념해 매년 봄 대양 축제가 열립니다.
1: 아, 뭐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이런 거 하나 써줘야지 축제 같이 즐기는 기분이 나잖아요. 확실히 이 강가라 그런지 레스토랑 술집이 많은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어요. 만 원이에요, 만 원. 할로, 캡틴. 좋다.
0: 메인 이벤트는 배 퍼레이드. 증기선부터 범선과 유람선, 그리고 여객선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 이렇게 배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배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대양제의 여운을 간직하고 엘베강을 따라 진짜 바다를 만나러 북쪽으로 갑니다. 북해 연안의 10개의 습지섬으로 이루어진 할리겐 군도를 찾아가는 여정.
2: 비가 이렇게 해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0: 그런데 북해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할리겐으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작은 항구 마을 슐리츨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1: 북해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독특한 섬들이 있다고 해요. 만조 때가 되면 물에 잠기는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0: 할리겐은 습지로 이루어진 평평한 섬 무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10개 중 7개가 유인도. 그중에 가장 큰 섬 랑게네스로 갑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2번 차도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횟수가 제한되죠.
2: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섬은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아,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솔직히 출발할 때만 해도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고 파도가 잠잠해지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한 랑게네스. 그런데 보통 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넓고 푸른 들판에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 풍경.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섬 속의 섬 같은 언덕이 18개.

아주 오래전부터 새들의 서식지였고 먼 길을 떠나는 새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랑게네스입니다.

0: 이런 풍경을 다 보네. 아, 시원해.
1: 똑같은 바다인데 더 특별히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0: 저는 특히나 바다에 오면은 저렇게 해가 파도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 너무 좋은 시간이고 풍경인 것 같아. 너무 예뻐. 오, 지금 반짝반짝.
1: 첫 느낌이 좋습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 관광 안내센터가 있어요.
0: 모인 모인.
2: 할로,
0: ich bin Kian. Hallo, also sehr schlechte Wetter und jetzt wieder schön geworden. Und ist das normal? Ist das so eine wechselhafte?
2: Das wechselt, das wechselt. Aber das Wetter bleibt jetzt. Fürs Wochenende bleibt es so.
0: Wow, ich habe da ein Riesenglück, ja. Und wie viele Einwohner hier waren?
2: 96 Einwohner.
0: 96, fast 100.
2: Fast 100.
0: Und wohnen Sie auch natürlich hier?
2: Ja, ich wohne hier in diesem Haus hier oben.
0: Ah, hier oben.
1: 이곳은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슈퍼이기도 한데요. 영업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터줏대감 균터 씨에게 살만한 걸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곳 특산품이라는 와인과 그림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0: 책도
1: 할리겐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 선물에 좋답니다. 현지인 추천은 역시 믿을 만하죠.
0: Und wo liegen die Restaurants in der Mitte?
1: 섬에 식당이 두 개라는데 아저씨가 자신 있게 한 곳을 추천해 줍니다.
0: Perfekt. Vielen Dank. Ja, dann schönen Tag noch.
2: Schönen Dank.
0: Ja, tschüss.
1: 이따 들러봐야겠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차분히 섬을 둘러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진 들판에 섬이란 걸 잠시 잊었습니다.
0: 와, 새들이 되게 새를 키우는 것 같아. 울타리에 다 가둬놓고. 소가 없고 왜 새들만 이렇게 있나. 여기는 사실 그냥 들판?

0: 저렇게 언덕 위에 집이 있으니까 진짜 특이하네. 저쪽도 진짜 완전 섬 같고.
1: 집을 보면 직업병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집의 서사를 상상해 보는데요. 이런 형태는 그림 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새들이 풀을 뜯는 풍경도 정겹습니다. 새들만 잔뜩 보다가 방목 중인 소를 만났습니다.
2: 우리나라 황소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얼룩소네. 할로 쯔잠. 할로. 마지막 티야. 마이 마인.
3: 티야 거대 안네.
2: 야 티야 푸탄. 와우. 다프시 아크 라인트레튼. 야.
3: 요거 keine schnellen Bewegungen.
2: 오케이. 와우.
3: 할로.
2: 하이. 할로. Ich bin Kian. 할로.
3: 하이 Kian.
2: Kian.
3: Ich bin Honge.
2: Honge. 할로. Boah, ist das ja riesig. Wie alt sind die?
3: Zwei.
2: Wow, 두 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1: 섬 주민 홍케 씨와 아들 타데입니다. 관심 있어 하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2: 레카.
1: 방목하면 먹이 걱정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0: 오래 기억하고 싶을 때 전 그림을 그리는데 꼭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은 풍경입니다. 집이 지평선보다 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게 처음 볼 때부터 정말 신기했는데요.
1: Warften sind künstlich aufgeworfene Erdhügel.
2: Erdhügel, okay.
1: Auf denen die Häuser gebaut werden, weil wir im Winter kriegen wir Sturm.
2: Okay.
1: Kommt die Nordsee uns besuchen.
2: Ah,
1: und
2: okay.
1: Und das steht hier, wo wir jetzt sind, sind so
2: unter Wasser.
1: 2 Meter Wasser
2: oh,
1: ungefähr.
2: Okay.
1: Und deswegen stehen die Häuser etwas höher.
0: 해발 고도가 낮아 겨울이면 몇 차례 바닷물이 범람해 섬이 잠깁니다.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 언덕을 만들고 뚝도 쌓았다죠. 언덕은 밀려드는 국회 파도로부터 주민과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신기하게도 언덕에 이름이 있어요.
2: Honkenswarf.
1: Honkenswarf. Mein Name ist Honke.
2: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언덕의 이름을 따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은 Honkenswarf에 가면은 홍켄 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Jetzt haben wir zufällig haben wir aber auch eine Tadenswaft. Die Warftnamen sind schon viele hundert Jahre alt. Und hier steht Tade. Vielleicht haben wir das Glück, dass irgendwann mal dort wohnt. Keine Ahnung, wer weiß.
2: Da, das ist Tade.
0: 운명처럼 집 맞은편 언덕이더라고요.
2: Das ist auch, gibt's auch doch Freude.
0: 그 기분은 어떨까요?
3: Also ja, es ist schön, dass man nach einer Waft benannt ist.
2: Ja.
3: Nach einer benannt ist. Und den Namen habe ich schon mal gehört.
1: Ja. Ist interessant.
2: Genau.
0: 우편물 주소에도 번지가 아니라 언덕 이름을 적는답니다. 언덕마다 그 이름을 딴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홍켄의 언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오래돼 보이는 지붕입니다.
2: 오, 여기는 진짜 옛날 집들로 가득하네. 야, 디즌티아 위 안에 히아이세세 위 안에는 알테스 빌드야.
1: Hier haben wir ein altes Friesenhaus von 1875. Das ist mit Reet eingedeckt.
0: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지붕인데요. 갈 때는 강우량이나 우박, 급격한 온도 변화와 같은 기후 변화에 강합니다.
2: 북부 독일이랑 네덜란드 지방 바람도 세고 이제 추위에 조금 그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갈대 지붕을 많이 사용하네요. 아주 디젠
0: 시각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단점이라면 수명이 길어야 50년이라는 거죠.
1: Das ist schon 20 Jahre alt. Ich denke in 10 Jahren muss man dabei. Man kann schon die Befestigung sehen. Da,
2: 아, ja.
1: Die Drähte sind da gucken schon raus.
2: Ich
1: denke in 10 Jahren muss das
2: 아, okay.
1: muss die Seite mal neu hier.
2: 아. Muss auch viel bezahlen auch dafür.
1: Das ist teuer, ja.
2: Das
0: ist teuer. 햇빛과 습기에 풍화되고 새들에 의해 훼손도 되지만 홍케 씨는 갈대지붕을 유지할 거랍니다.
1: Traditionell kommt da wieder Reet drauf, weil das halt ein schönes Ambiente ist hier, auch für die Gäste. Da fühlt man sich wohl.
0: 편리함만 쫓지 않고 전통을 유지하는 홍케 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언덕엔 소를 키우는 축사와 펜션, 그리고 홍케 씨네 집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홍케 씨네는 현재 랑겐네스에서 유일하게 소를 키운다는데요. 다른 주민들의 축사는 펜션으로 바뀐 지 오래랍니다.
2: 할로쉔!
4: 할로쉔!
2: 아, 귀여워. 아이고, 무서워. 3월달 정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네요. 엄청 빨리 크네. 야, 엄마 젖도 바로바로 먹고 하니까 애들이 발육 상태가 아주 좋네요.
0: 섬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본토에 식료품을 주문해 배송받는데 우유를 직접 생산하니 식료품 걱정을 덜었죠. 버터나 크림으로 가공해 팔기도 하는데 큰 돈은 아니어도 도움이 된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송아지들은 막내 아들, 타데에모. 송아지가 친구이자 놀이 상대라고 합니다.
5: They like you.
1: Yes.
0: 오,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4: Yeah, they like this.

자연 생태계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이곳엔 매년 약 200만 마리의 새가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번식합니다. 시베리아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비행을 앞두고 살도 찌우죠. 적과 꿀의 땅이 울려 퍼지는 새들의 환상 교향곡. 흠뻑 빠져보셔도 좋습니다.

0: 이제 출출한 배를 채워볼까요? 균터 아저씨가 추천해준 식당으로 갑니다. 바다가 바로 앞인 뷰 맛집입니다. 숙박업소를 겸하고 있다고 하네요.
1: Hello, my side. Hello, 텐타. 아.
0: 어? 이분 기억하시나요? 관광 안내소에 있던 빈터 씨를 여기서도 뵙네요.
1: 지금 자우야? Was machen Sie hier?
2: Kellner.
1: Ah, okay, Kellner. Also ist das ein Minijob oder zweites?
2: Nee.
1: Nein. Hallo, guten Tag.
2: Kein Personal.
1: Kein Personal. Mm. 아, 여기 잠깐 여기 손님이 많으셔서 도와주시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와서 뵈니까 반갑네요. 왜 여기를 맛집으로 추천하셨는지 알겠어요. 슈퍼.
0: 여행객들은 조류 관찰이나 갯벌 하이킹 또는 평화롭게 쉬며 힐링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제철 샐러드 뷔페와 즉석 바베큐입니다. 고기 냄새에 저절로 발길이 향하더라고요.
1: 모인.
2: 모인.
0: 비주얼과 냄새만으로도 끝내줍니다.
3: 자, 지금 향을 맡아보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예요.
0: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생이 있습니다.
1: 오, 맛있겠다. 아,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당근 사과. 아우, 고기 자리가 없어. 아, 제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라 반가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데. 자, 소세지에 겨자 소스를 딱 찍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독일 소세지. 이번엔 프리카델레.
0: 프리카델레는 독일 북부에서 흔하게 먹는 가정식 요리로 독일인들에게 인기 많은 미트볼 요리입니다.
1: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 한 덩이를 그냥 버무려가지고 숯불에다 구워놓은 거네.
0: 여행은 맛으로도 기억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낯선 곳이라 가졌던 긴장감도 확 풀리는 느낌. 왜 긴터 씨가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 듣길 잘했어요.
4: Das ist üblich hier auf Langeness. Man hilft sich gegenseitig. Denn jetzt zum Beispiel, da fehlt einer, dann springt man ein oder fehlt da einer. Oder wenn die Kühe da draußen mal weglaufen, rennen wir alle hinterher. Ja, das ist üblich so.
0: 홍케 씨가 축사에 있던 소를 방목한다기에 다시 찾았습니다.
3: 애들이 아빠 알아보고 오는 거 봐. 뛰어오고 있어, 뛰어오고 있어.
0: 여름이 되면 땅을 임대해 육지에서도 소를 보낼 만큼 최고의 방목지랍니다. 풀만 먹기 때문에 사료를 먹는 소들에 비해 성장은 더디지만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죠.
3: 넓은데 와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을까요?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5: 아, 너무 신났네. 제가 새로 다시 온 애 같아요, 그렇죠?
3: 새로 온 애가 막 지금 신나가지고 와, 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있어요.
0: 이렇게 잘 뛰는 소들 보셨나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0: 하늘이 참 맑다, 그죠?
1: 경쾌한 새소리와 찰나의 일출. 이 아침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2: 아이고, 넌 누구니? 아이고, 이뻐라.
1: 숙소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아봅니다. 전체를 도는데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 와우! 아! 아이고, 이뻐. 만날 수가 있을지
1: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북해의 상쾌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

0: 발길 닿는 대로 도착한 곳은 랑게네스의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1: 손에 방해 안 되게.
2: 지금 보이는 건 두 명, 세 명.
0: 9학년인 타데는

0: 오, 엄청 잘 써요. 오, 선생님 진짜 잘 하시는데? 오, 애들 뭐 더 잘 뛰어요, 지금.
1: 살살 하려고 했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선생님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0: 와!
1: 오! 1대1 수업에 쉬는 시간 놀이도 함께 할 만큼 친밀한 선생님과 아이들. 그래서 오전 가족이라고 부른답니다.
2: 분데스리가?
3: Nein, aber einfach so.
4: Ja.
3: Das macht mir ganz viel Spaß und wenn die Kinder dann sehen, dass die Lehrerin mitspielt, dann sind die auch gleich noch mal motivierter.
4: Ja,
3: und das macht
4: ihnen
3: viel mehr Spaß.
4: Das ist ja Wahnsinn, finde ich, ja.
3: Und da wir nur so wenig sind, muss ich dann halt auch mal mitspielen.
4: Sehr gut.
0: Gut gespielt.
1: 저도 오랜만에 뛰었는데 몸도 가뿐해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5: 아까 운동하다 보면은 사람 성격이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참 순수하고 맑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1: 등교길이 늘 즐거울 것 같은 학교입니다. 한바탕 뛰었더니 출출한데요.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2: 배코맨 칸은 카우펜 칸은 아우스 프로비언 칸.
6: Come on.
2: 야.
6: 아이고,
2: 바스켓은
1: 북해하면 생선 샌드위치가 유명하죠.
6: 크랩.
2: 난 20대 디츠 바이 브레첸 미트 마체스 운트 게브라텐스 피쉬.
6: Und ein Backfisch?
2: Ja, Backfisch, ja genau. Die zwei.
6: Ja, sehr gerne.
1: 생선 샌드위치는 북해와 발트해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 빵 사이에 넣으면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 Das ist jetzt
2: Backfisch
6: und Matjes.
2: Matjes.
5: Wow, 엄청 맛있겠네요.
1: 소금에 절인 청어는 독일 북부의 진미로 꼽히는데 우리 입맛은 어떨까요?
5: 이게 절인 거라 혹시 홍어처럼 비릿한 향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1: 여행은 현재를 살게 해준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합니다.
5: 맛있는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이런 멋진 풍경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최고예요.
1: 아름다운 풍경엔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보고만 있을 뿐인데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최고의 힐링입니다.

0: 다시 찾은 홍켄의 언덕. 프레악 할아버지는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야, ich muss ein bisschen Beete auffüllen.

0: Und ich möchte da drüben noch hin. Aber ich muss erstmal eine kleine Pause machen.
1: Okay, dann gehen wir mal weiter.
2: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입니다.
0: Dieses hier, das sind Feldahorn. Das soll ein Windschutz werden, wenn die größer sind. Für diese kleine Liegewiese.
2: 랑게네스의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할아버지의 노하우죠.
0: Das war 2018. Da hatten wir einen sehr starken Wind. Da ist die, der hat die Rinde von den Bäumen gerissen. So stark war der Wind. Und man muss das auch mögen, sonst hält man es hier gar nicht aus.
2: 나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서 손주들의 버팀목이 돼주기를.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또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는데요.
0: Das ist eine Lore.
2: 랑게네스에서 육지로 나갈 때 탄다는 기차, 로레입니다.
0: Früher ist man mit Segel gefahren.
3: Ja.
0: Aber man konnte immer nur eine Richtung segeln, okay. Die andere Richtung musste man zu Fuß gehen. Und das Ding dann schieben.
3: Oh,
0: ja.
3: Yeah.
0: Ja.
3: Oh, das ist Arbeit.
0: Man kann ja nicht kreuzen auf den Schieben.
2: 지금은 전기모터로 선로를 달리는데요. 할리겐 주민들에게만 허용되고 자동차처럼 등록해야 합니다.
0: Du kannst auch vorne die Scheibe aufmachen und vorne rausgucken dann. Soll ich mit? Ja, okay. Der Schienenstrang zum Festland, der ist 12 Kilometer lang. Und wir fahren ungefähr eine halbe Stunde.
3: Also kann man damit auf dem Wasser laufen, fahren?
0: Ja.
3: Ja, quasi. Ja.
0: Ja.
3: 와, 물 위를 상상한 이 조그만 박스같이 생긴 기차가 물 위를 쫙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와우, 진짜 로맨틱. 아우.
2: 지금 이 로레는 2010년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기능과 디자인 모두 다른 주민들의 로레보다 으뜸이라고 자부하죠.
3: 골드 산티어요. 골드핑어. 와우.
0: Man muss hier sowieso alles selber machen.
3: Ah ja.
0: Ist egal was. Also man muss alles selbst machen.
3: Mache.
0: Reparaturen an den Maschinen oder Wasserleitung oder Elektrizität.
2: 결코 평탄치 않았을 할아버지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게네스를 얘기하는 할아버지에게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빛들이 모여 지금의 랑게네스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급하게 외출하는 그리타와 타데.
3: 예케힌. 아,
4: 좀
3: 페슬란.
4: 어, wir sind heute Abend wieder da.
3: 야, 오케이. 아니, 하픈. 안바로 되게 나와. 알겠어. 야,
4: bis gleich.
2: 랑게네스엔 병원이 없어서 본토 병원에 간답니다.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데요. 그래도 로레가 출발하는 정거장으로 와보랍니다.
3: 브리타와 타데가 로레를 타고 육지로 일을 보러 떠난다고 하는데요. 정거장에 가면은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2: 자가용 기차인 로레는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육지로 나갈 때 트랙터로 운반합니다. 출발 선로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 로레를 올려놓는 게 관건.
5: 이 선에 이 선로가 쭉 들어와 있는데, 오, 저기 지금 로레를 와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내렸어요.
2: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를 잘한 거죠.

이제 배웅을 하려는데 롤에 타라는 브리타. 랑게네스를 벗어나기 전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태워주겠답니다. 상쾌한 국회의 바람.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사로잡을 만큼 노래는 이곳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30분 정도면 육지에 도착한답니다. 시속은 약 20km, 새를 보호할 수 있는 속도라죠. 약속한 대로 저는 전망대 앞에서 내렸습니다. 폭풍과 해일에 오랜 기간 토사가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섬 할리겐. 새해 군무를 즐기며 평화롭게 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0: 소리야? 여러분 진짜 기차예요. 진짜 기차.
1: 여러분 이게 바로 집입니다.

0: 상담원 류씨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0: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0: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1: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0: 아, 깎아야 잘 살지.
12: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3: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4: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2: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5: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2: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9: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8: 이거 진짜야?
19: 에이 설마. AI겠지?
18: 오, AI로 만든 거네.
2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현재 14세 미만은 이런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 정부가 일부 범죄에 한해 이 기준 나이를 한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2: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출지 논의하는 공론화는 지난 4월 말까지 두 달간 이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공론화 기구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현재 14세인

0: 촉법소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살인과 강도,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자 절충안이 마련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마지막 공론화 포럼에서조차 찬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국민 의견이 81%로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건부 하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은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감호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 나이를 낮춰서 형사처벌을 늘려도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진 미지수란 겁니다.
1: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가 14세에서 13세로 내려졌거든요, 한번. 근데 13세 재범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재범이 늘면 역효과가 난 거잖아요.
0: 전문가들은 충동 제어를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14세는 돼야 본격적으로 발달한다며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보단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큰창호입니다.
2: 네, 박사 학위를 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사 취득자 3명 중에 1명은 무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3: 네, 특히 30세 미만 젊은 박사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전공, 성별에 따른 격차도 심각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33.3%입니다.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무직은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청년층일수록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가운데 무직자는 51.1%로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배경에는 대학 내 일자리 구조 변화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 고등교육기관 내 전임교원은 전년보다 0.7% 줄었지만 비전임교원은 2.8% 늘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특정 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신규 박사들이 특히 자연과학 계열들이 채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문사회 계열은 훨씬 열악합니다. 전체 R&D 예산에서 1%가 안 되는 비율을 인문사회 계열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전공과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도 문제입니다. 박사 취업자 가운데 연봉 1억이 넘는 비율은 경영, 행정 및법 분야가 29.8%였지만 예술 및 인문학 분야는 3.7%에 그쳤습니다. 또 연봉 1억 원 이상 남성은 20.6%인데 반해 여성은 8.3%에 불과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네, 학교 안에서의 폭언, 그리고 악성 민원 피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인데요.
3: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전 보호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지만 막상 이를 이행한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3곳에 그쳤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6: 충남에서 15년째 교육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현희 씨. 업무 특성상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폭언이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해도 학교 차원의 보호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7: 나한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학교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냥 그건 복지사의 업무니까 복지사가 알아서 해라. 교사한테 욕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바로 교권위원회를 열고 바로 그 교사한테는 병가를 쓰라고

0: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 이렇게 나는 뭔가.
1: 실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35.5%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와 접촉이 잦은 전문 상담사나 교육복지사 같은 상담 복지 직종은 3명 중 2명꼴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행정 직종과 돌봄 직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폭언과 전화 악성 민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보호를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2: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리자께서 학교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셨어요.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학생 학부모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보호 매뉴얼을 갖춘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합니다. 학교 안에서 안전할 권리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 보호 매뉴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자연계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학 탐구 과목이 학교 내신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가 자연계 학생 3만 2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신에서는 화학 1, 2수 비율이 90.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내신 선택이 가장 적었던 지구과학 1의 응시율이 59.1%로 과탐 8개 과목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진학사는 이를 두고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이 학교 수업보다는 입시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호주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어기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발표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약 1,0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의 두배 수준입니다. 또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이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자단 조치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9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1: 차분하죠.
3: 압신 뉴스인 줄 알았어요.
1: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4: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5: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1: 네?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6: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7: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8: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9: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국민 고기 돼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돼지고기 3대장.
3: 아, 육즙이 진짜 사투리가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4: 알잘기운 하면서도 기름기가 많아서 좋아요.
2: 1인당 연간 소비량만 무려 30kg. 육류 소비량 1위 돼지고기.
5: 고기를 야삭불에 구우면 맛도 더 있고 그래요. 손님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루 종일 구워요.
2: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 위에서 구워내는 불고기. 심지어 맨손으로 굽는다는데.
5: 한여름에는 이게 손등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뜨겁고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집도 생기고.
2: 또 다른 식당에선 장작 폐기가 한창입니다.
6: 참나무로 바베큐 훈연하려고 장작을 패고 있어요.
2: 그릴에서 꼬박 8시간 동안 구워내야 하는 텍사스식 바비큐.
6: 열기랑 연기만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 방식이어가지고 열기랑 연기만으로 하는 게 훈연입니다.
2: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음식.
6: 고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들어간 시점부터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특히 더 손이 많이 가는 돼지고기 수제 소시지 제조 과정.
6: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이 소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잡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한 4시간 정도 훈연해서 그런 잡내를 싹 잡으려고 훈연을 합니다.
2: 사람들로 북적이는 또 다른 돼지고기 음식점.
7: 매일 반복을 눌렀어요. 이 금액에 이 퀄리티가.
8: 싸다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2: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삼겹살. 과연 얼마일까요?
9: 120g. 1인분에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 제가 지금까지 고깃집 다녀봤는데 여기보다 싼 곳은 아직 못 찾았어요.
2: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의 주문이 넘쳐납니다.
11: 오늘은 좀 덜 배고팠는데 바쁠 때는 막 정신없어요. 주중에는 삼겹살 같은 경우 한 200에서 25, 250인분 나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2: 최고의 돼지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모두들 상추에 뭔가를 싸서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12: 하나도 봐도 한 장에 맛
13: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14: 25년도 넘었어요.
15: 25년이 뭐요?
14: 넘었다고.
15: 40년.
2: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음식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12: 우리 향이 좋아. 그래서
16: 바삭불삭 잡채 이 맛이 안 나죠.
17: 요새 연탄불에다 굽는데 없거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연탄에다 구우니까.
2: 궁금했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연탄불 위에서 구워내는 돼지 불고기입니다.
5: 연탄이 이제 화력도 좋고 불이 오래 가고요. 그래서 또 고기를 연탄불에 구우면 맛도 더 있고 그래요.
2: 이 불맛을 포기할 수 없어 처음 시작했던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연탄불 앞에 앉아 고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를 손으로 뒤집는 건가요?
18: 고기가 잘 익는가 안 익는가 보려고 손으로 굽고 만지면은 익은지 안 익은지 식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찔끼로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고기가 익은지 안 익은지를 잘 모르게 팽 뒤집고만 있어야 되니까.
2: 고기를 찢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익히려고 손으로 굽기 시작했다는데요. 뜨거운 불 속에 거침없이 손을 넣어 뒤집습니다.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371도입니다.
5: 오래 이렇게 되고 있으면 많이 뜨거우니까 데울 수도 있으니까 쉬지 않고 손을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요. 고기.
2: 이렇게 손으로 구우면 힘이 들긴 하지만 고기의 식감도 좋아진다네요. 뿐만 아니라 화력이 좋은 연탄불에서 직화로 구워내기 때문에 고기의 불향이 배서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19: 따가지도 않고 고기가 부들부들하면서 맛이 좋아요.
20: 연탄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딱 누워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맛이.
2: 연탄 불고기 맛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연탄불을 가는 일입니다.
5: 제가 휴가 때 빼고는 1년 내내 연탄불을 이렇게 계속 살려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게 한 달에 이게 600장 정도 되는데 한 달에 600장 정도 평균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2: 화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밑불을 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어서 오세요, 장관. 고생하셨습니다.

0: 3일에서 붓기 좋은 두께가 3일 정도가 돼요.
1: 너무 얇으면 찢어지고 또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잘 안 배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0: 이거는 삼겹살이고요. 삼겹살, 여기는 목살. 네. 엄마 오세요.
1: 고기 손질이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출근하십니다.
2: 고기물도 타고 고기도 연고.
1: 식당을 연 지 43년, 양념은 늘 어머니의 몫입니다.
2: 마늘, 생강, 생장,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네.
1: 어머님이 전담하시니 늘 같은 맛을 냅니다. 그런데 주방에 못 보던 분이 눈에 띄는데요.
3: 어머니, 며느님이세요?
2: 네.
3: 며느님 일 잘해요?
2: 잘해 되구만.
4: 저녁 쪽에 정말 집안이 하나하나가 왔거든요. 라면도 못 끓이고. 근데 지금은 맛집 사장 돼가지고 반찬을 다 하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1: 고기에 양념을 하는 작업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2: 한장 이렇게 떼야 양념이 들어가죠. 이것이 이렇게 한 장씩 안 하면 다음에 굴라고 연글 때 양념이 안 받으면 다 찢어지고 안 떨어져.
1: 하루에 판매되는 고기는 약 500인분 정도.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모두 한 장 한 장 손으로 양념을 묻혀줘야 하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4: 어머니 손 안 시려워요?
5: 아, 나 손이
4: 깨질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저도 손 시려워요.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세월을. 어, 엄청 시려워요. 이거 잠깐 벗으면 이제 이런 데가 다 빠르게요.
2: 저장고에서 막 나온 고기를 연구할 때 손이 깨지기 싫었죠. 이렇게 빠르게 되고 이제.
1: 한여름에도 손이 이렇게 언답니다.
4: 통상, 통상. 하나 묻히고 따뜻한 물 손에 녹였다가 하나 묻히고 따뜻한 물 손에 녹였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드디어 양념을 묻히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양념한 고기는 바로 숙성고로 이동합니다.
4: 오늘 양념 넣은 건 이틀. 그래야 이제 양념이 잘 돼요.
3: 그럼 매일 저렇게 하셔야겠네요?
4: 그렇죠. 매일 네 판에서 다섯 판. 하수, 목요일, 금요일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것까지 해야 되니까 6개, 7개 이렇게 썰죠.
1: 고기 양념을 끝내고는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2: 반찬은 싹 만들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반찬 다 만들어서 먹어.
1: 반찬은 제철 재료들로 4~5가지 정도 나가는데요. 모두 매일 아침 직접 만듭니다. 특히 부추나 양파, 고추 같은 채소들은 어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찬이 또 하나 남아있다네요.
4: 토화젓 만들려고 생강 껍질 벗기고 있어요.
1: 토화젓은 민물새우로 만든 젓갈인데요. 돼지고기와 잘 어울려 반찬으로 내고 있습니다.
4: 사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야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또 막 만든 것보다는 살짝 타가가지고 맛이 들어야 더 맛있거든요.
1: 토화젓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는데요. 맛도 좋지만 소화젓이라 불릴 만큼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고기 말고 젓갈도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는 게 맞죠. 다 하나하나 다 사진 사는 건 없어요. 반찬이든 소화젓이든 다 양념도 만들고 다 손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고기 말고도 많이 드리려고 하죠.
1: 그렇다 보니 영업 시작 전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젓갈을 만들다 말고 밥은 왜 한 걸까요?
0: 이거는 찹쌀로 밥을 한 거예요. 좀 이 찹쌀로 이렇게 밥을 조금 질게 해야지 숙성할 때 더 수월하게 숙성이 잘 돼요.

0: 포화젓은 양념과 찹쌀밥을 함께 넣는데요. 보통 양념과 밥 비율이 2:1 정도가 맛있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무거워 보이는 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민물 새우입니다. 이 새우에 천일염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1: 이제 이 포화를 저희가 선배를 하면서 그 짠맛이 좀 빠지니까 저희 소금으로 한 번 더 간을 해주는 거예요.
0: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과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금 간을 한 민물 새우에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 여기에 단맛을 내는 직접 만든 매실액까지 넣어 잘 섞어주면 포화젓이 완성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네요.
1: 전라도 분들이 특히 포화젓을 더 좋아하고요. 또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맛도 좋습니다.
0: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야 할 시간. 준비를 하고 모자가 함께 불 앞에 앉습니다.
1: 이제 손님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루 종일 구워요.
0: 보통 하루에 9시간 정도 연탄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서둘러야 해서 고기를 뒤집는 손이 분주합니다.
2: 빨리빨리 뒤집어야 이렇게 빨리빨리 뒤집게요.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기를 구워서 나가니까 실제로 군 고기는 그냥 수채를 그려갖고 있고 딱 담아주고만.
0: 도대체 어떻게 집게 없이 손으로 굽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기의 끝부분을 잡고 뒤집어 준 다음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반듯하게 구워진다네요.
2: 장사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유를 뒤집어요. 한 40년이 넘었지. 소유를 뒤집은 지가. 손 마시고 이렇게 소유로 공력을 드리는 게 안 맛있을 것도 맛있지.
0: 맛은 있지만 굽는 사람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굽는 손뿐만 아니라 팔 같은 데도 불꽃이 올라와서 이런 데도 이런 것도 많이 뜨겁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데 막 조금 세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0: 고기를 올리고 다 익기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드니 점심시간엔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1: 덥네.
2: 더운 것이 제일 힘들대. 더운 것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난대. 다리가 엄청 좋아요. 옆구리에.
1: 아, 더워 죽겠네.
2: 더우기는 더운데 참아야 돼 우리가. 아, 더운 걸 하면 좋은 것이 있다냐. 참아야 돼.
0: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구워진 고기가 바로 손님상으로 직행하고 상추에 불고기와 토화젓을 넉넉히 올려 한입 크게 싸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어납니다.
3: 고기가 다른 고기랑 다르게 불맛이 많이 나요.
4: 고기가 좋고 맛도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
5: 옛날에 우리가 연탄에다가 이제 동그란 그 도랍덩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 넣고 그렇게 구먹듯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0: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젊은 세대엔 푸짐한 정과 맛을 느끼게 하는 음식입니다. 정신없던 점심 시간이 끝나갑니다.
1: 엄마, 밤 9시 안에 좀 쉬었다 하세요.
0: 이제야 불 앞에서 벗어나 한숨 돌립니다.
1: 네, 물 좀 드셔요. 물 좀 드세요.
0: 숨도 안 쉬고 한 컵을 다 마십니다.
2: 오미 살겠네 이제.
6: 너도 뭐 안 가? 더울 때.

0: 장갑을 벗고 달아오른 손을 선풍기 바람에 식힙니다.
1: 한 40년을 했는데 손이 이제 불에서 익어버렸지 완전히.
2: 한여름에는 여기 손등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있으면은 뜨겁고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집도 생기고 한 번씩 벗겨지기도 하고.
0: 어?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누우십니다.
3: 이렇게 누우시면 어떡해요?
1: 아니, 더운게 좀 시원하라고 땅에다 대고 누우라고.
3: 아, 더워서?
1: 네.
3: 아, 땅에 이렇게 누워계시면 좀 시원하세요?
1: 네.
0: 열을 식히시려고 누우신다네요. 저녁시간 식당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고기 굽는 작업자들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2: 저녁 식사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보통 8시 반까지 조금 늦은 9시 정도까지 구고요.
0: 이렇게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고기를 구우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누구예요?
5: 저희 아들하고 딸이요.
3: 아, 이 친구가 그럼 첫째예요?
5: 네, 첫째. 맨 둘째.
3: 둘째.
5: 밥 먹자, 아이들아. 여기 테이블 가서 앉아있어. 엄마가 밥 줄게.
0: 엄마, 아빠가 모두 바쁘다 보니 하교 후 저녁은 오늘처럼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5: 집에 와서도 빨래 같은 것도 다 해주고 해요, 애들이. 엄마 힘들다고. 그런 거 보면 뿌듯하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울지 마. 갑자기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괜찮아.
6: 미안해서.
3: 뭐가 미안했어요?
6: 가서 하긴 하는데 맨날 짜증만 내서.
5: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0: 바쁜 엄마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5: 바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그죠, 핑계죠. 어느 부모가 안 바쁘겠어요, 애들 키우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마음으로 엄마한테 미안을 하고 엄마 아빠 고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덕분에 열심히 일해요.
0: 착하게 커주는 아이들이 고마워 오늘도 힘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끝나갑니다.
7: 다 끝났다. 집에 갑시다.
8: 다 끝났어.
2: 지금 13년 정도 하면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강하기만 하다면은 아이들 다 크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그래도 한 20년은 더 하고 싶습니다.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대형 나무들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이때 작업자가 수레를 끌고 와 나무를 담는데요. 뭐에 쓰려는 걸까요?
9: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잘라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장작을 팰 거예요.
0: 그런데 대체 무슨 음식을 만들려고 장작까지 패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9: 참나무로 바베큐 훈연하려고 장작을 패고 있어요.
0: 이곳은 텍사스식 바비큐를 만드는 곳입니다. 텍사스식 바비큐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훈연해 고기가 부드럽고 훈제 향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으로 함께 곁들여 먹는 빵과 할라페뇨 같은 음식과 함께 나갑니다. 바비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작은 향과 화력을 고려해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 참나무가 고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 팔 때.

0: 나무가 단단하고 화력이 좀 균일하게 오래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참나무는 벌목 후 보통 1년 정도 숙성한 후에 사용해야 해서 미리미리 나무를 구입해 준비해 놓습니다.
2: 자, 이제 생선 뜨자. 허리 조심하고.
1: 1년 동안 사용하는 참나무의 양이 무려 7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미리 장작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2: 아, 얘 제법 잘하네. 예전에 요리만 하던 친구라 좀 서툴렀었는데 이제 몇 번 가르치고 하니까 제법 잘하네요.
3: 저 원래 장작을 잘 못했었는데 삼촌한테 배워가지고 좀 잘하게 됐어요, 이제.
1: 이젠 장작을 패는 손놀림이 꽤 능숙해졌습니다. 힘들지만 차곡차곡 열심히 장작을 쪼개 쌓아갑니다.
2: 아, 힘들어 졌다 했다.
1: 한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3: 아,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해야지만 나무도 잘 말려지고 훈연 향도 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서 힘들어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1: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3: 이 통 같은 경우에는 열기랑 연기만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쪽에서 불을 떼면은 통 안을 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열기랑 연기만으로 하는 게 훈연입니다.
1: 열기와 연기가 거리를 한 바퀴 돌아 나가도록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열을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고 거리를 달구기 시작합니다.
3: 불을 미리 피워둬야 바로 고기를 시징한 다음에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1: 그릴에 예열을 마친 후 바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할 고기들을 꺼내놓습니다.
3: 이게 스페어립이고요. 이게 목살이에요. 이게 목살이고 이게 브리스켓입니다. 엄마! 이거 좀 같이 꺼내줘.
4: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1: 바비큐 식당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4: 아들이 요리를 어려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요거를 또 배워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도와주게 된 거예요.
1: 고기의 밑간은 소금과 후추만 뿌려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3: 균일하게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드시고 어떤 분은 요만큼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게 균일하게 소금 간도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기 넣으러 갑시다 이제.
4: 예스.
1: 모자가 함께 준비한 고기를 구우러 갑니다. 함께 일하니 항상 든든합니다. 총 길이 6.5m의 대형 그릴. 고기를 넣는 순서가 따로 있다는데요.
3: 여기가 가장 뜨겁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온도가 더 떨어져요. 앞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가장 두꺼운 고기서부터 얇은 고기 순으로 고기를 넣고 있어요.
1: 가장 두꺼운 차돌박이와 양지머리부터 넣고 다음은 목살. 갈비 순으로 그릴에 칸칸이 채워 넣습니다. 한번 구우면 대략 100kg 정도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5: 그러면 이거 넣고 얼마나 굽는 거예요?
3: 고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들어간 시점부터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오랜 시간 천천히 굽는 바비큐. 굽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꼭 뿌려야 하는 것이 있다네요.
3: 뿌리는 거는 사과식초고요. 고기가 이제 계속 굽다 보면 마르기 때문에 촉촉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과식초를 뿌리고 있습니다.
1: 고기의 수분을 유지하고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20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뿌려줍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 둘 들어오는 손님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습니다.
6: 여기 미국식 바베큐 맛있게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장작도 있고 맛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왔어요.
1: 본격적으로 주방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바비큐와 함께 나가는 양배추 샐러드와 당근 라페, 감자 튀김까지 준비해 쟁반에 담아냅니다. 그날 오후 작업자가 고기를 다시 가져옵니다.
0: 저 이제 소세지 만들 고기 갈아야 돼서 소세지 고기는 목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소시지도 돼지고기를 이용해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드는데 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0: 여기에는 이제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 양파분 같은 각종 향신료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1: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케이싱은 인공 제품이 아닌 천연 돼지 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인공으로 하면 좀 질긴 맛도 있고 아무래도 인공이다 보니까 식감이 이게 천연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을 사용하고 있어요.
1: 케이싱에 속을 채운 후엔 앞뒤로 4, 5번 정도 돌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만드는 과정은 마무리됐으니 이제 소시지를 익힐 차례입니다. 그릴에 소시지를 올리고 겹치지 않게 잘 펴줍니다.
0: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이 소시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잡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한 4시간 정도 훈연해서 그런 잡내를 싹 잡으려고 이제 훈연을 합니다.
1: 자, 이제 훈연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저녁 8시가 됐습니다. 맛있게 익었을까요? 색깔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장장 4시간에 걸친 훈연 끝에 수제 소시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만든 소시지를 왜 얼음물에 넣는 걸까요?
0: 화씨로 40도에서 150도 사이에 가장 세균이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150도인 통에서 꺼냈을 때 빠르게 온도를 40도 밑으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얼음물에 빠르게 담그고 있습니다.
5: 이건 어디로 가요?
0: 이거는 이제 주방에서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소세지를.
1: 굽는다고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0: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을인데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1: 표면에 있는 그을음을 일일이 닦아줘야 합니다.
4: 소세지는 손이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요. 1시간, 이거 닦으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1: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1시간 이상 작업한 끝에 소시지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이제 바비큐를 꺼낼 시간. 굽는 중간 지나치게 많이 연기가 배는 것을 막기 위해 포일로 감싸두었던 고기를 꺼냅니다.
0: 이게 부드럽게 나왔는지 이렇게 꺾어보면서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잘 됐나 그거를 체크하고. 부드럽게 나왔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조금 레스팅 시키고 내일 끓어보면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1: 오늘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기도 없는데 그릴은 왜 여는 걸까요?
0: 고기를 굽고 나면 기름이랑 육즙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1: 굽는 것도 일이지만 치우는 건 더 큰 일입니다. 소를 이용해 일일이 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진 마스크까지 쓰고 청소하시는 건가요?
7: 기름이고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해야죠.
1: 재를 털어낸 후엔 주걱으로 기름과 재를 깨끗하게 긁어내줍니다.
8: 청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청소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1: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마무리 작업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립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데만 꼬박 2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요.
7: 아, 힘들어.
0: 아휴, 삼촌 탄건 같다 온 것 같아.
7: 넌 더해.
1: 얼굴이 재로 범벅이 됐습니다.
0: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손님들, 가족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보람도 있고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게.
1: 이제 어제 레스팅 해놨던 고기를 확인할 시간. 먼저 돼지갈비를 꺼내 잘라봅니다.
0: 장시간 조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상태지만 훈연이 잘 돼서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 게 훈연이 잘 됐다는 증거예요.
1: 이번엔 브리스킷이라고 불리는 차돌박이와 양지머리, 육즙이 풍부해 입에서 녹는다네요. 다음은 목살. 고기를 결에 따라 찢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목살은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유난히 그 지방 함유가 좀 높은 편이어서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식감이 없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조금 약간 식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찢어서 하고 있어요.
1: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 8시간 동안 저온에서 구워낸 바비큐. 지방이 완전히 녹은 상태라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네요.
9: 감사합니다.
10: 맛있게 드십시오.
9: 네.
10: 맛있게 드십시오.
1: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된 일이지만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묵직한 풍미와 불향은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 과연 바비큐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6: 참나무 훈연이라서 그런지 맛이 맛있고 향이 나무 향도 은은하게 나는 것 같고 바비큐가 일품입니다.
11: 엄청 부드럽고 우선 첫 번째 냄새가 전혀 없어요. 막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6: 이렇게 하면 고기가 솔솔솔솔 아 하고 드세요.
0: 한국에 바베큐를 정통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미국식 바베큐를 알릴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또 다른 돼지고기를 찾아 도착한 곳은 대구 광역시의 한 식당.
6: 앞쪽에 한 몇 분이 자리에요.
12: 네 분이야.
1: 저녁 시간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심지어 대기 줄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요. 입이 터질 만큼 큰 쌈을 싸서 먹고 있는 건 바로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메뉴만 보고 놀랐어요. 이 금액에 이 퀄리티가.
6: 싸다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14: 제가 지금까지 고깃집 다녀봤는데 여기보다 싼 곳은 아직 못 찾았어요.
1: 사람들을 이렇게 북적이게 만든 비결은 바로 가격. 1인분에 5,000원.
13: 120g. 1인분에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심지어 냉동도 아니고 국내산 1등급 생고기만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지금 여기 오면 진짜 싸게 먹을 수 있어서 학생이어서 부담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맛있게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3: 다른 곳의 절반 밑에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10인분 먹어도 5만 원, 20인분 먹어도 10만 원.
6: 두 개 주시면 돼요.
1: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7: 좀 덜 배쁜 편인데 바쁠 때는 막 정신없어요. 주중에는 삼겹살 같은 경우 한 200에서 25, 250인분 나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1: 이곳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반찬 셀프바입니다.
9: 반찬이 셀프라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들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1: 양쪽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반찬 셀프바. 종류까지 다양한데요. 반찬 개수가 무려 12가지입니다.
12: 되게 물가도 비싼데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써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셀프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메뉴는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엔 인기가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15: 국수가 진짜 고기 기름진 맛을 다 없애주고 진짜 맛있습니다.
16: 아니 이 정도면 사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를?
15: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장님이 따로 팔매를 하지 않고 손님들 자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1: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방은 벌써 영업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17: 저희가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또 줄여야 돼서 저희 어머님이랑 조리하고 있어요.
1: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어머니와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재료 손질은 아들이, 요리는 주로 어머니가 맡고 있습니다.
18: 아무래도 제가 전업 주부고 전직에 있다 보니까 모든 스피드나 모든 거는 제가 아들보다 조금 더 낫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뽑고 뭐 막 이렇게 맛을 보고 이런 건 제가 이렇게 많이 맡아서 하는 편이에요.
1: 그런데 반찬 메뉴들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입니다. 소시지, 채소, 볶음부터 부침까지 소시지 반찬이 두 개나 되네요.
19: 대학 따라 젊은 층들이 많아서 젊은 친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반찬이 소세지나 이런 종류가 많아요.
1: 반찬 셀프바 세팅이 시작됐습니다. 소시지, 김치, 각종 샐러드까지. 아, 저는 고기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겠는데요.
20: 엄마한테 고기 좀 받아볼게.
1: 영업 시작 전 오늘 사용할 고기를 준비하러 나섭니다.
21: 네, 일단 가서 제가 일단 고기도 직접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2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겹살 가지고 왔어요. 아, 네.
1: 육가공 업체에 도착하자마자 고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2: 고기 맞네요.
21: 일단은 여기 끝쪽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되게 모양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면 지방이 조금 덜하거든요. 삼겹살도 지방이 좀 많아야 맛있어가지고.
1: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은 육가공 업체와의 직거래로 원가를 최대 20%까지 낮춘 겁니다.
22: 아무래도 적게 파는 것보다 많이 파는 게 좀 더 낫겠죠. 제가 나중에 덜 보고 원사님께서 많이 하시면은 저한테도 도움 되거든요.
1: 특히 육가공 업체가 근처라 신선한 고기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가져다 놓고 또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21: 지금은 이제 저희 가게를 야채에 가지러 가고 있어요.
1: 도착한 곳은 농산물 시장.
21: 형 내 왔어.
22: 왔나? 왔어. 저 물건 냉장고에 고르마에 다 실어놨으니까 일단 그걸로 가자.
23: 누구세요?
21: 저희 친형이에요.
23: 아, 친형이에요?
21: 네.
23: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 농산물 경매 시장에서 일하는 형을 통해 채소도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22: 오, 맞아.
23: 아, 깻잎 좋다.
21: 깻잎 이쁘네.
22: 매일매일 경매를 봅니다. 토요일 빼고. 오늘 만원 갔던 게 내일 2,000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동생한테 들어가는 거 진짜 수수료 마진 2,000원에서 500원 붙여서 2,500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보다는 한 7, 8천 원 싸게 되니까 그거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1: 형의 도움으로 채소값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크다네요.
21: 고기 사장님이나 저희 형이 안 도와주면 사실
14: 이 가격은 불가능하고요.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저녁 장사를 앞두고 주문이 몰릴 상황을 대비해

0: 고기를 정해진 양에 맞춰 잘라놓습니다.
1: 생삼겹살 1인분에 120g이라서 그 1인분 기준으로 자르고 있어요. 120g.
0: 혹시 모자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125g에 맞춘다고 합니다.
1: 125g이 나오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손에 약간 익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박리담회로 판매하고 있지만 혹시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1: 어쩔 수 없으면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올릴 생각 크게 없어요.
0: 다시 저녁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 쌈 자리 있어요.
3: 여기 땅콩 드릴게요. 여기 앞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야, 여기 밖에 계시면 번호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둘이 일을 하다 보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4: 영수 좀 필요하셔요?
5: 아니요, 아니요.
6: 고마워, 언니. 안녕하세요.
7: 엄청 바쁘시네요. 계산까지
6: 네.
7: 하시고.
6: 계산해야 되고 치우기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많이 바빠요.
0: 동해 번쩍, 서해 번쩍. 1인 3역은 해야 바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 사장님, 불펜 좀 씻어줘요.
8: 네.
0: 바쁜 건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1: 아침 일찍 와서 저는 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젊은 나이라 뭐 도전 많이 할 나이잖아요. 몸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라서 열심히 해야죠.
9: 먹었는데 1인당 12,000원.
10: 여기 저희가 고기 15인분에 볶음밥에다가 된장 하나 해가지고 8만원? 8만 조금만 나왔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따로 없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0: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단골 손님이 많다네요.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 청소도 모자가 함께합니다.
1: 맨날 안 닦아주면 안에 기름때도 끼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뭐 매일 닦아줘야 돼요. 네.
0: 배신해줄 사람이 없으니 고되지만 미룰 수가 없습니다.
1: 엄마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11: 오늘 수고많습니다. 가시죠.
0: 고단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11: 수고 많이 했어요.
1: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 가격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0: 상담완료시 유니언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걷더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7: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걷더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7: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8: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19: 와, 잘한다!
3: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펀더가 올라가 있어요.
19: 아유,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18: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2: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19: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4: 와, 죽으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0: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구름도 힘들어 잠시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짜기. 이곳에 누구나 한 번쯤 머물러 하룻밤 쉬고 싶은 특별한 집이 있답니다.
2: 너무 좋아. 우리도 예, 산 밑에 사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옥에다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면 편안해, 여기 오면요. 정말 편안해.
3: 밥 먹고 산책하고 누워서 하늘 보고 나무 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요.
1: 놀거리는 충분하답니다. 좋은 곳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그게 곧 취미요, 힐링. 이 여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잠시 쉬어볼까요? 강원도 화천 용화산 자락.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고풍스러운 한옥 실체가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꿈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집. 뜨거운 여름볕, 풀 매느라 구슬땀 흘리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사랑꾼 남편. 해 뜨면 매일 잡초와 전쟁을 하지만 요즘처럼 살맛 나는 날도 없다네요.
4: 어, 여보, 더운데 풀매?
5: 어, 뭐야?
4: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6: 레모네이드. 아이고. 시원하게 쫙 드시고 열심히 뽑으세요.
1: 역시 남편 생각하는 건 아내뿐이네요.
4: 맛있어?
5: 응, 일하면서 먹으면 최, 어, 최고지 뭐. 어. 응.
4: 뭐 뽑는 거야?
5: 아, 얘들.
4: 어, 같이 사주고?
5: 예, 얘들 전부 다 잡초에 치여가지고. 좀 이렇게 해놔야 당신 와서 따먹기도 좋잖아.
4: 맞아.
5: 잡초.
4: 감사해요.
7: 이렇게 멋있는 공간과 멋있는 집에서 남편 덕에 이렇게 사시게 돼가지고 좋으시겠어요?
4: 지금은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워낙에 산을 좋아하고 강원도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나는 신발에 흙 묻는 것도 싫고 벌레도 너무 무서웠거든.
1: 산을 좋아해 시골 생활을 꿈꾼 남편. 하지만 아내는 천생 도시 여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남편은 집을 짓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년 만에 완공된 집 3채. 집 짓는 기술은 6개월 배운 게 전부 모두 독학으로 지었대요.
5: 제가 한옥학교에서 6개월 공부하고 그리고 짓기 시작해서 한 7년. 처음서부터 석가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제 구조를 전부 배우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죠.
1: 세심한 손길로 탄생한 오랜 로망이 담긴 집. 세체에는 각기 다른 색깔을 입혔습니다.
5: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산장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첫 번째는 산장 느낌으로 짓고요. 두 번째는 전통화.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퓨전입니다.
1: 특히 이 별채는 시골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편리함과 멋을 접목했답니다.
5: 아내를 위한 공간이 그 별채예요. 별채가 이제 집사람이 주로 외부인들을 접촉하고 거기서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차도 한잔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8: 저희는 대추 차주세요.
4: 네. 인절미예요. 이건 언니가 해온 거예요. 꽃가루 발랐어요.
9: 제가 했어요.
1: 이 집에 반한 건 아내뿐만이 아니랍니다.
4: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사계절이 정말 멋있어요. 이뻐요.

0: 좋아. 우리도 예, 산 밑에 사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집에도 얼마 들어가 보셨어요?
0: 예, 저희도 여기 와서 저걸 했어요. 민박을 했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자고 밥을 해주고 먹고 여기 우리 여기 이 양반의 기사야. 여기서 다섯 명이서 속초로 다 도망을 가서 식구들이 볼까 봐 여기 조금 지나면 우리 집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아유, 우리가 그런 짓을 해. 여기가 너무 편해요.
1: 아, 그 정도로 여기가 좋으세요?
0: 네. 예.
2: 동네 이웃들도 한 번쯤 머물러 보고 싶은 집. 부부의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랍니다. 그날 오후 아내 손 꼭 잡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 재승 씨. 어딜 가시는 걸까요?
3: 어디 가세요, 두 분?
4: 나물집으로 가요.
5: 식량.
2: 사계절 찬거리가 넘쳐나는 부부의 공짜 마트. 요즘은 향긋한 취나물이 제철. 농약 한 번 친 적 없었고 오로지 땅의 힘만으로 키워낸 나물. 남편 재승 씨가 꿈꿔온 시골살이 로망 중 하나라죠. 자부심도 크답니다.
5: 아, 향이 죽인다. 여기 이제 그 하우스 도시에 나오는 거는 이게 취나물이거든요. 참치라고 하는 건데 취나물이 도시에 나온 건 좀 하우스에 재배해가지고 향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태평농법이라고 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씨만 뿌려놓은 거라 서로 싸우면서 벌레도 이거 벌레 몸 보이죠? 얘들이 벌레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향을 뽑는 거예요.
6: 취나물도 똑똑 우에만 따야 돼.
5: 세 가지고 우에 끝에만.
6: 이거는 이거는 부지깽이 나물. 이거.
2: 도시 여자인 아내도 그 재미에 푹 빠졌죠.
4: 틈만 나면 산도 메고 밭도 메고 그다음에 풀도 뽑고 처음에는 풀 안 뽑았거든. 왜냐면 풀 뽑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매줘야 돼. 길도 매 나는 길도. 길도 매놓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
2: 남편 덕분에 평생 흙 묻히며 살게 됐지만 후회는 없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찾아오는 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년 전부터 방 두 칸을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부부. 어쩌다 보니 예정에도 없었던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이 젊은 연인도 이 집 단골이랍니다.
7: 잘 쉬었어? 저
8: 여기 와서 너무 잘 쉬고 있어요.
7: 그러니까.
8: 밥 먹고 산책하고 누워서 하늘 보고 나무 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요.
7: 계속 여기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8: 맞아요. 여기가 밥 먹기 딱 좋아요.
7: 너무 좋아? 결혼을 언제 할 거야? 어? 빨리 결혼해.
8: 저희 내년 10월에 해요.
9: 내년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어요.
7: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좋을 때다.
8: 근데 남자친구가 어려요, 저보다.
7: 어. 근데 어른스러워.
8: 정이 많으세요, 정이.
7: 나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 오면 다 반갑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을 또 즐거워하면, 한 두 번 정도 오면 거의 식구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 아무렇게나 해주고 싶고.
2: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낌없이 정을 주는 부부.
5: 아이고 멋지다. 장문이 왔고. 어서 와. 공주도 왔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이번엔 가족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석가래 하나부터 지붕까지 온전히 재승 씨 홀로 지었다는 둘째 집 전통 한옥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마루.
5: 원래는 이게 없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제 팔걸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팔걸이야. 아~ 네, 팔걸이. 그런 식으로 앉아서 네, 막걸리는 딱 하면서 시안 속고 그런. 네.
10: 그냥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한옥이라는 주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도 이제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2: 손님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집.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게 또 이 한옥이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좋아서 지은 집인걸요. 우연히 찾았던 부부의 한옥에 반해 벌써 세 번째 방문한다는 이분들.
11: 오, 맛있겠다.
8: 여기, 여기다, 여기.
11: 잘 먹겠습니다.
2: 한옥에서 즐기는 서양 음식 맛은 어떨까요?
8: 오. 눈탕 맛있어.
2: 맛도 맛이지만 장소가 주는 특별함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8: 약간 방 안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나무가 많고 저기 계곡 소리도 들리거든요. 진짜 좋아요.
2: 사계절 모두 좋지만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바로 지금. 여름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집 앞에 맑은 계곡이 있어 더위를 식히기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
8: 우와! 아, 진짜 차가워! 우와!
5: 아, 네. 어,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2: 저릿저릿한 계곡물에 몸을 맡기니 여기가 무릉도원. 휴가가 별건가요? 마음 편히 쉬었다 가면 되죠.
8: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여기에 좀 더 더워지면 수박 가지고 오면 딱일 것 같아요.
2: 오롯이 돌만이 전세 낸 계곡 명당에서 즐기는 피서. 훗날 떠올리면 웃음꽃 활짝 피어날 것 같은 참 좋은 여름날입니다. 집에만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 이분들. 부부의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이곳이랍니다.
8: 와!
9: 아, 좋다.
8: 와, 오, 좋다.
2: 남편 재승 씨가 최근 새롭게 지었다는 네 번째 집, 트리하우스인데요. 물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며 이곳에서 좋아하는 책 읽으면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간답니다.
9: 두 분 되게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8: 여기가 약간 트리하우스인데 안에는 되게 복층으로 돼 있고 밖에는 책 읽고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2: 자연과 하나 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온전한 휴식. 두 사람이 이 여름을 만끽하는 법입니다. 다음 날 별채 주방에서 아내 성숙 씨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어제 텃밭 마트에서 따온 나물을 갖은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리는데요. 오늘 집에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걸까요? 이 음식 뭔가요?
7: 우리 집에 이제 주무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을 사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여행을 즐겁게 식사 걱정 안 하고 아침도 드실 분들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나오는 나물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곤두레, 여기서 키워서 곤두레 밥을 해드리고 있어요.
2: 요리에 소질이 없지만 일부러 찾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미리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준다는데요. 식재료 대부분은 자연 텃밭에서 얻은 것들. 화천의 산과 들의 진한 향기와 색을 한 끼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0: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지만 그 맛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1: 그래도 잘 차려진 하나의 밥상을 먹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잘 안 먹거든요.
0: 꼬마 손님의 입맛도 사로잡은 것 같네요.
2: 밥 맛있어요?
3: 응. 안 먹고 보다 맛있어요.
0: 만든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시간. 손님들이 돌아가고 모처럼 찾아온 부부만의 시간.
4: 말을 안 해도 좋아요.
5: 뭐 말을 해도 매일 보는데도 아까씩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4: 우리 집은 그림이 유명한 화가 그림 별로 필요가 없어. 날마다 표정이 바뀌고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
0: 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죠. 함께 같은 곳을 본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요. 쉼. 하룻밤 잘 쉬었다 갑니다.
6: 풍경만 맛집이 아니라 진짜 맛집도 있으니까.
7: 완전 이건 뭐 수라상이 수라상.
6: 장관에 너렇게 나번졌네. 너무 좋아. 진짜 내 몸속에 맛이 들어오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 같아요.
8: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4: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8: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0: 후원 문의 080-961-9595.
1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엔자임 Q10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영양소입니다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엔자임 Q10을 비타민 Q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957년 프레드릭 크렌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한참 이제 소 심장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소심장 연구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잠시 중지를 하고 그 심장을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분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한 2, 3주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냉장고에 넣었던 게 있지? 그러면서 냉장고를 쫙 열어봤더니 그 소의 심장에서 노란색 물질이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심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갖고 이걸 가지고 본인이 연구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MSD의 연구소 소장인 칼 포커스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칼 포커스 박사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분한테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더 연구를 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칼 포커스 박사님도 굉장히 그런 연구에 호기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연구 과학자가 갖고 온 걸 가지고 와서 이분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좋은 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코엔자임 Q10인 걸 알고 그 코엔자임 Q10의 화학식을 발견하게 했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로 코엔자임 Q10이 건강기능식품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이 코엔자임 Q10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의 비타민 하면은 코엔자임 Q10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은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장뿐만 아니라 뇌, 그리고 신장, 콩팥, 우리 몸에서 대사가 활발해 이런 곳에 코엔자임 Q10이 있다는 걸 알고 콜 코커스는 본인이 이제 MSD 연구소 소장을 그만두고 코엔자임 Q10 연구소를 그 차리면서 본격적인 이제 코엔자임 Q10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코엔자임 Q10은 1997년 심장학 교과에 쓰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양소이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코엔자임 Q10이 미국에서 발견이 되고 미국에서 연구가 됐지만은 실제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원료 회사는 어딨냐? 일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그 발효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영양제는 대부분 합성하고 뭐 하면 되는데 이 발효 기술은 일본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에 코엔자임 Q10 원료를 공급하는 거는 일본의 회사들이 발효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제 영양소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어디 부위에 많이 필요하냐면은 대사가 활발한 부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뇌, 면역체계, 잇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주작용은 뭐냐? 두 가지가 작용인데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항산화 작용하면은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비타민C, 비타민E, 코엔자임 Q10, 그리고 알파라이포이산, 글루타치온.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생성입니다. 에너지 생성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36ATP를 만들 때는 바로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 코엔자임 Q10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두 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점점 이제 우리 몸에서 소매가 돼요. 그럼 외부로부터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보통 코엔자임 Q10이 50mg 정도가 우리 몸에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정어리 5마리 정도 필요하대요. 아니면은 소의 심장
한 100g 정도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게 두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코엔자임 합성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을 과도하게 쓴다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운동선수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젊을 때는 운동해서 좋은데 나이가 들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서 사람이 오히려 처진다는 걸 보여줘요. 너무 많이 쓰고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약물입니다.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보통 이제 어디 이제 SNS나 뭐 자료를 보게 되면 스타틴 약물을 먹는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아세틸 코에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돼요. 그때 우리가 스타틴 약물 HAMG 코에 리덕타제라는 약물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 만드는 것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첫 번째는 심장에 있는 코엔자임 Q10이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에서 코엔자임 Q10이 제대로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요새 현대인을 보면은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냐? 콜레스테롤 수치를 봐요. 그럼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당신은 스타틴 약물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스타틴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을 때 보면은 내 스스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약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먹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좋은데 문제는 병원에 왔을 때 오히려 몸이 힘들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컨디션이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엔자임 Q10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그 스타틴 약물을 먹었던 분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혈중 코엔자임 농도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타틴 약물을 먹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50mg 정도는 꼭 섭취해줘서 우리 몸에 있는 코엔자임 Q10 농도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내 코엔자임 Q10 농도를 보게 되면은 심장 내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신장, 간 이렇게 주요 장기

0: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에너지 대사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나이가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이제 20대 때는 대부분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40대부터 이제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어디냐?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호기 40대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전까지는 활동해도 전혀 피곤한 감이 없는데 4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 바로 심장 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처럼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6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제 그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런데 특히 폐 같은 경우는 40대까지도 잘 유지가 돼요. 근데 60대, 80대 가면서 갑자기 폐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숨이 잘 차게 되고 특히 숨을 쉴 때는 근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코엔자임 Q10 그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비타민을 얘기할 때 보통 코엔자임 Q10을 얘기하고요. 또 피부에 보면은 그 화장품에 코엔자임 Q10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것도 바로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엔자임 Q10 이제 복용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요. 하루 복용량은 50mg이고 어느 때부터냐면은 20대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40대가 넘어가면서 50mg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먹으면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죠. 그럼 음식을 통해서 먹으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보통 정어리 하루 5마리, 소의 심장 100g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외부에서 이제 코엔자임 Q10을 먹게 되고, 코엔자임 Q10은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어요. 일부 환자분들이 그게 기름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위장작이라든지 식욕부진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거의 안 생기고요. 그안 생기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되고 코엔자임 Q10을 하루에 뭐그 100ml를 먹어야 된다면 100ml 한알 먹는 것보다는 50ml 두알 먹는 게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먹는 거 앞서 얘기했던 약처럼 스타틴 약물이라든지 베타 차단제 아니면 사망계 우울제 같은 약물을 먹는 경우들은 이게 코엔자임 Q10 흡수라든지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외부에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코엔자임 Q10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심장질환, 근육질환, 뇌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코엔자임 Q10 섭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플라보이노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태권도 지도자 고영정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세련에 도움이 되는 맨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태권도 동작에 필요한 근육 운동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체와 하체, 그리고 복근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꼭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딛기. 딛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딛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제자리에서 몸을 이렇게 뛰는 겁니다. 자, 제자리 딛기를 할 때는 이 발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또 층간 소음이 우려가 되니까 너무 큰 소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딛기를 할 때는 발을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떨어지게끔 하고요. 발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높게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볍게,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위아래로 몸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갈 때는 뒤에 발을 이용해서 밀어줍니다. 또 딛기를 하다가 뒤로 갈 때는 앞발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는 뒷발을 이용하고 뒤로 갈 때는 앞발을 이용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뒤로. 자, 이 딛기 동작을 할 때는 자세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지 너무 높게 되면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움직임이 무대요. 날카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느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를 약간 낮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낮게, 하나, 둘, 셋, 낮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딛기 동작은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이 하체인데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의 양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딛기 운동, 제자리 뛰어뛰기 운동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했던 동작에 손 동작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겨루기 위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인데요. 상대와 마주 본 상태에서 대련을 하는 겁니다. 겨루기라고 하는데요. 자, 스텝을 뛰다가 제자리 딛기를 하다가 앞으로 나갈 때는 상대를 속여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페이크 모션이라고 그러죠. 상대를 속이는 속임 동작을 해주고 뒤로 빠질 때는 방어를 주로 합니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아래 맞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갈 때는 상대를 속이는 동작, 뒤로 빠질 때는 아래 맞기 동작, 그 동작을 추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속임 동작, 둘, 셋, 방어 동작, 하나, 둘, 셋, 속임, 하나, 둘, 셋, 방어 동작. 자,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날카로운 동작이 나올 수 있죠. 천천히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빠르게 하나, 둘, 셋, 조금 더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작이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하면은 발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조심히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태권도에는 복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복근이 있어야 발차기도 강하게 나갈 수가 있고 몸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팔 근육도 중요하고 다리 근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심부에 있는 근육, 복근이 없으면 균형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전반적인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게 됩니다. 자, 윗몸일으키기를 통해서 복근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를 대고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는 깍지를 끼거나 귀를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무릎을 봐주고요. 팔꿈치를 벌렸다가 팔꿈치를 모으면서 무릎을 찍는 거죠. 발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하면 훨씬 더 쉬워져요. 발을 붙이는 것보다. 근데 이 동작은 자칫 잘못하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귀를 잡고 넘어갔다가 올라가기. 내려갈 땐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가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아줍니다.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복근을 강화하는 거고요. 낙법. 뒤로 넘어졌을 때 내 뒤통수를 보호하는 게 낙법인데요. 후방낙법이라고 합니다.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기본낙법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후방낙법과 측방낙법을 응용해서 복근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뒤로 넘어졌다. 그럼 내 뒤통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뇌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통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내가 뒤로 넘어졌을 때 치는 게 후방낙법인데요. 후방낙법을 쳤을 때 시선을 발과 또는 무릎, 배꼽을 쳐다보면서 뒤통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은 엉덩이보다 조금 더 위로 쳐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쳐주세요. 그리고 그 탄성으로 인해서 원위치로 옵니다. 자, 후방낙법에서 가장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이 뒤통수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준비 자세에서 한번 구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내려갔을 때 바닥을 힘껏 치고요. 손등으로 치는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리고 발은 피는 게 아니라 구부리는 거예요. 그 탄성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하나, 둘. 가능하면 몸이 순차적으로 닿을 수 있게 스르르륵 넘어가야지 팍 넘어가서 그 충격이 몸에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스르르륵 넘어가서 하나, 둘. 그리고 손바닥이 등허리보다 살짝 먼저 떨어지면 등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이 덜 하겠죠. 내가 넘어갔을 때 손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면서 지그레기 동작과 함께 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서 후반다볼 치고, 지르기 두 번. 지르기 두 번. 지르기 두 번. 자, 후반납법을 이용해서 지르기까지 연습하는 동작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측박납법. 내 몸이 옆으로 넘어졌을 때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아, 발 동작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든 상태에서 옆으로 떨어뜨리기. 발을 든 상태에서 옆으로 떨어뜨리기. 자, 이때 떨어진 발이 옆면이 닿을 수 있게 붙이고요. 이 발은 세운 발이 눕지 않도록 눕게 되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무릎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이발 사이에 발바닥을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자, 발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발을 들었다가 이 구부러진 발 사이에 발을 집어넣는다. 손 동작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 동작을 실제로 누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측방, 측방. 거기다가 지르기 동작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측방, 측방, 주먹 지르기. 후방, 측방, 측방, 주먹 지르기. 자, 측박납법을 할 때는 뻗는 손이 허벅지와 11자가 될수 있게 하고, 자, 시선을 발가락이나 배꼽을 쳐다봐 줍니다. 팔이 너무 모아지거나 벌리지 않도록 11자가 될수 있게 신경을 쓰고, 주먹 지르기. 자,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복근을 강화하고 주먹 지르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앉거나 누워서 할수 있는 발차기 연습 방법입니다. 먼저 앞차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똑바로 뻗습니다. 자, 오른발을 접어서 무릎을 구부리고요. 발등에 힘을 준 상태에서 앞차기를 차는 거예요. 너무 높게 안 차도 됩니다. 뻗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 발끝이 꺾어지지 않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앞차기 동작이고요. 차는 곳을 봅니다. 그리고 찼을 때 발이 흔들리지 않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자, 반대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앞차기 동작이고,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이 허벅지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발등 만들기와 압축 만들기 연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돌려차기 연습인데요. 돌려차기는 몸을 똑바로 옆으로 눕힙니다. 그리고 머리를 지지를 하고 주먹을 쥐어서 가슴에 놓고요. 발을 쳐다봐 줍니다. 발끝을 멀리 보내서 그대로 똑바로 올려줍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고요. 하나에 접고 둘에 찹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 찼을 때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강하게 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세 번째는 옆차기 동작입니다. 옆차기는 발가락을 당기는 예비 동작을 하고요. 하나, 둘. 돌려차기가 발끝을 멀리 가는 거였다면 옆차기는 뒤꿈치가 멀리 갑니다.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는 거예요. 뒤꿈치가 살짝 올라가게 비틀어줍니다. 발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옆차기의 타격 부위는 뒤꿈치와 발날입니다. 자, 하나, 이 발가락을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주고요. 둘에 뻗어찹니다. 하나, 둘. 이 허벅지 옆부분이 힘이 많이 들어가죠. 하나, 둘. 자, 돌려차기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돌려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태권도 동작을 이용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디트레이닝 효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운동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이후에 48시간이 지나면 운동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이후에는 영양과 휴식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근육이 운동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니 이 시간 이후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예민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둔감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민한 사람들이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을 늘리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추천 리스트.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연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자연은 힐링의 원천이 되곤 합니다. 다만 자극 과부하로 인해 항상 신경계가 예민해져 있는 HSP들이 유독 자연이 선사하는 심신 안정과 이완의 효과를 놀라우리만치 잘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예민한 사람들과 자연의 핏이 환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들의 과부하된 신경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만요. 더 좋은 건 자연에서 명상과 심호흡, 가벼운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겁니다. 특히 걷기나 가볍게 뛰기의 경우 발바닥을 자극하는 과정을 통해 뇌 속의 해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분 전환이나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과도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 때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변의 공원 등을 몇십 분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과열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보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간단한 심호흡과 함께 우리의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보자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우리의 근육이 잔뜩 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쪽으로 혈류량이 몰리면서 마치 싸우거나 도망가기 직전처럼 잔뜩 흥분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즉 스트레스는 곧 근육 긴장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근육을 이완시키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심오한 것 같지만 단순한 부분도 있어서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고 근육이 이완돼 있으면 평화로운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응용한 방법이 바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우리 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구나 라고 인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뇌의 입장에서는 근육의 상태가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의 피드백이 되니까 우리의 근육을 자유자재로 이완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이유는 뇌가 별일도 아닌데 사사건건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자력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면 뇌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해제하고 안정이라고 명령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이완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단 2, 30분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2, 3일만이라도 자연에 나가셔서 디지털 기기 없이 온전히 내 몸과 마음만으로 자연의 활력을 느끼는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요. 단지 이 습관만으로도 예민한 사람들의 심사는 비할 바 없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예민한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방이 건물로 꽉 막힌 도시에 갇혀 계시다면 반드시 짬을 내셔서 근처 공원이나 산으로 일주일에 2, 3일은 힐링 산책을 나가시길 바랄게요.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을 늘리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추천 리스트. 그 두 번째는 선적인 관점입니다. 앞서 명상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에게 맞는 마인드 컨트롤 방식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HSP 여러분께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명상입니다.

감상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선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높은 자극 민감성으로 인해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느끼는 심정이란 그 순간에 괴로운 감정에 갇혀서 마치 되돌이표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으며 끝모를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점적인 관점에 갇혀 사는 경우죠. 마치 지금이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처럼,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스스로를 검고 어두운 감정의 점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간은 전체 인생 중에서 그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3년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며, 원래대로라면 감정 또한 시간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내 감정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점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선을 따라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환기시키는 거예요. 저는 괴로운 감정에 압도되어 힘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나는 감정의 점에 갇혀 있구나. 어서 빨리 선의 물길로 이 감정을 흘려보내야겠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을 상상하면서 이 길고 긴 인생의 선에서 지금 순간은 티끌에 불과한데 내가 화내고 짜증내 무엇하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보듬어 앉는 것이죠. 산을 오르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단어를 인생으로만 바꿔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실패를 논하곤 해요. 예민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점에서 선으로, 나무에서 숲으로, 단기적인 성공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삶에 대한 관점을 시간적으로 널찍이 늘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지니는 영향력의 크기는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삶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일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감정도 점에서 해방되어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이 우중충한 기분도 내삶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먼지 같은 감정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한 먼지 같은 감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도 억울한 일 아닐까요?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을 늘리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추천 리스트, 그 마지막은 자기 이해입니다. 불안은 통상적으로 무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기질적 불안감 또한 인생이라는 지도의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 알수 없는 미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등등. 이러한 기질적 불안감으로 인해 예민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세팅해 놓으려는 것이죠. 결국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줄어들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인생이라는 지도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밝혀 나갈 수 있게 돼요. 과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서사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서사를 이해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전반적인 내러티브가 파악되면서 그동안 납득되지 않았던 나의 태도나 행동의 미진한 부분들이 비로소 해소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본능이 있는데요. 무언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걸 해소할 때까지 상당한 내적 불편감을 겪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인생을 사는 내내 만성적인 불안

불안감과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내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면 어느 순간 그동안 보였던 나의 태도와 행동들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하 모먼트에 이르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던 현상에 대해 납득감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사는 비할 수 없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의 서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뇌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에 대한 고민들을 깔끔하게 종결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배우고 대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메타인지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서사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HSP를 자각 HSP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자각 HSP들의 특징이 삶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들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배우고 공부해 가며 자신의 기질에 대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뿌연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심정이 되고 복잡하게 엉켜있는 내면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듯 자각 HSP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성찰과 함께 인문학적인 공부와 배움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심리학, 철학, 뇌과학 등등 영상이나 책을 통해 수많은 인문학 대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배워나감으로써 HSP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완성시켜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길고 멀리 보는 관점,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이처럼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들이 쌓여 예민한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사람들의 세 가지 추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2: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어요.
3: I traveled each and every home.

0: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콩도가 올라가 있어요.
1: 아이고,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2: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3: 그래.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 와, 죽으래.
4: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5: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4: 차분하죠.
6: 아버지 뉴스인 줄 알았어요.
4: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0: 말이 안 나와요.
1: 그럼 종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2: 네?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3: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4: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5: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6: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7: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8: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9: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10: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11: 지어준 테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12: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0: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서지렀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첫 약사 생활을 이 류마티즘 관절염 전문병원에 있는 약국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이 나비탕이 관절에 좋다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비? 뭐 곤충으로 끓인 탕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끓여서 만든 탕이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해도 안전하게 착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요법에서는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며 실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해요. 하지만 이 고양이탕은요, 류마티즘 학회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언급할 만큼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아프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실까 이해는 또 되더라고요. 이 뼈와 관절 질환은 사실 다른 질환보다도 유독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한번 뼈를 다치면 이 병원에 누워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을 또 누워서 지내야 되고, 아파서 또 어디 나들이나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도 정말 큰 일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실제 연구를 보면요, 이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 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3배나 높다고 하고요. 류마티즘에 걸린 환자 중 17%는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요.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다치게 하는 질환인 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뼈와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도 이 건물에 비유하자면 이 뼈는 철근과 같습니다. 이 무거운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이면서 받는 충격을 버티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뼈의 양은요, 점점 감소하는데요. 이 사람의 뼈는 35세 때 가장 튼튼하고요. 이제 매년 골량이 0.5%씩 감소한다 해요. 이 뼈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골다공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이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뼈에 구멍이 생기고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이 골다공증에 걸리면요, 아프진 않아요. 따로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뼈의 강도가 정상인보다 이 부러질 확률이 5배 이상 커지게 돼요. 행여나 내가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에서 뭐 화장실 가다가 잘못 넘어져서 발을 뭐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는데, 특히 무서운 게 이 엉덩이 부위의 대퇴골 골절이에요. 통계에 따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퇴골 골절로 입원을 하시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30%나 된다 합니다. 굉장히 높죠. 이 문제는 이 골다공증은요,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뼈 밀도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뼈 밀도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뼈의 밀도가 단단해지거든요. 운동도 평소 열심히 하셔서 이 뼈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 이 뼈의 구멍을 메워주는 영양제도 함께 드시면 좋겠죠. 아마 골다공증 하시면 당연히 칼슘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인체에 칼슘 90% 넘게 뼈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소 식사로도 칼슘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있어요. 보통 하루 칼슘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인데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하루 400mg 정도는 칼슘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이 남은 400mg 정도는 한 200ml 우유 두 잔이면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네, 문제는요, 우리가 먹은 칼슘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설사 흡수가 되었다 해도 이 칼슘이 뼈로 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제형은요, 이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영양소라서 이제 실제로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한 5에서 10% 정도만이 장에서 흡수가 돼요. 또 이 흡수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혈중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위장장애나 변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혈관에 칼슘이 침착이 돼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영양제를 복용할 때도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여야 하고요. 둘째는 흡수된 칼슘이 뼈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한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뭐 면역계에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뼈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왜냐면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비타민 D를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요, 5에서 10%인 칼슘 흡수율을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합니다.
비타민 D는 원래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되고 지방 많은 생선, 뭐 예를 들면 연어나 고등어 많이 먹으면 섭취할 수 있지만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상 햇빛을 많이 보기가 쉽지 않죠. 한국에는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보통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나노그램 퍼 데시리터까지 올라와야 충분한 양이라고 보는데 일반인들 경우에는 한 20대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해요. 이를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최소 4천에서 5천 IU의 비타민 D를 최소 3달에서 4달 정도 복용을 충분히 하셔야 올라옵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가 50까지 충분히 올라오면 그때부터 2000 IU를 복용하시면 적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요. 이 비타민 D2, D3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D3가 이 실제 비타민 D 활성형 상태라서 비타민 D2보다 흡수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비타민 D3 또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적힌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비타민 K2는 우리가 메나퀴논이라고 불리고요. 지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한 종류예요. 비타민 K2는 이 콩류나 채소에 많은데 특히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나토에 많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 K2를 식사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전환이 잘 안 돼서 영양제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K2의 주 역할은요. 우리가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혈액 속 칼슘의 양을 줄여서 혈관과 신장에 칼슘이 침착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우리 뼈를 생성하는 이 뼈에 조골세포가 있는데 이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새로 들어온 칼슘이 뼈의 구성성분이 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튼튼한 뼈 건강에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칼슘 마그네슘 복합 미네랄제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칼슘 마그네슘 서로가 이제 상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칼슘 뭐 단일제, 마그네슘 단일제가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미네랄 복합 제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 관절염을 똑같은 관절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많이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우리가 실제로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조금씩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뼈들이 이렇게 서로 닿게 되거든요. 그때 생기는 염증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즘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연골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당연히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서로가 다르겠죠.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요. 닳아버린 연골의 구성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을 추천드려요. 사실 얘네 둘 꽤 오랫동안 연골 영양제로 쓰이던 성분입니다. 글루코사민은 뭐 이제 새우나 이제 갑각류 껍질에서 또 오징어나 문어의 뼈를 가공해서 만들고요. 콘드로이틴은 소나 돼지 껍질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요. 두 성분 모두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당 단백질인데 얘네가 이제 수분을 되게 잘 가둬 놓거든요. 일종의 이제 수분을 흡수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이제 연골이 수분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연골을 이제 탱탱하게 만들어 주죠. 두 성분이 이제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 생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이제 단일제로 혼자서만 썼을 때는 사실 이 효과가 있다 반이고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도 이렇게 반반으로 좀 상이하게 나오는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함께 썼을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연구 결과가 많아서 웬만하면은 복합제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하면 피부 미용에 좋다 하는데 피부 주름에도 좋다고 또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인체 결합 조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체의 인대, 근육, 힘줄 같은 이런 결합 조직에도 이 콜라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관절의 한 35%, 또 인대의 70%, 관절 연골의 70%가 이 콜라겐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20세부터 이 체내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고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감소로 체내 콜라겐이 한 30% 정도 급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챙겨 드셔야 돼요. 콜라겐은 이 재료에 따라서도 이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어린 콜라겐과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돈피 콜라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어린 콜라겐의 경우 분자량이 작은 것이 특징이지만 이 인체의 콜라겐과는 다른 콜라겐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 돼지 돈피 콜라겐은 인체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분자량이 요즘 기술로 충분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돈피 콜라겐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과 또

보통 캡슐 두 캡슐 분량 정도의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성분은 바로 이제 GLA 감마리놀렌산인데요. 이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의 한 종류라서 그러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감마리놀렌산은요. 오메가3가 만드는 항염증 효과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GLA는 특히 만성염증 억제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GLA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순도가 낮은 제품 경우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라키돈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GLA 제품 잘 보면은 순도가 한 9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나머지 90%는 아라키돈산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순도가 한 30에서 40% 정도의 고순도 GLA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GLA의 복용량은요, 정해진 거는 없지만, 하루에 보통 200mg에서 최대 3g까지 안전하게 복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 뼈와 관절에 좋은 영양제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서 말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이 젊을 때처럼 활기차고 이제 역동적인 삶을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뼈와 관절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소품과 목각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이렇게 곰인형 형태의 조각을 해볼 건데요. 나중에 뒤에 마그넷을 달아서 냉장고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장식 소품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형태를 정면에서 본 모습에서 그려줘야겠죠?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놨는데요. 어차피 칼질을 하면은 없어질 선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 정도만 파악해놓고 겉목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겉목치기 개념이라고 해서 막 필요없는 살을 없애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칼 가지고 칼의 라인 자리들을 이렇게 찍어놓듯이 하는 방법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진하고 선명하게 선을 그려놓는다고 해도 얇게 쳐놓기만 해도 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 선이 살아남아 있죠.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라인 잡기 전에 설명드렸죠.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연필로 그려놓은 라인을 칼로 다시 한번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도 배쪽 라인도 잡았고 옆에 팔쪽 라인도 잡았죠. 곰인만큼 배가 약간 쳐져서 볼록 나오고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큰 살을 없앨 것부터 먼저 없애주는 게 좋으니까. 자, 얼굴하고 귀도 분리가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결 방향의 직각 방향인 결을 끊는 방향을 해주고 결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 그래야지 머리 부분하고 귀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겠죠. 반드시 결을 직각으로 끊어내는 방향을 먼저 해주고 나서 결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찢어지거나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은 선을 남겨놨어요. 조각은 깎아내버리면은 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막 그 겉목치기 단계에서, 컷아웃 단계에서 약간은 여유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가 보면은, 이런 곳에서도 보면 코가 제일 튀어나와 있고 얼굴 부분이 여기 이 주둥이 있는 부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있는 거죠.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어느 정도 살을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역시 라인을 잡아가면서 얼굴과 코 부분의 라인을

이렇게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단면들을 어느 정도 팔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테일한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면각, 삼면각을 직접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도를 이용한 다음에 이면각, 삼면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삼각도를 이용해서 목도리 부분들을 이렇게 라인도 드러내고, 각도에 의한 라인이죠. 최종적으로 디테일한 느낌을 내려면은, 섬세한 느낌을 내려면은 반드시 앞서 배웠던 이면각, 삼면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다듬어 주면서 몸통부터 완성을 어느 정도 시켜 놓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온 목도리 부분, 입체적으로 배보다 몸보다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몸쪽 부분을 낮춰줘서 목도리를 드러내주고요.

이면각, 삼면각이 익숙해지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끊어내버리죠. 큰 살 날리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삼각도를 쓰지만 대략적인 몸통부터 목도리 있는데 근처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직선에 가까운 건 칼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눕혀서 작두질하듯이 이렇게 하시면은 좀더 안전하고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삼면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도리 하나, 목도리 이쪽에서 둘, 코에서 이턱 쪽으로 내려오는 거 셋. 하나, 둘. 자, 저 꼭지점으로 들어가야겠죠? 셋.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돼서 얼굴 주변도 어느 정도 살을 없애놨고요. 이제 필요한 게 코가 드러나야 되는데, 코하고 여기 둥근 형태가 잘 맞을 것 같은가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찍어주는 거예요. 둥근 형태대로. 이렇게. 둥근 칼로 코 주변을 찍어냈어요. 찍어내고 나서 주변을 낮춰줌으로써 코를 높이 세워주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따 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작은 형태들은 조금만 칼질을 잘못하면은 쪽이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살을 없애주시면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칼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아까 썼던 이런 둥근 칼 그대로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창도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면각 기법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석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많은 연습이 돼서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쓸수 있게 돼야 됩니다. 주둥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쉽게 삼각도를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주고요. 이면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각도는 이런 데까지 정확하게 들어가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또 주변도 다 만져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코도 얼굴도 대략적인 분리가 일어났네요.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표면은 이따가 만질 거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있다면은 귀 부분이 되겠네요. 자, 뒤쪽에서도 들어가서 앞에 했던 과정 똑같이 끊어내고서 들어가는 요 과정들. 쳐서 귀 두께를 만져주고 결방형으로 엇결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두꺼운 칼이 잘안 들어가네요. 다시 이제 얇은 칼로. 네, 역시 얇은 칼이 잘 들어가네요. 네, 이제 귀도 뒤통수 쪽에서도 분리해냈고요. 큰 형태들, 몸통이 있고, 팔 분리되어 있고요. 목도리, 코, 얼굴, 귀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 이제 다듬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들이에요. 코라든지 귀처럼. 마지막에서는 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칼을 방향을 잘못 대버리면은 쪽이 톡 떨어져 나가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마구리 쪽에 있느냐, 제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칼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이런 디테일들을 할 때. 자, 한번 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에 마구리 쪽까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있는 데서 귀쪽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형태적인 이해라든가 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적인 칼 테크닉이 받쳐줘야겠죠. 귀의 형태가 둥글겠죠. 앞쪽은 평평하지만 뒤쪽은 둥글겠죠. 역시 이런 거할때 방향을 잘 이해해서 지금 뒤통수 쪽에서 앞쪽으로 둥글게

마지막으로 약간 어려 보이고 바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인중에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갈 건데, 이면각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미리 이렇게 마그넷을 붙일 수 있게 홈을 파왔습니다. 넣고,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드릴을 잘못 쓰게 되면은 헛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붙여줬습니다. 냉장고 같은 데나 세로된 곳에 붙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곰돌이 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에서 꼭 인지해 주시고요. 즐거운 조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민화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면적인 처리를 다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선적인 처리가 많이 들어가는 디테일한 작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새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검은 깃털 부분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연필 사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빛을 비치면 반짝반짝 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연을 이용해서 깃털 부분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 이 부분은 흰 색깔로 올릴 거예요. 발임을 하지 않고 단면 처리로 올릴 거기 때문에 꾸덕하게 물감에 무게감이 좀 있을 수 있게끔 해서 올려줄게요. 쭉 당겨서 곡선형으로 쭉 오신 다음에 끝부분에는 조금 더 채색을 머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눈 부분은 외곽선을 한번 둘러줄 거예요. 눈 부분은 까만 색깔로 흰색 부분에 바깥쪽을 둘러줄게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너무 한꺼번에 잡기보다는 눈의 크기감을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눈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바로 화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새의 털을 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종이를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새의 털을 칠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새의 털을 1층, 2층, 3층이에요. 이렇게 따주시는 게 아니라 털을 솎아서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 1층인지 모르게 연이어서 쳐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옆에 거랑 비교하면서 봐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을 쳐주셔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털을 그리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는 그리는 비법이 있냐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일단은 곡선형보단 직선형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예에서 직선이 아니라 약간씩 곡선형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털을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에 층 쳐서 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 털은 이렇게 오늘 쳐주실 거고요. 요 캉캉치마 입은 듯이 이렇게 일자로 털을 치는 거는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는 게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귀여운 이미지가 좋아요 하시면은 1층, 2층, 3층 나눠서 털을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털을 쳐볼게요. 털은 청동색에다가 검은 흑색을 섞을게요. 새 털을 치는 색깔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점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바른 2차 색깔보다만 진한 색깔로 해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꺼매지기 때문에 파랑새가 아니라 탄새가 되어버립니다. 새의 외곽선 부분 먼저 따볼게요. 깃털 부분 있는 거. 둥근 쉐입 잘 살려서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일자로 뽑으셔도 괜찮지만 짠짠짠 하고 내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새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날개축지 또한 구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날개축지 들어가는 부분 들어갔다가 얇게 슥 빼주실게요. 꼬리 부분 또한 외곽선 그대로 따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곽선을 그대로 뜨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털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리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살살살 가는 붓으로 얇게 그려주실게요. 이때 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털을 잘 솎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길이감을 좀 달리하고 기울기도 살짝씩 달리하면서
이제 새 목덜미까지 왔어요. 이제 등 부분까지 들어가 볼 겁니다. 이제 새 털 또한 새가 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축지 해볼게요. 날개 부분 부채꼴 형식으로 점점 펼쳐지듯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깃털이 보이는 쯤에는 살짝 멈출게요. 이 끝까지 쫓아가진 않을 거예요. 살짝 여기쯤에서 살짝 멈출게요. 다시 한번 반대쪽 날개

꼬리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전까지만 털을 끌고 가볼게요. 새 털은 여기 정도까지 쳐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민화에서는 고양이, 강아지, 새 같은 친구들이 눈동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까만 눈동자에 하얀 점을 잘 찍어주면 애들이 더 귀여워지기도 하고 생명력이 더 활짝 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얀 점을 눈동자가 반짝 빛나서 조금 귀여운 새가 될수 있게끔 찍어주실 거예요. 흰색의 면적이 조금 더 커지면 귀여운 애들이 되고요. 조금 흰색 면적이 작으면 회화적인 맛을 살릴 수 있는 새 그림이 될수 있어요. 저는 귀여운 맛을 위해서 조금은 더큰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새 부분은 나머지 외곽선을 한번 같이 따져 볼게요. 하얀색 뱃살 같은 부분은 검정 색깔로 따주셔도 괜찮으니까요. 검정색으로 따주시되 얇게 따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새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매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가 남은 부분 역시 수술 하나랑 외곽선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희 외곽선 먼저 따고서는 그 다음에 수술도 함께 진행을 해볼 거예요. 매화의 외곽선 한번 그려볼게요.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따져볼게요. 이제 가지 부분을 칠할 건데요. 가지 부분은 고동색에다가 흑색을 섞어볼게요. 두 개를 섞어서 외곽선을 그려주실 건데 나무 가지 같은 부분은 외곽선은 눌러서 호흡을 주면서 따줄 거고요. 안쪽에 들어오는 부분 또한 묘사를 해주실 건데요. 이때 원통형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게 곡선형을 넣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제 가지까지 그렸으니 저희는 수술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단계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봐주실게요. 아크릴 물감을 짜줍니다. 이제 수술을 찍어볼게요. 수술은 노란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할 거고요. 저희 붓은 세필 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붓 끝에만 물감을 묻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감을 전체적으로 붓 안에 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에만 살짝 묻히셔가지고 요거는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360도 다 돌려주실 거예요. 볼륨감이 잘 살 수 있도록 너무 납작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줄게요.

수술을 찍으신 다음에는 줄기 또한 아크릴로 하시면 좋겠지만 줄기 같은 부분은 얇게 꺼내야 되기 때문에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무겁게 끌고 하시기 때문에 얇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360도로 돌려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시계 바늘이 모이듯이. 시계 바늘이 모이긴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다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다 넣어 주실 거고요. 가운데 부분 동그라미 넣어서 살려줄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안 이어진 부분이 있다면 살짝씩 이어줄게요. 45도 각도로 보이는 매화의 수술 부분 또한 찍어볼게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침범하지 않고 위쪽 두 장, 꽃잎 두 개에만 겹쳐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세 잎은 건들지 않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잎 안에만 넣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줄기를 그리실 때는 동양화 물감인 튜브 물감을 이용해서 세필로 얇게 그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화조도를 그려보았습니다. 화조도는 화목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저는 오늘 파랑새를 같이 더해보았어요. 파랑새는 행복과 행운을 뜻하는 길조의 뜻을 가진 새입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는 행복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는 분들께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2: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1: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5: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2: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5: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2: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5: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취미는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제공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2: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0: 아, 게임 이론. 아, 환영합니다. 아. 예. 어? 잠깐만,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3: 경제학.
0: 아, 우리 취미는과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게임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4: 진화도 사실 일종의
2: 우주인을 찾는데
3: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죠.
0: 그러네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3: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0: 오! 이게 외학이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0: 우리 교수님은 실생활에서 게임으로는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5: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 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 팀, 인더스트리 팀, 기록 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선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게스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추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나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게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게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0일

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개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스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스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 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나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취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요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축요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축요였죠. 중국 월주요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이 반면 강진의 진흙 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 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 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긍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이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곱,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궁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궁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 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 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 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도,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 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 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 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혼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1: 아유,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2: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3: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 와, 시그레!
4: 예쁜 색깔에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5: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곳이 첫눈에 반했어요.
6: I traveled each and every home.

0: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1: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2: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3: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4: 지어준다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5: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6: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7: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6: 차분하죠.
8: 아무신 뉴스인 줄 알았어요.
6: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9: 그럼 정주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예?
6: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10: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11: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12: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13: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14: 취미는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제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00만 원이요?
14: 예.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16: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14: 아, 게임 이론. 아, 환영합니다. 아. 예.
17: 잠깐만,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18: 경제학.
17: 아, 우리 취민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게임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19: 진화도 사실 일종의
20: 우주인을 찾는데
21: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죠.
17: 그러네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21: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17: 이게 예약을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21: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17: 우리 교수님은 실생활에서 게임으로는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신비한 연못.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조금만 나가줘.
0: 싫다니까.

0: 랄랄랄라 따라와 보시지.
1: 아, 어떡하지?
2: 내가 가볼게.
0: 넘어졌대요. 너희 이제 큰일 났다.
3: 시끄러워. 날 깨운 게 너냐? 잡아먹을 테다.
2: 잠깐.
3: 뭐야?
2: 미안해. 마법 지팡이만 찾으면 갈게.
3: 마법 지팡이?
2: 아, 방금 연못에 빠뜨렸거든.
3: 어, 그런 거였어? 기다려봐.
4: 도망가자.
3: 찾았다. 자, 여기.
2: 이게 딱 뭐야?
3: 어느 게 네 거야?
2: 여기 있다. 이거야.
3: 그게 맞아?
2: 응, 고마워.
3: 다른 지팡이를 욕심내지 않다니 착하구나. 이거 다 줄게.
2: 필요 없는데.
3: 어? 받으라니까.
2: 진짜 괜찮아.
3: 안 받으면 확 잡아먹는다.
2: 알았어.
3: 그럼 안녕.
1: 대단하다.
4: 다른 지팡이까지 얻었네.
2: 그러게.
4: 새 지팡이를 써봐. 크랑크랑.
2: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무지개야 나타나라. 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5: 그렇단 말이지.
6: 다음 날이 됐어요.
5: 새 장난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연못에 넣으면.
4: 에디!
7: 안녕!
5: 안녕!
4: 에디, 어디가?
5: 그게.
7: 연못에 가.
5: 어이!
4: 거긴 왜?
5: 크랑크랑. 그게
7: 장난감을 빠뜨리러 간대.
5: 로지.
4: 통통이 따라하려고.
8: 우리도 갈래.
4: 그래, 같이 가자.
5: 알겠어.
6: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연못을 찾아왔어요.
5: 크랑크랑.
8: 뭐? 괴물이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5: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4: 무서우면 돌아가자.
5: 그냥은 못 가. 헤이! 우와! 어떻게 하지?
3: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또 너희들이냐? 다 잡아먹어야겠다.
7: 잠깐만.
3: 왜?
7: 장난감을 빠뜨렸어.
3: 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어느 거야?
5: 잠깐!
3: 에?
5: 내가 빠뜨렸어.

0: 찾아봐.
1: 와와. 이거야.
0: 그것뿐이야?
1: 응.
0: 착하네. 그럼 안녕.
1: 어, 잠깐만. 어? 뭐 잊은 거 없어?
0: 아, 그래. 이거 다 줄게.
1: 고마워.
0: 그럼 안녕.
1: 안녕.
2: 에디, 호이.
1: 이곳 좀 봐.
3: 우와, 멋지다.
4: 에디는 좋겠다. 나도 장난감 받고 싶은데. 아!
1: 이거야.
5: 크랑 크랑. 그럼 우리도 해보자.
6: 크랑.
5: 에디처럼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6: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정말 안 갈 거야?
6: 크랑. 뭐야?
4: 그래? 장난감 받으면 나만 갖고 놀아야지.
6: 장난감. 크랑 크랑 크랑.
4: 자, 크랑. 던진다.
6: 크랑.
4: 야! 오, 내 장난감.
6: 크랑 크랑 크랑.
0: 야유, 시끄러. 누구야? 왜, 또 너희들이야?
4: 아, 아니, 그러게.
0: 예, 더 이상 못 참아.
6: 크랑.
0: 진짜 먹는다.
4: 미안해.
0: 미안하네, 다야.
4: 아끼는 걸 빠뜨려서 그랬어.
0: 그래?

0: 어떤 거야?
1: 우와! 그게... 이거야.
0: 착하구나. 다 줄게.
1: 고마워.
0: 이젠 그만 좀 빠뜨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1: 안녕. 성공이다.
2: 크랑크랑.
1: 크랑 혼자 도망쳐놓고.
2: 크랑크랑. 크랑. 크랑.
1: 크랑. 그거 내놔.
2: 크랑. 크랑. 크랑.
1: 내 거야.

0: 뭐야?
1: 친구가 연못에 빠졌어. 구해줘.
0: 잠깐 기다려.
1: 어떡하지? 크롱. 어? 크롱은?
0: 얘야?
2: 크롱.
1: 아닌데?
2: 크롱.
0: 얘는?
1: 아니야.
0: 그럼 얘야?
1: 걔도 아니야.
0: 그럼 얘는?
2: 뭐야?
1: 크롱. 맞아, 크롱이야.
0: 자. 다른 애들도 선물로 줄게. 그럼 안녕.
1: 그럼

0: 이럴 줄 알고 다 가져왔어. 자, 다 데려가. 이젠 절대 날 찾지 마. 그럼 안녕.
1: 뽀로로는 크롱들을 피해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다.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근데 고마,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때 시 들려드릴 건데 연습해보자. 고마, 네가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어,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까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받는 거란 말이지? 응! 얼른 준비해야지!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1: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또 있다고요.
0: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1: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기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 같은 소풍이 제일이지.
1: 이봐 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2: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3: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22.
4: 거기서 보자 3.
5: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4: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5: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0: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 식구.
2: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3: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케이크야.
3: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2: 그건 못할 것 같은데.
3: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2: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3: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2: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0: 그거 마음에 든다.
2: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3: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2: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4: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3: 오, 고마워, 29.
4: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5: 만세! 오!
4: 계단 클럽
6: 만세!
4: 11 축구 클럽
7: 예!
8: 멋져.
4: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9: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4: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0: 오, 13이 돌? 옵스.
4: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1: 예!
4: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3: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lovely lullaby. Oh.
1: Oh. Lots.
2: Nice. Stop.
3: Time for tea.
2: One.
0: Silence.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루이 비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지금 무서운 걸
8: 이제 써내드려.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9: 거.
10: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1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3: 자동차 고속은 사실 수소에 당해 도둑이었었지.
12: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깽이, 너 이 불맛 나는 도토리 먹어봤냐?
1: 아니, 처음이야. 요 불맛 나는 도토리 한번 맛보면 그냥 도토리는 못 먹는다며?
0: 아, 당연하지. 내가 이 맛에 캠핑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거 있는 동안 놀고 있을래?
1: 그래, 댄스 댄스. 카치 카치 카.
2: 바람이랑 폭갱이 오늘 캠핑 간다더니 좋겠다.
3: 그러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4: 그럼 우린 더 신나게 놀아야지.
2: 맞아, 오늘도 힘차게 셋, 둘, 하나, 렛츠고.

0: 했나 보다.
1: 아휴, 그러게. 아휴, 어제 사하라 사막에 퀴즈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산불 다 끌 수 있었는데.
0: 요정들이?
1: 우리도 가끔 소방관으로 변신하거든.
2: 보여줄까? 딩동댕 삼총사 소방관으로
3: 변신! 소방관 변신 완료!
0: 우와, 멋지다!

0: 구조 요청이야. 네, 딩동댕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1: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자, 불난 곳이 어디인가요?
1: 여기 도두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2: 가만. 도도숲 캠핑장이라면
3: 바람이랑 토끼가 캠핑 간 것 같은데?
4: 그럼 방금 전화한 게?
2: 우와, 큰일이다. 어서 가보자.
3: 딩동댕 소방관
5: 출동!

0: 아, 어떡해.
1: 살려주세요.
2: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다.

0: 화재지나?
1: 멀려!
2: 와, 고마워 딩동댕 소방관.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정말 최고야.
3: 이게 다 너희들이 119 신고 전화를 빠르게 해줬기 때문이야. 바람이, 네가 전화한 거 맞지?
2: 어, 맞아.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3: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줬고.
2: 여긴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3: 이렇게 불이 난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어. 잘했어, 다람이.
4: 내 친구 맞죠?
0: 자, 다들 기억하자. 불이 났을 때 신고 전화는 몇 번?
5: 1!

0: 근데 우리가 믿음직하다고 다음에 또 불 내고 그러면 안 된다.
1: 이런 화로 사용할 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큰일 나.
2: 아니야. 이 화로 우리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3: 에?
4: 아, 이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2: 응, 우린 안 건드렸어.
5: 우린 그냥...
6: 도토리 익는 걸 기다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2: 이렇게 된 거야.
0: 그렇다면 이 화로가 저절로 넘어졌거나 아님 누군가 이 화로를 넘어뜨렸다는 건데.
2: 그러고 보니 이 화로에 굽고 있던 도토리들이 사라졌어.
7: 와, 안 돼. 나 그럼 그 유명한 불맛 나는 도토리 못 먹는 거야? 안 돼.
1: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누군가 화로에 있는 도토리를 훔쳐가려다. 그만 실수로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게 아닐까?
4: 아, 그럴듯하네.
2: 혹시 또 그 녀석인가?
3: 에? 누구?
2: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도토리를 훔쳐가는 녀석이 있었어. 한두 번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쫓아와 불까지 내다니.
8: 다람아, 우리 이번엔 참지 말자.
2: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 경찰 신고 번호가 몇 번이더라?
9: 119 아니야?
4: 아니, 아니, 아니. 경찰서 신고번호는 112.
1: 맞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로 전화해야 해.
2: 아.
0: 자,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3: 119.
0: 나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땐
3: 112.
10: 아유, 아유, 아유.
11: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0: 자,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119?
0: 맞아.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12: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 사람이 물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1: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11: 도와주세요!
9: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같은데.
0: 맞아!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9: 고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12: 모르는 사람인데.
9: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가자. 아이, 가자.
11: 수상한 사람이다.
4: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112.
0: 맞아.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4: 맛있는 거.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8: 도리야!
9: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8: 112.
0: 맞아. 나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0: 나쁜 사람 신고잖아? 여보세요? 네, 저희 도토리를 자꾸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도수 캠핑장이요.
1: 토깽이가 112에 신고 전화 했으니까 범인이 곧 경찰에 잡힐 거야.
2: 그럼 우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퀴즈를 풀면서 기다릴까?
3: 좋았어.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119
3: 112 퀴즈.
2: 불렀을 때 신고 전화 112. 어? 9가 없네. 이 중에서 9를 찾아봐. 시작. 찾았다. 9.
3: 경찰에 신고 전화 1 1 엥? 2가 없잖아. 이 중에서 2를 찾아봐. 시작.
2: 이제 1, 1, 9.
3: 1, 1, 2. 잘 기억할 수 있지, 친구들?
4: 도토리 도둑 잡혔을까?
5: 그러게.
0: 얘들아, 얘들아. 범인을 잡았어.
5: 우와.
3: 그게 누구였는데?
0: 이건 바로 옆 동네 너구씨. 너희 말대로 구운 도토리를 몰래 훔쳐가려다 그만 불을 낸 거였어.
6: 범인 검거.
4: 우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0: 이게 다 딩동네 요정들이 경찰 신고는 112라고 알려준 덕분이야.
5: 우와!

0: 119
1: 112
2: 꼭 기억하자.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6: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7: 자, 어디지?
8: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9: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10: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7: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11: 개벽?
7: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12: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을.
7: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12: 오호, 그래?
7: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12: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1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2: 이 글자엔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1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4: 한글 용사 아이야!
15: 대왕님!
16: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5: 어서 출동하자!
16: 좋아.
14: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모험아! 모험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뭘?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2: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3: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저기.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4: 쉽게는 못 찾을걸?
5: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5: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6: 여기서
0: 이쪽. 저로 가자.
5: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을 못 찾지.
4: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7: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3: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5: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우와! 아이스크림! 하늘색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0: 그럴까?
5: 탁월한 선택!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사봐야지.

0: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1: 내가 잡을게.
0: 잡아야지. 잡아야지.
1: 으이, 아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봄을 안 찾아.
0: 하루 종일 해도 못 잡을걸. 하루 종일 해도 못 잡겠지.
1: 어? 잡았다. 어? 자, 봄을 찾으러 가자. 아,
0: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오. 오. 예.
2: 아, 아이고. 수염이.
1: 어? 어?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1: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천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받아라.
3: 한글 용사 아 이 야.

0: 죽고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4: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기역, 어, 디귿, 헛.
2: 히읗, 이, 히.
5: 디귿, 아, 다.
1: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4: 우와, 안개가 거쳤어.
1: 빨리 찾아보자.
4: 보물상자를 찾았어. 와,
5: 어서 글자를 찾자.
6: 도라에 하늘을.
2: 이는 내가 쓸게. 백봉으로 이. 헛. 쭉.
1: 오는 내가 쓸게. 헛.
2: 쭉. 똥망치로 오.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도.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4: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8: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4: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8: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지도.
8: 지도.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2: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3: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4: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5: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6: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7: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어때, 주인님?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드네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찌릿찌릿 전기.
4: 진짜 재밌겠다.
5: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6: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4: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6: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4: 좋아.
7: 아, 저기가 바로 떡갱 감독의 새 영화.
4: 진짜
7: 웃겨. 오디션자는
8: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9: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쥬엇! 쥬엇! 쥬엇, 어, 이응, 정. 쥬엇, 어, 미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8: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0: 흑개 감독을 도와주러 간다 봐!
7: 정말? 나도 갈래!

0: 왔네? 갑자기 왜 이러지?
1: 아, 정전인가 봐.
0: 정전?
2: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아우,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4: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하게요.
2: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1: 종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0: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1: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0: 촛불 있잖아.
1: 아.
5: 조심, 조심.

0: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자라나, 모험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자음!
8: 모음! 변신!
9: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0: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9: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구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0: 그럼 어서 찾아볼까?
1: 응? 나와라 한글!
0: 어? 왜 안 되지?
2: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3: 어, 조심해!
0: 어서 피해!
4: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 힘이다!
0: 천지?
5: 번개의 힘이여. 천지곤 번개!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5: 천지곤 번개! 슛!
0: 황소!
5: 천지곤 번개! 슛!
0: 가용사.
4: 역시 상대가 안 되는 분.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4: 자.
5: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쭉!
2: 저건 이 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우,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4: 어는 내가 쓸게. 훗. 쫙.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훗.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0: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1: 네.
0: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1: 그래요, 할아버지.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전기!
0: 전기!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보다시 엿보기
4: 페퍼마이 뮤지컬 유쾌한 양파 준비가 한창이에요. 오늘은 페퍼가 무대 의상을 입어보는 날이에요.
5: 아우, 내 사랑 아기 양파 여기 있네.
1: 짜잔.
5: 무대라 생각하고 뛰어다녀볼래? 떨어지는 건 없는지 보게.
1: 알았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5: 좋아, 페퍼는 합격. 자, 다음은 아기 파인애플을 볼까?
6: 오, 파니 이비, 파니 조지, 페퍼가 아기 양파가 됐어.
1: 엄마,
5: 왜 그러니 페퍼?
1: 저분들은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5: 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1: 오.
5: 진짜 마법은 바로 저기서 시작되는 거야. 무대를 칠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조명을 바꾸지.
1: 오, 그럼 저 양파 말고 저거 해도 돼요?
5: 뭐? 어, 아직 잘 모르잖아. 가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때?
1: 알았어요, 엄마.
5: 하나만 명심해. 무대가 잘 돌아가는 건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기 때문이야. 알겠지?
1: 알았어요.
6: 오, 저런. 이러다가 아기 양파 안 한다면 어떡하죠?
5: 둘러보고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안 그러면 대본을 다시 써야죠, 뭐.
4: 여기는 무대 위에요. 수지 할머니가 뮤지컬 배경을 그리고 계시네요.
1: 안녕하세요.
7: 오, 안녕. 아기 양파 왔구나.
1: 이제 아기 양파 아니고요. 할머니처럼 무대 뒤에서 일할 거거든요.
7: 오, 잘 됐네. 나 좀 도와줄래? 그림이 완전 엉망이 됐거든. 나쁜 소식을 듣고 잔뜩 찌푸린 토마토 같은데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1: 알았어요.
7: 그런데 왜 아기 양파 역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거니?
1: 그냥 이렇게 무대 꾸미는 게 더 좋아 보여서요.
7: 아, 그렇구나. 그럼 원래 무대 위 네 자리는 누가 대신할 건데?
1: 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됐다. 다 했어요.
7: 오, 깜짝 선물. 케이크네.
1: 케이크만 있으면 다 좋아지잖아요.
7: 맞는 말이야. 고맙다, 페파.

0: 자, 이제 한 바퀴 둘러보러 가야지. 무대 뒤에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1: 네, 할머니, 갈게요.
2: 이분들은 커플스 아줌마 밴드예요.
1: 저 아기 양파였지만 무대 뒤에서 일해요.
3: 오, 아기 양파 역은 안 하기로 했어?
1: 안 해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딩딩딩 트라이앵글.
3: 이제 보니 트라이앵글 잘 치네. 근데 알지? 노래는 무대에서야지 부를 수 있다는 거.
1: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연주 노래까지 다 할 순 없어.
1: 무대 뒤에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안녕, 커플스 아줌마.
3: 안녕, 페파.
2: 조명을 조종하는 곳이에요.
1: 와, 우주선이다.
4: 다는 아닌데, 저 큰 손잡이 하나는 맞아. 저건 진짜 우주비행사로 일할 때 가져온 거거든.
1: 오,
4: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이 버튼을 눌러봐.
1: 와!
4: 네가 무대에 처음 나올 때 쓰려고 만든 거야. 아기 양파로 나올 때.
1: 오! 근데 이모는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4: 그야,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난 연기엔 소질이 없거든. 그 대신 너희를 빛내주는 게 내 일이야.
1: 각자 다 맞는 일이 있구나.
4: 바로 그거야.
1: 저 다시 아기 양파 할래요. 제가 할 일 같아요.
4: 그래, 잘 생각했어.
1: 엄마! 엄마!
3: 왜?
1: 다시 제 역할 할래요. 아기 양파 역이요. 정말 중요한 역할 같아요.
3: 어우, 다행이다. 이렇게 딱 맞는 아기 양파가 또 있을까?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말로 최고의 아기 양파가 될 거예요.
2: 페파는 뮤지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생각에 신났어요. 뮤지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건 누구한테나 신나는 일이죠.
1: 뮤지컬 유쾌한 양파.
2: 오늘은 뮤지컬 첫 공연 날이에요. 모두 페파 엄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5: 드디어 한 달 주지.
6: 잘했군.

0: 가고 싶은데요. 이상하죠. 왜 결국엔 다 우는 걸까요?
1: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
2: 너 지금 졸려야.
1: 이제 막 잠에서 깬 유쾌한 양파 힘내요.
0: 안녕 아기 양파야. 나 같은 양파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1: 그럼 할 수 있지.

0: 속상하네. 아무도 내 모자 안 사면 뭐 잠이나 자야겠네.
1: 어떻게 하면 웃는지 물어봐.
2: 안녕 토마토야, 넌 어떻게 해줘야 웃어?
0: 내 웃긴 모자를 써볼래?
2: 응, 그래 알았어. 자, 어때?

0: 잘했어, 라지부.
1: 어떻게 해야 웃는지 물어봐.
2: 안녕, 바나나야. 넌 어떻게 해줘야 웃어?
3: 내 웃긴 신발 한번 신어주면 어때?
2: 자, 어때?
3: 그게...

0: 날씨가 너무 좋네. 누워서 쉬기 좋네. 날씨가 좋아서 난 야호! 장사를 안 해서 좋아.
1: 쟤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웃는지 물어봐.
2: 안녕, 파인애플아. 웃긴 물건 사줘야 웃어?
3: 아니, 꼭 물건을 사야 누구를 웃기는 건 아니잖아. 그냥 웃긴 일을 하면 되지.
2: 오! 따디디 따디디 빠빠빠빠 따디디 따디디 후후후.
4: 아유, 저런.
1: 잠깐, 유쾌한 양파야. 양파는 원래 사람들을 울린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5: 맞아, 그랬지.
1: 전부 고글을 쓰게 하면 어떨까?
2: 아기 양파야, 네 말이 맞아.
1: 좋아, 얘들아, 고글 다 썼지. 다시 해봐, 유쾌한 양파야.
2: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따디디

0: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2: 이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2: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7: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9: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진짜 신나!
1: 안 돼! 제 술에!
0: 조심해!
1: 돌아와!

0: 출동 준비! 저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
1: 그래, 무언가 찢어진 것 같네.
0: 메카들 출동하자, 저기로!
1: 가자!
2: 미안해, 이지.
0: 괜찮아, 실수한 거잖아. 어, 메카빌더다!
3: 안녕, 이지.
4: 어우, 메카빌더.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도움이 필요해. 이게 원래는 크고 멀쩡한 스크린이었거든.
1: 영화 볼 때 쓰는 스크린 말이에요? 그게 왜 여기 있어요?
4: 오늘은 영웅들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 주변에 사는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날.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들 말이에요. 맞아.
4: 예를 들면 소방관, 의사, 우체부, 그리고 선생님들.
7: 아, 사진들이 참 멋지네요. 모두가 보면 좋겠어요.
4: 우리도 모두가 보길 바라는데 프로젝터를 통해 사진을 비출 아주 큰 스크린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
0: 특히 크기가 아주 커야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 도와줄 수 있어?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그러니까 사진들을 비춰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네.
1: 여기서 영웅 사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2: 스크린이 없는 걸 보니까 아닌가 봐.
3: 어떡해, 스크린이 없어서 관객들이 그냥 가버리잖아.
0: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로 시간을 좀 끌...
3: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여기요,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영웅 사진 영상전을 곧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메카에비가 특별한 깜짝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0: 내가 관객들이랑 놀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아주 큰 뭔가를 찾아서 사진들을 비춰봐줘.
4: 그러면 되겠다.
5: 메카 쿠키 몬스터 가보자. 난로 장치
4: 스프링 부츠.
0: 안녕 여러분, 공연 볼 준비 되셨나요?
6: 예이, 메카이비 최고.
4: 좋아, 우선 제일 큰 게 뭐가 있나 찾아봐야겠지. 엄청 큰 비트볼이다.
0: 아, 고마워요.
5: 우리가 이걸 가져왔어.
0: 자, 여러분, 영상을 곧 시작할게요. 수고해준 메카쿠키 몬스터와 메카 엘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4: 자, 그럼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3: 여기 놓으면 좋겠다.
0: 크기는 충분히 큰 것 같은데. 시험해보자.
7: 재밌네.
5: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3: 그래, 좀 아닌 것 같지? 저 미트볼이 둥글어서 그래. 이걸 봐, 이렇게 평평한 데에 비추니까 잘 보이잖아.
0: 아, 둥근 미트볼에 비추니까 이미지가 둥글게 감싸면서 휘어져.
5: 그러니까 제대로 보여주려면 스크린으로 사용할 물건은 엄청나게 커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평평해야 해.
4: 그래, 그런데 어디 가서 평평한 미트볼을 구하지?
8: 모르겠어. 하지만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고 있고 관객들이 돌아가잖아.
3: 잠깐! 왜 보다 말고 가세요? 영상이 곧 시작할 거예요.
4: 오, 그거 좋은 소식이네. 영상이 곧 시작할 거라니. 어우, 좋아, 좋아.
0: 우리가 아주 크고 평평한 스크린을 구해봐야 영상이 시작될 수 있어.
4: 오, 그래, 맞다, 그래.
0: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 누군가는 남아야 해. 아, 메카 엘모, 넌 여기서 네 도구들을 보여주면 어때?

0: 외모한텐 멋진 도구가 많으니까.
1: 좋아, 그럼 잘 부탁해. 자, 메카 쿠키 몬스터, 우린 가자.
2: 그래.
0: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구 구경할 준비 되셨나요?
3: 야!
1: 찾아보자. 아주 커다랗고 평평한 거. 저기 저건 뭐야?
2: 오, 나한테 멀리 보는 장치가 있잖아. 굴러라 눈동자. 오, 저기 저거 평평해. 근데 크지가 않아.
1: 그럼 저쪽 건 어때?
2: 오, 저건 커. 근데 평평하지가 않아.
1: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반드시 찾아야 해. 아주 커다랗고 평평한 거.
2: 드디어 발견했다. 커다랗고 평평한 거.
1: 아주 잘했어. 가보자.
4: 메카이머 최고.
0: 메카이머도 이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1: 보세요, 메카빌더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5: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지. 좋아, 됐어.
1: 안녕하세요, 빌리.
5: 안녕, 메카에비.
1: 찾는 게 있어요. 커다랗고 평평한 거요. 그 위에 사진 영상을 비춰서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여기 이게 딱 커다랗고 평평하더라고요.
5: 아, 이 유리창? 이건 스크린으로는 쓸 수 없어.
2: 크고 평평한데도요?
5: 그치만 투명하기도 하잖아.
2: 투명하다고요?
5: 그래, 투명하다는 건 빛이 통과한다는 뜻이야. 보이지?
1: 오, 그러네요. 알겠어요.
5: 불투명한 걸 찾아야 돼.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 말이야.
1: 불투명한 거요?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쿠키 몬스터, 새로운 걸 찾아야겠어.
2: 가자!
1: 갈게요, 빌리. 영상을 비춰서 보려면 불투명한 거여야 한대. 그러니까 투명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커다랗고 평평하고 불투명해야 해.
2: 이런 시간이 얼마 없어. 점점 어두워져서 커다란 광고판도 잘 안 보여. 잠깐만, 저거야, 커다란 광고판.
0: 이상 맥카이머의 도구쇼였어요. 짜잔.
4: 맥카이머 최고.
1: 공연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메카 엘모는 잠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0: 금방 올게요.
1: 아주 완벽해. 커다랗고 평평하고 새로 배운 단어, 불투명해.
2: 그래, 불투명하단 건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0: 하지만 광고판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6: 정말 운이 좋구나. 덮어서 칠할 페인트가 잔뜩 있거든.
2: 고마워요, 로이드.
6: 언제든 말만 해.
0: 근데 광고판을 다 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1: 네가 자이언트가 돼서 칠하면 되지.
0: 메카이머는 칠할 준비가 돼 있어. 고! 메카 자이언트!
2: 규칙 있지만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0: 페인트봇!
2: 질문이 있어.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지, 여기로?
1: 그래, 그거야. 우리가 이 스크린을 갖고 가는 거야.
5: 어쩌니, 행사를 취소해야 할 것 같구나.
1: 메카이모다.
0: 안녕, 여러분. 메카이모가 스크린을 칠해서 가져왔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요. 아이쿠, 시간 다 됐네. 안녕.
1: 메카빌더가 해냈어요. 사진 영상전을 지켰어요.
2: 당연히 해내야지. 우린 영웅이니까.
1: 시험해보자. 상영을 준비해주세요, 빌리. 시작해봐, 이지.
2: 이야, 성공이네요.

0: 이용해서 모두가 사진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됐어.
1: 우와! 좋았어.
0: 고마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스크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4: 출동할 시간이야.

얼음 미끄럼틀은 이렇게 더운 여름날 최고로 시원한 놀이야.

0: 와우.
1: 쿠키에 줄 서야지. 메카빌더 출동 준비.
0: 하하, 아주 신나는 착지였어. 어디로 내려온 거야?
2: 바로 시원한 얼음 미끄럼틀이었어.
1: 저기 봐, 에이다가 소방서에서 비치볼을 나눠주고 있어.
0: 오, 비치볼.
3: 고마워, 메카쿠키 몬스터.
0: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리 없어. 신나는 여름이잖아.
4: 메카빌더.
0: 어?
4: 너희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1: 그래요? 어디에요?
4: 바로 여기야.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모두가 시원하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녹기 시작했어.
2: 아, 그래요? 녹고 있네요.
5: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얼음 미끄럼틀은 얼음이 녹지 않아야 탈 수 있답니다.
1: 하지만 타고 싶다고요.
6: 미끄럼틀! 미끄럼틀!
2: 메카일모도 미끄럼틀 타고 싶어.
5: 미안해, 메카일모. 하지만 탈 수 없어.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기 전까지는.
2: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는다고?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1: 계획하고
2: 시험하고
0: 해결한다.
1: 좋아. 이 얼음 미끄럼틀이 너무 빨리 녹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2: 아, 메카일모한테 시원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 아니고? 아니야. 짜잔! 선풍기!
0: 어, 메카일모, 미끄럼틀이 여전히 녹고 있어.
1: 그래도 바람 보니까 시원하네.
2: 이 계획은 소용없었어. 시원하긴 하지. 근데 선풍기 바람이 얼음이 녹는 걸 막진 못해.
1: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얼음을 얼음답게 차갑게 계속 유지시켜줄 무언가.
0: 얼음 미끄럼틀이 녹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우와!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0: 뭐? 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 보여서 그래. 냠냠, 냠냠.
1: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5: 나무 아래로 가자.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을 거야.
1: 어?
0: 뭐라고?
2: 나무 아래에선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는다고? 메카일모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무 아래에선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아야?
5: 좋은 질문이야. 뜨거운 햇볕은 아이스크림을 녹게 하는데 나무는 햇볕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1: 나무가 햇볕을 가려주니까? 아, 그늘 아래가 훨씬 시원하네요.
2: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이 얼음 미끄럼틀도 나무 그늘 아래에선 더 천천히 녹겠네.
0: 아, 그럼 그게 필요하겠다. 메카일모, 네가 가진 도구들 중에 큰 나무도 있어?

0: 없어.
1: 그늘을 나무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불투명한 건 뭐든지 가능해. 불투명한 건 햇볕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2: 아, 불투명한 건 다 그늘을 만드는구나. 계획을 세워보자.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불투명한 물건을 찾아보자.
3: 그럼 얼음 미끄럼틀이 빨리 녹는 걸 막을 수 있어.
0: 그러면 모두가 시원하게 놀고 또 메카이머도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 신난다. 와호! 아우,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아우,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짜잔! 바로 우산이야.
3: 오, 이러니까 훨씬 나은데.
2: 그리고 우산 아래에 서니까 훨씬 더 시원해.
0: 메카이머 생각의 그 이유는 우산이 햇볕을 가려서 우리한테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2: 아하! 불투명한 건 뭐든 그늘이 된다. 네가 알아냈어, 메카엘모. 이 우산은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햇볕이 통과하지 못해.
0: 그럼 메카엘모의 우산이 얼음 녹는 걸 막을 수 있겠다. 근데 메카이비, 이 우산은 미끄럼틀 전체를 다 가리기엔 너무 작아.
2: 그럼 다 가릴 정도로 엄청 큰 우산을 만들어서 얼음 미끄럼틀 전체에 씌우자. 봐, 우산은 단순한 뼈대에다 불투명한 천을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어.
0: 어서 시험해보자. 자, 어디에 가면 메카들이 엄청 큰 우산을 만들 재료들이 있을까?
3: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비치볼.
2: 얘들아, 봐. 비치볼도 불투명해. 햇볕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잖아.
0: 그러네. 근데 메카이비, 비치볼은 큰 우산을 만들기엔 너무 작잖아.
2: 이 비치볼은 너무 작을지 모르지만 저기 저건 작지 않아. 안녕하세요. 혹시 비치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4: 당연하지. 어떤 걸로 줄까? 여기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물방울 무늬도 있어.
0: 그런데 메카들이 빌리고 싶은 건 저거야.
4: 저건 내가 내리기엔 너무 큰데 가져갈 수 있으면 빌려가. 메카들에겐 뭐든 빌려주지.
2: 정말 고마워요. 내가 내려보낼게. 제트기! 잘 받아, 메카쿠키 몬스터.
3: 잠깐만, 내가 지금 손이 너무 바빠서.
0: 멋지당! 메카이머는 네가 저글링 잘하는지 몰랐어.
3: 나도 몰랐어.
2: 내려갑니다.
3: 이야! 준비됐어. 준비된 게 아니었네.
0: 공이 계속 튀어가고 있어.
2: 제트기!
3: 스프링 부츠!
0: 롤러 장치!

0: 잡혔네.
1: 바람도 다 빠졌어.
2: 그럼 이제 우산의 뼈대만 만들면 되겠다.
0: 우와, 여기 커다란 우산을 만들 재료들이 많이 있어.
3: 얘들아, 뭐든지 써. 메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2: 고마워요.
4: 좋아, 메카들 만들어보자. 예!

0: 만들었어.
1: 진짜 무겁겠다. 어떻게 들고 가지?
0: 내가 알아. 고 메카 자이언트.
2: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알지?
0: 서둘러야 해. 어서 미끄럼틀로 가져가자. 안녕 여러분, 엄청 큰 우산이 지나갑니다.
3: 엄청 큰 우산이야?
0: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
2: 어떡해, 우산이 걸렸어. 찢어트리면 안 돼.
0: 나도 그러기 싫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가.
4: 떨려서 못 보겠어.
3: 저도요.
0: 아이고. 안 돼. 시간이 다 됐어. 스프링 부츠.

0: 엄청 큰 우산을 만들어서 햇볕을 막아서 얼음 미끄럼틀이 녹지 않게 했어.
1: 그래, 이 우산 그늘을 좀 봐. 이제 얼음이 훨씬 천천히 녹을 거야.
2: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단 거야.
0: 우와, 다시 탈 수 있다. 진짜 신나. 고마워, 메카빌더. 이제 미끄럼틀을 종일 탈 수 있겠다.
2: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유명한 기업 리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업 리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업 리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4: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3: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5: 언제 바뀌지?
4: 위험해.
3: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4: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3: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4: 뭐하는 거야?
3: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4: 흰색만 밟는 거야.
5: 토끼야, 하지 마.
3: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고비의 특별한 입욕제 1. 무지개 도마뱀 꼬리, 서린의 흰 눈썹, 거대 꽃게 집게. 아주 어렵게 구한 최상급의 재료들을 모두 나왔으니 정성껏 휘휘 잘 저어주면 환상적인 입욕제가 탄생하게 될 거야. 짜잔! 진짜 기대된다!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실험해볼까? 안녕, 타타!
5: 안녕, 쿠마!
6: 안녕!
4: 내가 방금 환상적인 입욕제를 만들었어!
6: 그래서?
4: 특별히 먼저 사용할 기회를 줄게.
5: 우리한테?
4: 사용할 거 없어. 우린 친구니까 공짜야!
5: 공짜? 오!
4: 그래, 좋아.
6: 미안, 빨래 중이었거든.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4: 뭐야? 안녕, 딩딩. 목욕 중이구나. 잘됐다. 환상적인 입욕제가 있거든. 너도 좋아할 거야.
5: 피대 목욕보단, 어?
4: 당연하지. 스페셜한 체험을 하게 된 걸 축하해.
5: 기대되는데?
4: 자, 스페셜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로 입장하실까요? 기대하시라, 환상적인 무지개를!

0: 최고인데.
1: 토비의 특별한 입욕제 2.
0: 와, 이거 최고인데.
2: 무지개 도마뱀 꼬리로는 지속시간이 짧군. 보완해야겠어. 아쉬워하진마. 더 좋은 게 있거든. 이름하여 눈송이 입욕제.
1: 좋아, 기대되는군.

0: 시원해서 좋다. 만족도? 무지개 이력제보단 지속시간이 길긴 하지만 역시나 짧군. 다음엔 서린의 코털도 넣어야겠어. 딩딩, 시간들이 다 너무 짧아서 많이 아쉽지?
1: 에? 그래! 환상적이다 못해 얼어붙겠다! 이제 뭐고 그만할래?
0: 아쉬워하긴 이르다니까. 응? 하이라이.

0: 딩딩 어디 갔어?
1: 빨리 여기서 나가.
0: 딩딩이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기뻐. 완벽해서 고칠 필요 없겠어.

하지만 오늘 입욕제 체험은 여기서 끝! 딩딩! 많이 아쉬워? 딩딩, 너무 아쉬워하지 마. 입욕제 12개 남았어. 다음에 또 들고 올게.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올여름 EBS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다채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섬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은 역시 EBS.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실제 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촉법소년제도와 소년사법을 연구해온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지명 선임연구원과 함께 관련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이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뭐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만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판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네, 13세 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여론으로 만들어진 엄벌화를 적용하는 미봉책을 넘어선 악책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이래서는 안 된다, 무법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벌금을 내고 징역 살면 그만인 형벌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살의 소년에게 형법에 규정된 형벌 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소년법의 보호 처분은 이 가정과 학교에 맡겨져 있는 양육과 교육을 사법기관이 개입하고 일시적으로 양육권을 박탈해서 소년원 구금 등의 보호 처분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인데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면 13세는 교육과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또한 이 중대 범죄에 한한다는 것도 솔직히 법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어떤 범죄 유형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생겼다가 어떤 범죄 유형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사라진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0: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2: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소년이죠. 13세는 교육이나 양육 환경에 대한 이런 조정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중대 범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나뉘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 범죄 제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률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질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13세의 비행 소년들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중요해진다. 이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다니잖아요. 한 명, 두 명, 굉장히 다른 범죄 제목이 들어갑니다. 두 명이서 다니면 특수라는 가중범죄 유형이 됩니다. 혼자 훔치면, 돈을 갈취하면 보호처분이 대상이고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무서워서 친구랑 둘이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네, 여러 가지 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인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막판 고심이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요. 결국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기존의 보호처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2: 네,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기회 말고 아, 벌금 냈고 징역 살면 그만이지 라고 불리우는 형벌을 일찍 체감한다면 소년은 형벌이라는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성인 범죄자의 죗값을 치렀어 라는 습벽을 그대로 익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벌금은 본인이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무법자가 될지도 몰라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성인 범죄자들이 나는 죗값을 치렀어 라는 그 최악의 말을 그대로 촉법소년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징역형이 아니면 무서울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 징역의 역에 해당하는 노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금 정도가 되겠는데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는 13세를 위한 별도의 교육 환경이나 양육 환경을 전제한 소년원 시설 구금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교화가 되기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0: 네. 네, 기존의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다는 이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가 이 피해자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연구원님께서는 평소에 소년 심판 과정에서 사실 이 피해자의 관점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점 지적해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피해자의 피해가 처음부터 조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나 영향, 피해자의 상황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잘못,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형벌로는 무엇이 좋은지 등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소년 보호사건 처리 절차는 더더욱이 소년의 반사회성 제거와 건전 육성을 위한 요보호성, 사법기관이 소년에 대해서 양육자의 입장에서 보호처분을 통해서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는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년 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0: 네, 이런 측면에서 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 촉법 소년의 교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요.
2: 네, 핵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가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거나 우리 기존의 역지사지와는 다른 지점인데요. 피해자의 피해와 영향에 대한 진술이 행위자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면 행위자는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영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해 소년은 피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성찰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해서 피해 회복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피해자와 나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법기관에서 회복적 조정의 경험이 일상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 네, 결국 이 촉법소년 논쟁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2: 일단 먼저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법자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형벌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전 세계가 도입을 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죠. 촉법소년은 무법자라는 인식과 피해자 소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형벌의 적용을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국가는 양육과 교육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송치는 체포구속과 같은 미결구금이고요. 그래서 국선보조인도 붙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교도소 수감과 같은 시설구금입니다. 이미 기본권 침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회복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고요. 회복적 사법의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조사되고 다루어지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다루어지고 소년에게 피해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0: 모든 소년 교정 기관이 소년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피해 회복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 교육과 사회 정서 인성 교육, 씨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 이야기하고 벌만 주면 변명하고 책임 회피가 수순입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해와 영향에 대한 사과, 피해를 회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것이 사람을 기르는 것, 그게 중요하고 소년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공교육 과정의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이잖아요. 교육과 양육의 기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동 권리 협약이 이행돼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1: 네, 무엇보다 뭐 드러난 문제를 아주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그리고 제대로 된 교화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무너진 학교 현장과 교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에 힘입어 이른바 교권보호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 취재 기자와 자세히 쟁점을 짚어봅니다.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 드라마 참교육이 방송된 이후에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 안팎으로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정말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전국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이숙 제주교육감 당선인과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교권 침해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강사명 강원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 움직임도 있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교권보호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과를 만들어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 돕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 네, 지금 이 정책을 가장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인데요. 임기 시작 전부터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이런 구상을, 설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학부모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공수 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저 교사인데
3: 예.
2: 제가 그런 거 만들면은 꼭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3: 제가 경기도 나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2: 그럼요.
3: 개별적으로 연락을
2: 그럼 연락이
3: 주신다는
2: 와요.
3: 거군요.
2: 예. 그래서 주위에 실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새로 만들어질 교권보호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지점에서 교권보호가 마치 물리력과 제압, 감시와 통제의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며,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순간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어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돼 있다며,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안 당선인 인수위원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학부모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규탄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아무래도 뭐 논의는 오가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0: 많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구상하는 교권보호국의 모습 어떤 겁니까?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이런 그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안당선인도 이 특수부대를 언급한 인터뷰에서 드라마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관련 개념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모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응징적 방식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건 결국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일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교권보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제안한 이경화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전국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시도교육청엔 법률과 행정지원체계를, 그리고 교육지원청엔 현장지원팀을도 학교와 교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 기관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안 대응과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정당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사안조사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가 무사히 현장에 복귀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까지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0: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옥법이 통과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총괄 기구가 필요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로 받으면 교육감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그 말씀하신 교권보호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제도도 함께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분절된 구조로 이루어져서 통합적인 총책임자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 체계 모두 다 다른 기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나왔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합니다.
1: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보면은 결국 사안별로 각기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교사 개인이 사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함께 발생하는 등 사안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총괄기구인 교육활동보호국에서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통합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과 학교에서 어떤 절차로 사안을 처리할지 알수 있게 돕자는 취지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런 논의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 네, 뭐 교사들은 일단 교권보호국 설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에 대해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각 사안이 교육부의 각기 다른 부서에 분산돼 있다며 분절된 교권보호 업무를 통합할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총괄기구 설치를 위해 근거법 제정에 나서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해 교사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꿔도 이 체감이 안 된다면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이 교권보호국 논의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5: 빛고을 광주입니다.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명산 무등산. 오랜 인고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골짜기죠. 수려한 바위 기둥을 병풍처럼 뚫은 주봉암의 절경부터
6: 우리 무등산의 석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광석대입니다.
5: 광주 칠미 중의 하나인 무등산 보리밥까지 소박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는 필수 코스.
2: 무당 갈 때는 꼭 먹어야 돼.
5: 여기에 젓갈과 양념 듬뿍 넣어 만든 김치를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무등산의 별미라는 것입니다. 낭만 찾아서 온 부부도 있는데요. 낭만과 현실 사이 인생에 한 번쯤은 꿈꿨을 로망이 펼쳐집니다.
7: 바로 물고기도 있잖아. 가재도 있을 거야, 이거. 애들만.
5: 아기자기 즐겁고 푸근한 산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광주 무등산으로 떠나보시죠.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한 호남 제1의 도시 광주 광역시. 그첫 여행지는 호남의 진산 무등산 국립공원입니다. 호남 정맥의 중심 산줄기인 무등산은 광주 시민에게는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죠. 해발고도 1187m의 높은 산이지만 유순하고 부드러운 능선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데요. 무등이라는 말 그대로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을 뜻하죠.

0: 금강산의 절경은 무엇일까요?
1: 이곳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제인 장불제입니다. 좌측으로는 서석대가 보이고 우측으로는 입석대가 보입니다. 저희들은 입석대를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0: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조각한 희귀한 지질학적 유산 주상절리. 그 중에서도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에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 정상에 가까워지자 장엄한 돌기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와, 입석대다. 정말 돌기둥이 너무너무 멋있네요.
0: 자연의 힘에 의해 수천 년에 걸쳐 쪼개지고 정렬된 모습이 장관을 이루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돌기둥의 모습이 거대한 석탑 같기도 한데요. 특이한 형태의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1: 우리 조상들은 특히 이렇게 서 있는 돌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하게 돌 때 이곳에 와서 제를 지냈다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0: 해발고도 약 1000m 산 정상부에 만들어진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유산, 광주가 간직한 빛나는 보물입니다. 입석대를 지나 무등산의 두 번째 절경, 서석대로 향합니다. 신이 빚어놓은 돌기둥을 보기 위해 가는 길,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 하늘에 가까이 가는데요.
1: 아, 이제 서석대에 왔습니다. 예,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의 서석대.
0: 천왕봉 아래 위치한 대규모 주상절리대인 서석대. 높이 약 20m에서 30m의 돌기둥들이 50여 미터에 걸쳐 동서로 빼곡이 늘어서 있는데요. 그 개수만 자그만 지 약 200개랍니다. 특히나 노을이 지면 수정처럼 반짝여서 수정평풍이라 불리죠.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여름 무등산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1: 이곳은 무등산의 약 1000m 높이에 있는 서석대입니다. 네, 서석대는 돌기둥 약 200여 개가 이렇게 병풍처럼 쭉 둘러싸여 있는 주상절리대입니다.
0: SNS에서도 인기 있는 곳. 무등산 등산객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인생 사진 남기는 무등산의 핫 플레이스죠.
2: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말만 들었는데 바위가 기승패석이 너무 좋아요. 배경이
3: 진짜 좋네요.
2: 사진으로 봐봤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0: 이 풍경 그대로 내 마음에 저장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무등산 3대 석경 중 마지막을 찾아가 봅니다. 무등산 동쪽 불교 수행처인 휴봉암을 중심으로 자리한 대형 주상절리대 광석대입니다.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풍경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요. 규봉암을 보지 않고 무등산에 올랐다 말하지 마라. 그야말로 무등산의 백미랍니다. 신라와 고려 때 고성들이 수도한 곳이라 알려져 있죠.
1: 이곳은 천년고찰 규봉암입니다. 규봉암을 뒤로 병풍처럼 주상절리대가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무등산의 석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광석대입니다. 무등산의 3대 석경 중 하나로 일명 규봉 주상절리대입니다.
0: 보고 또 봐도 눈길을 뗄 수 없는 풍경이 있죠.

0: 빛이 비치면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광석대. 아,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 바위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세계 최대 전리면을 자랑하는 광석대, 피할 데 없는 무등산의 수려함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폭의 그림같이 자리 잡은 규봉암. 작고 고즈넉한 암자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고요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1: 여기에는 신기한 돌이 있는데요. 저 돌기둥 사이에 끼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저 돌은 저 위에 있던 주상절리대가 오랜 세월 동안 풍화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서 저기에 끼인 겁니다.
0: 규봉암을 찾았던 조선의 관리들이 바위에 상서로운 기운에 이름을 새겨놓기까지 했답니다. 발 아래로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도 일품,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한데요. 어머니의 산 무등산은 오늘도 광주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넉넉히 품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냐? 무등산 등산객도 여기는 그냥 지나가질 못한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광주 칠미 중 하나인 무등산 보리밥을 선보이는 이곳.
2: 봄나물 할 때는 지금 가장 취나물, 머구나물, 부추나물, 또 미나리, 이게 빠지면 정말로 안 될 나물이지요. 미나리 나물이 좋은 나물이기 때문에 아주 보리밥에다 비벼서 잡수면 아주 춤이 꼴깍꼴깍 넘어가지요. 간장.
0: 여기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2: 양념장을 요거는 조금 쳐야 됩니다.
0: 주인장 말대로 버무리는 것만 보는데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3: 보리밥에 간장이 몇 가지 나가요?
2: 17, 8가지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0: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게 다 몇 개죠? 보리밥과 함께 나가는 다양한 나물들. 이것만 먹어도 해부를 것 같은데요.
3: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5, 6년 됐어요.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셨어요. 통닭집을 하시다가 제가 또 시집을 가니까 집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한테 또 다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밭동을 받아서 지금 5, 6년을 하고 있습니다.
0: 무등산 자락에서 대를 이어 손맛을 지키는 보리밥집.
2: 무등산에 오시면 거의 다 산에 갔다 오시면 출출하니까 오셔서 보리밥 착 비벼서 잡수고 가시면 거의 다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이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런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주방 안은 지금 바쁘다 바빠 바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분주해진 손길. 빠르게 완성된 반찬들은 지체 없이 테이블로 이동하고 금방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진 호남평야의 곡식과 신선한 제철 나물로 한가득. 풍성한 상차림은 무등산 보리밥의 인심과 맛을 보여주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그냥 꽉 찼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등산 보리밥. 그런데 항상 음식은 아는 맛이 더 무섭죠. 보리밥에 각종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 싹싹 비벼서 한입 먹으면 맛과 건강은 물론이고 배고팠던 시절의 아련한 추억도 떠오른답니다.
4: 등산 갈 때는 꼭 여기 와요. 등산 갔다 왔을 때. 어?
5: 맛이 어떠세요?
6: 비빔밥에 맞게끔, 콩보리밥에 맞게끔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신경 썼더라고, 사장님.

0: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1: 보리밥과 함께 이 집에 또 다른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손수 담그는 전라도식 김치랍니다. 각종 젓갈과 양념을 풍부하게 사용하는데요. 강한 양념 덕분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숙성된 후에는 깊고 강렬한 맛이 난다는 전라도식 김치죠.
2: 맞고. 생젓도 조금 치시고 이것은 액젓 내려놓은 거. 또 새우젓을 여기다가 새우젓도 쌉스름 안 하고 고소합니다. 이 굴젓은 3년석 숙성시켜가지고 넣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고 또 향도 좋고 전라도 김치는 국가를 골고루 넣기 때문에 전라도 김치는 특이합니다. 이 젓갈 맛이 틀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숙성이 잘 되지요.
1: 이제는 젓갈과 고춧가루, 채소 등을 아낌없이 넣어 버무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2: 정성껏 담아야 김치도 맛있지.
1: 그렇게 완성된 빨간 맛 김치소를 절인 배추에 넣습니다.
2: 전라도 김치는 양념 하나만 빠져도 안 담은 것 같지, 멋이 빠진 것 같지, 현찬하디 현찬해가지고 골고루 다 저는 넣어야 됩니다.
1: 이 손이 많이 가는 김치를 3일에 한 번씩 담근다는 김호옥 씨.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잡수시기 때문인데요. 제철 식재료를 직접 다듬고 버무려 완성한 전라도식 배추김치. 밥 한 공기 뚝딱. 그냥 밥도둑입니다. 한 만든 배추김치는 또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2: 맛있게 드세요.
1: 과연 김치 명인이 만든 전라도식 김치맛은 어떨까요?
0: 먹어보면 좀 뭔가 차이가 좀 있어요.
3: 맛깔나죠?
1: 나 이 맛에 무등산에 온 나이입니까?
0: 도시님 한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보면 큰 행운이죠.
2: 산에 갔다 오셔갖고 저렇게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서 잡수는 거 보면 아주 돈 안 받아도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보리밥과 김치로 입맛 살렸다면 이제 무등산에서 살맛 찾아볼까요? 무등산 자락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고 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창 정원 가꾸기에 바쁘다는데요. 띵동, 어디 계신가, 이요. 아,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먼 데까지 오셨어요?
1: 무등산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부부. 지금은 매실 나무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중인데요.
5: 가지 폈어, 거기 밑에?
1: 아직 농사일이 서툰 부부.
6: 약을 안 하고 무농약을 하니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매실 담가놓으면 확실히 맛이 틀리더라고요.
7: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 자랍니다.
6: 네, 그러면 맥기 싸고 크더라고요. 장아찌 담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1: 원래는 광주 도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6: 이제 한 7년쯤 넘었네요.
7: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고 와이프랑 그때는 거의 주말 부부였죠, 반대로. 내가 집에 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1: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남편 홍기봉 씨. 아내와 떨어져 지낸 지 2년 만에 무등산에 함께 살게 됐죠.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했지만 이후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부부.
7: 여차기 햇빛이 질로 많이 든 게 봐봐요. 꽃 펴가잖아요. 뭐 왔다. 멋있게 펴보네요, 뭐.
8: 작았고.
1: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서인데요. 그렇게 꽃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나중에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길 날을 꿈꾸며 정성스럽게 꽃 모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네요.
7: 애초에 돌리면 이게 풀인지 꽃나무인지 모른 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제가
8: 애초기로 풀을 쓴 다음에 더 많이 죽여버리거든요.
7: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러다 보면은
8: 모르게 그렇게 하죠.
7: 그러지. 농사 농자도 몰랐는데 내가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반농부
8: 아니 뭔지. 경험이 없으니까
7: 그러지.
8: 많이 죽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꽃만 심었어. 나중에 저희가 한 수국이 여기 한 600개 가까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래도
7: 해도 안 나요.
8: 이렇게 심고 가고 있어요.
1: 실패도 많이 했고 가꾸는 것도 힘들지만 철마다 때마다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면 큰 행복을 느낀다는 부부. 아이고 고아라 고아라 고아라 보는 사람도 미소짓게 안 합니까? 그 맛에 가지런히 정원을 가꾸는 중이죠.
8: 이쁘잖아. 저 앞에 백합도 좀 있으면 피겠네.
7: 여러 개까지 피어날지 모르죠. 이게 시간이.
1: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부부의 정원.
8: 되게 예쁜 정원 만들으려고 엄청 노력한 거죠.
7: 엄청나게 고생했죠. 이 풀 메고 오는 거는 거의 아내가 다 했죠.
8: 이거 돈 주고 노동하라면 못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
1: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며 계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답니다. 무등산에 살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노동의 피로를 싹 씻어줄 곳이 있다는 것.
8: 아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게 나네, 발이. 응.
1: 무등산 자락에서 정원의 계곡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7: 좀 더 있으면 얼음이에요, 얼음. 오래 못 앉아있어요. 봐봐, 물고기도 있잖아. 왜 일급수라. 가재도 있을 거야, 이거. 떠들면.
1: 우리 집 계곡에서 즐기는 여유. 하하, 참 부럽습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계곡물과 청량한 물소리.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8: 아이고, 좋네. 세상 부를 거 없겠네.
1: 속세 너머의 안식처. 이곳에서 부부는 세상이 내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이어도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힐링입니다. 꿈과 낭만 가득한 부부의 보금자리,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7년의 시간이 담긴 장독들입니다.
8: 이거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이거 알맹이 있죠. 그거 건져가지고 고추장에 넣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부패도 안 되고. 이거는 무가거든요. 이거 4년 됐어요. 무가채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더라고요, 이게. 실장아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한번 먹을까? 이거 뱃살도 좋고 좋아요. 한번 드셔볼래요? 안 줄어도 좋아요.
1: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온갖 장류와 장아찌 등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도 야외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아내의 메뉴는 매실 진액을 넣은 불고기. 남편 메뉴는 숙과 머위를 넣은 전인데요.
7: 전 담당이다. 계란말이로 뭐랑 기가 막히게 붙여버리는.
8: 실력발이
1: 캬. 한 번에 뒤집기 성공. 전 담당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경력이 있었네요.
8: 주방장 했어요. 식당 해가지고 본인이 요리했어요. 고기에 매실액기스 이거 넣잖아요. 그러면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잡맛도 잡아주고 이게 매실액기스

0: 김치 담을 때도 좋고요.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써요.
1: 진짜 집밥이 차려지고 무등산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맛이랍니다.
0: 저희 텃밭에서 고추랑 상추도 나고 다른 거 텃밭에서
2: 믿음이 가죠.
0: 사 먹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맛이
2: 다 직접 담아서 먹어요. 저희
0: 묵은지도 먹어볼란가? 예, 3년 됐는데 자, 묵은지 먹어보자.
2: 이게 사는 거지 뭐가.
0: 맛있지.
2: 봐봐, 누린누리사.
1: 무등산에서 살며 행복이란 말을 다시 알게 됐다죠.
0: 여기 사계절 다 봄, 여름, 가을 다 그때그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2: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0: 행복이 이런 것 같아요.
2: 이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나중에 이제 개방하고 예쁜 종을 만들면 와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2: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1: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 무등산입니다.
3: 와, 진짜 맛있네.
4: 동물로 병을 신기한 거 같아요.
5: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김영은 활

0: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해변에 여름이 왔습니다. 인적 끊어진 어느 섬의 모래 언덕. 바덴해에서 제일 날쌘 포식자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중이죠.

어미 매는 신중하게 둥지 자리를 골랐습니다. 빽빽하게 자라난 마람풀 사이에 둥지는 숨어 있죠. 맹금인 매는 바닥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해마다 네덜란드의 바덴해 연안으로 날아와서 사고 바닥에 둥지를 만들죠. 새끼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어미가 먹이를 사냥해 왔네요. 먹이는 도요새입니다. 어미는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새끼들을 먹이죠.

새끼들은 보드라운 솜털이 조금씩 빠지고 진짜 깃털이 나는 중입니다. 한 달도 안 돼 꼬마들은 어미만큼 몸집을 키우고 무서운 포식자로 변하죠. 사냥감들한테는 등이 오싹한 소식입니다. 순간 시속 200km가 넘는 포식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바덴해로 흘러듭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과 찬 공기가 접촉하면 수면과 해변엔 짙은 해무가 생겨나죠. 사실 이 갯벌에서 짙은 해무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러려니 하죠. 몇 분 만에 바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전형적인 갯벌 주민입니다. 긴 부리는 모래 밑에 숨은 갯지렁이와 갑각류를 찾는 데 안성맞춤이죠. 검은 머리 물대새들은 엄격한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젊은 물대새들. 좋은 산란지를 손에 넣으려고 때를 기다리는 중이죠. 검은 머리 물대새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의식의 춤으로 서열을 정합니다.

둥지 틀기 좋은 장소는 귀하죠. 염수습지 가장자리에 알을 낳는데 먹이가 있는 바다와 가까우면서도 밀물에 잠길 위험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둥지를 틀면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지죠. 제일 좋은 곳은 서열 높은 새들이 가져갑니다. 입지 좋은 곳들은 몇몇 가족이 독차지하죠. 검은 머리 물대새 왕자님은 서열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둥지에서 알을 부화시킨 검은 머리 물대새 커플. 대다수 물새들과 달리 검은 머리 물대새는 엄마 아빠가 함께 새끼를 돌보죠.

엄마 아빠는 바짝 긴장 중입니다. 경기 대상은 포식자만이 아니죠. 동족들도 입지 좋은 둥지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새끼들은 더 위험하죠. 엄마 아빠의 관심이 침입자한테 쏠립니다. 새끼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몸을 웅크리죠.

침입자를 쫓아낸 다음 엄마 아빠는 새끼들 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이를 찾습니다. 오늘 메뉴는 신선한 갯지렁이인 것 같죠?

2km 정도 올라간 북해의 끄트머리. 이곳에서도 검은 머리 물대새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입지가 그리 좋지는 않죠. 북해의 해변에서 새끼를 기르려면 불편한 점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외딴 모래뚝에는 잔점박이 물범 수백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회색 바다 표범보다는 몸집이 훨씬 작죠. 주둥이도 더 짧습니다. 해변은 꽤 부산하네요. 새끼 몇 마리는 벌써 태어났습니다. 이제 곧 새끼를 낳으려는 암컷들도 많죠. 수컷들도 분주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암컷들의 발정기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럼 한동안 수컷들은 서로가 곁에 있는 것조차 참지 못합니다. 싸움을 할 때는 상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최대한 피해야 하죠. 10달 가까이 새끼를 품고 다녔던 어미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겨울에 태어나는 회색 바다표범과 달리 잔전박이 물범은 초여름에 태어나죠. 물가에서 새끼를 낳는데 얇은 막에 둘러싸인 채로 태어나는 아기도 많습니다.

몸을 감싼 막을 벗어야 아기 물범은 어미와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습니다. 지방을 비롯한 양분이 풍부한 젖을 먹으며 아기 물범들은 성장하죠.

새끼 잔존박이 물범은 태어나자마자 물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곧장 바다 내로 들어가 바닷물에 적응을 시키죠.

바람 방향이 바뀌어 동풍이 불더니 며칠째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썰물에는 밀물 때 들어온 것보다 많은 양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죠. 바댄 해에 뿌리 내린 일부 주민들은 이제 곧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탈출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죠. 특히 해저에 사는 동물들은 재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래뚝들은 평소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물 밖에 드러내죠. 갯벌이 차츰차츰 말라갑니다. 온기를 건넸던 해는 바닥의 습기를 뺏어가는 적으로 변하죠.

끝까지 버텨주던 물이 빠져나갈 무렵 기온은 갑각류가 참기 힘들 만큼 높아집니다. 굴과 진주담치는 마지막으로 물을 뿜어낸 다음 껍데기를 닫아버리죠. 갯지렁이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건기에 당황합니다. 빨리 바닷물 밑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몸집이 훨씬 작은 갯벌의 청소부들한테 간식으로 먹히고 말죠.

진주담치와 굴이 모여 사는 모래톱도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납니다. 진주담치나 굴 같은 조개 종류는 물 밖에서도 한동안은 생존할 수 있죠.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버티지는 못합니다. 너무 더워도 살아남지 못하죠. 기후변화로 여름은 점점 더워집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서 조개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다는 얘기죠. 더 내려가면 여전히 물에 잠겨있는 진주담치 더미가 보입니다. 조개 수천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몸을 붙잡고 버티죠.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갑니다. 암초. 그 덕분에 진주담치 무더기 주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모여들어서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죠. 각가지 식물과 동물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죠. 참굴 껍데기 위에서는 머듬 알미잘이 자랍니다. 풀처럼 생겼지만 말미잘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비죽비죽 돋은 촉수를 이용해 작은 새우 같은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이 암초에서는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도 만날 수 있죠. 큰실고기입니다. 해마하고는 가까운 친척지간이죠. 큰실고기는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물맑은 암초는 실력을 발휘하기 좋은 사냥터죠. 카멜레온 새우는 큰실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떼지어 다니는 창어도 카멜레온 새우를 좋아하죠. 녀석들도 사냥 솜씨가 좋습니다.

진주 담치도 누군가한텐 사냥감입니다. 느슨하게 붙어있다가는 금세 발각돼 대가를 치르죠. 개는 떨어져 나온 진주 담치를 보자마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집게발로 껍데기를 잘라버리죠. 부스러기는 새우와 무척추 동물 유생들이 신나게 먹어치웁니다. 새끼 진주담치의 최대 천적은 불가사리죠.

불가사리는 팔로 진주담치 더미를 더듬어보며 약한 개체들을 찾아냅니다. 어리거나 약한 진주담치를 찾아내며 본격적으로 공격하죠. 진주담치는 근육을 수축시키며 버티지만 불가사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강한 팔을 이용해 진주담치가 꼼짝하지 못하게 잡고 신축성 뛰어난 자신의 위를 이용해 조개가 껍데기 밖으로 나오도록 빨아당기죠. 규모가 큰 불가사리 무리는 암초를 뒤덮은 진주담치도 간단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진주담치의 천적은 수면 위에도 있죠. 검은 머리 물대새도 진주담치 껍데기를 손쉽게 엽니다.

젊은 물대새가 갯벌에 올라온 진주담치를 발견했네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껍데기를 깨지 못하죠. 녀석은 짜증이 납니다. 먹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서죠. 어른들을 보며 좀 더 배워야겠네요. 베테랑은 여유가 넘칩니다. 바닥에 놓고 정확한 곳을 쪼기만 하면 껍데기는 열리죠. 하지만 젊은 물대새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이 방법에도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조개 껍데기 사이에 부리가 껴서 굶어 죽는 검은 머리 물대새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물대새는 어미한테 비결을 물어보기로 했죠. 독립해서 제 힘으로 살아가려면 젊은 물대새는 빨리 다양한 생존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밀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끼 잔전박이 물범 두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어미를 부르며 큰 소리로 우는 꼬마들. 빨리 젖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빠질 텐데 걱정이네요. 둘 중 더 어린 녀석은 친구의 털에 붙은 물기를 빨려고 합니다. 물범 무리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죠. 어린 것들이 두 발로 기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어미들한테 돌아가려면 일단 바닷물에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꼬마 물범들은 심지가 굳었고 운도 좋았죠. 두 녀석은 계속 오른쪽으로 기어갔고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제 힘으로 따라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훌쩍 자란 새끼 매들은 둥지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픈 건 여전하죠. 꼬마들은 엄마와 아빠가 잡아온 먹이를 쪼아보며 연습을 합니다. 먹이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전부 잡아다 주죠.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먹이려고 사냥감을 물색합니다. 비둘기네요. 엄마 아빠는 한 번 더 사냥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죠. 엄마가 고도를 높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해 사냥감을 놀래줄 작정이죠.

비둘기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아빠가 가세하죠. 비둘기한텐 너무 불리한 싸움입니다.

여름철 깊은 밤이 오면 바다는 푸르게 빛납니다. 야광충이라는 원생동물 때문이죠. 야광충은 몸속에 빛을 내는 알갱이가 있어서 파도에 흔들릴 때 빛을 냅니다. 별들이 일렁이는 것 같죠.

오랜 기간 이어지던 동풍은 이제 남서풍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저온 다습한 공기와 고온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죠. 폭풍이 생겨납니다.

북해쪽 해변의 주민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바람은 이제 돌풍 수준으로 세졌습니다. 흰목 물대새들은 모래 언덕 뒤쪽 말암풀 사이에서 바람을 피하려고 하죠.

어미 검은 머리 물대새는 안간힘을 쓰며 버텨봅니다. 어떻게든 둥지를 뜨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새끼들이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죠. 모래 폭풍에 맞서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갓 부화한 아기 새들이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했죠. 모래사장의 둥지를 틀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새끼를 길러내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거의 없죠.

노랑부리 저새 둥지에선 몸집 큰 꼬마들이 희생됐습니다. 폭풍으로 생긴 저체온증을 이겨내지 못했죠. 몸집 작은 녀석들은 어미의 날개죽지에 숨어서 체온을 유지했지만 큰 녀석들은 날개죽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금세 배도 채우죠.

노랑부리 저새 꼬마들도 이제 둥지를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먹이를 조르는 건 여전하죠. 하지만 녀석들도 머지않아 각자의 먹이를 구해야 합니다. 얕은 물을 걸어다니며 숟가락 모양 부리를 저어서 사냥감을 찾아내고 잡아야 하죠. 엄마 아빠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무렵 갯벌에는 먹잇감이 풍성하죠. 염수 습지에는 갖가지 꽃이 핍니다.

곤충들의 날갯짓 소리도 요란하죠. 한껏 만개한 스타티스의 꽃굴을 먹으러 온 녀석들입니다.

한여름에는 이런 물길에도 먹잇감이 가득하죠. 제갈매기는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밀물이 끝나고 썰물이 시작되면 녹색 해안개는 꾸물거릴 틈이 없죠. 얕은 물에 있다가는 손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잔존박이 물범 집단 번식지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새끼들은 여기저기에서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죠. 무리를 지어 살면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미가 곁에 없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의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 중 하나죠. 바덴해에 서식하는 잔존박이 물범 무리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새끼들의 생존율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죠? 잔존박이 물범들이 해변의 모래뚝과 갯벌을 떠나 바다로 갑니다. 어미들은 연신 새끼를 재촉하며 물가로 이끌죠. 갯벌 미끄럼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0: 하지만 물범은 못해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어미는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죠. 바다 내에 들어가자 꼬마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물범들은 어미 곁에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겠죠. 다음 시간 바덴해에는 가을이 옵니다. 수많은 철새들이 북쪽에서 무리지어 날아들죠. 겨울이 머지않았습니다. 갯벌 동물들은 제일 혹독한 시간에 대비해야 하죠.
1: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습니다.

0: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9: 차분하죠.
11: 아프시 뉴스인 줄 알았어요.
9: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12: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13: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9: 네?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14: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15: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16: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9: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17: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1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9: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9: 후원 문의 080-961-9595.
1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9: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0: 피아예요. 이거 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1: P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0: 엄마, 엄마, 엄마, 아까 이렇게 오셔라.
2: Oh, this is really nice.
3: Yeah.
2: It's really nice.
0: 엄마, 이거
3: 맛있네.
0: 맛있게 보인다.
1: She's very intelligent. She already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0: 뭐이 뭐이미 아니면 비야. 야 엄마 아빠 우리 레브 우리 패밀리야. 엄마 비는 맞음. 엄마 내신 누가? 누나는 한 살이야. 누나는 엄청 귀여워.
1: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3: Noah is on top of Pia. Noah야, 안녕. 안녕. 안 던지네, 노아야. 재밌어.
1: 안녕하세요.
3: 저는 피아노와 엄마 박나연입니다.
1: 아빠 백가입니다. I'm originally from Finland. I was living in Norway around 10 years ago. Finally get the kids and they are healthy and fine and then you, I think you feel extra happy.
3: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이고 자연이랑 도시가 조화로운 곳이에요.

0: We're gonna get a pee off now.
1: Okay.
0: Yeah.
1: I can get her off. Nana. Pia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응. 비아야, 일어나세요. 응. 누나 어디 있어, 노아야? 누나야, 어디 있어, 누나야?
2: 응.
1: 일어나, 이제. 아, 웃겨. 노아 is on top of 비아.
0: 아니, 아니.
1: 어?
0: We have a schedule to keep.
1: Yes.
0: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1: Yeah.
0: The whole day. Okay. So if you need help, you let me know.
1: Yes. Can you come and help a little bit?
3: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0: 에라두스. 에라두스.
1: 피아 원이다. 피아 여기네. 이제 아침 먹자.
0: 피아 is very tired.
3: Okay. ¿Estás muy feliz?
1: No te la
0: mamá, no es tu lente.
2: Mamá.
1: Mamá.
2: No te la pide.
0: Mamá, no te la pide. Pía, vamos, no te la pide. Pía.
3: ¿Te me naí, casi niño?
0: ¿Y sabes que tú la es mamá?
1: Pía, ¿tú chile al chuca? ¿Chile al moco, chupa?
2: 아니야.
1: 시리얼 아니야? 그 와플 먹어. 똑바로 앉아서 먹어.
3: 비야. 비타민 아이 가슴이 높고.
1: 뭐 먹어야지 놀지. 어? 배고파서 못 놀아.
0: 꼬치 달러 스탄 빠뜨릴 러프. 니 무식기 달러. 꼬치 단세 무식기 달러.
2: 야야야.
0: 비야. 아, 레이크는 시루알.
2: 근데
0: 누워서 아니고? 응, 진짜 너 빼면 누워서 너 빼면 되나? 그 누워서 야야 이거 먹고 와야
2: 그러면 자체가 많이 누워요?
0: 미안 대하는 때 나와니 자체가 더 많이 웃었나?
1: 먹어 얼른
2: 당근에
1: 야야
2: 엄마야
0: I think we have to wrap up the breakfast too 응?
2: 이제만 먹고 있네
3: Our kids have a bit of eating challenges. They have very limited appetite, quite pick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a chance to eat enough. It takes quite a long time.
1: Can you give Pia some sort of,
2: yeah, sila.
0: She gets 3 minutes, okay? 3 minutes. Tuo ja toi, molemmat. She has 3 minutes to eat now. That's it.
1: Let's go.
3: She's very competitive. And so I use that to motivate her eating. So if she eats slowly, then she becomes full quite fast. And so that then she doesn't get all the food that she should get.
0: Soon I go back to work, and then they cannot eat for an hour.
3: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analyzing and

0: 아이바하고 싶어.
1: 부모님은
0: 아이다.
1: 그리고 아이디어 뭐 알아보시면 내가 아이디어를 했을까, 오케이?
0: 부모님은 하나도 모였다.
1: 모였다? 애다가 다다나 모은다. 다는 다까지 너에게다. 애도 모은다. 무예요. 도대체 만 봐야 돼.
2: 다 살 수 없어?
3: 모자 써보고 싶다고?
1: Can I go and
2: fit yeah, the hat? Yeah, of course.
1: Okay. 그럼 봐, 스트 락키야, 미스터. 나 내 대학교 한 이정만 됐다. 너이, 엄청 힘들어. 아이도 계속 대체 너인 바이 바이. 그럼 계속 락키 다 막아도. 그래도 아이들 다 니가 해봐. 엄청 빠른데.
2: 예뻐?
1: 그래서 라면 밑에 립발라긴 봐. 엄청 희한한 노아. 엄청 희한한. 엄청 기분한 거네. 엄청 다리가 이설플래 엄청.
0: 누나 대대중.
1: 오케이.
2: Would you make the payment for the head?
1: Oh, okay. You decided. All right.
2: Yeah.
3: Are you guys members?
2: Oh yeah.
1: Bye.
0: Bye.
1: I'm a little bit impatient, so I don't like unnecessary waiting and waste of time. You know, time is like fluid. You know,
3: 저는 그 전에 동시통역사로 일을 했어요. 국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에서 순차 통역이나 동시통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슬로 대학에 두 달간 연구 방문을 왔어요. 사진만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실물이 사진과 같았고 제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1: So we had a good chemistry. It was very nice, pleasant to be together. It was a shotgun wedding. We got married with less than 1 year of dating.
3: 반대를 하셨죠. 그게 이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In their position.

0: Then I would have been also very skeptical. Hasty decision.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my culture. We are living very far away. And also, you are the only child.
1: 그 외국인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자체가 이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가
2: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핀란드로 공부하러 왔는데 노르웨이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좀. 은듯하듯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랬고.
1: 그 너 월급 갤러리 가져와라. 성능 진단서 가져와라. 그 월급 복도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데 뭐 월급이 뭐. 자칭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더라고. 나이에 이제 그 나이에 제 인생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0: 5년 전에 그때 갈 때가 피아 첫돌이었거든요.
1: 피아가 어딨어?
0: 피아 영상이라 이런 거 보면은 또 보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 손주들 이제 본다는 그 다시 또 재회한다는 기쁨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두 개 만들어야 돼. 할머니한테랑 할아버지한테. 이거는 할머니 거 조그만 거, 큰 거는 할아버지 거.
1: 어 그렇구나.
3: 여기 잠깐만.
1: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누가 와?
3: 할머니랑 할아버지. 치료의 면적이 희한옥시 반짝반짝 예뻐. 가지도 있고.
1: 이거 보시오.
4: 보시다봐.
1: 어, 이거를 먼저 끼워야 되는 거네.
3: 예쁜다. 언제 희한옥? 언제 희한옥?
4: 언더시 희한옥시 발음이세요?
3: 여기서 발음은 전 할머니입니다. 전 할머니냐 할아버지입니다.
1: 보기 잘하네.
4: He's in the climbing age now.
1: So, 아빠도 와주네. 같이 가봐, 아빠랑.
4: 자, 어떤?
1: 빵빵 어디였어, 노아야?
4: I can take him, but yeah. He might get upset. Yeah. He wants to participate.
1: Yes.
4: Yeah. 어떻게 되면?
3: 이미 다 했어.
1: 할머니, 팔에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묶을게.
3: 엄청 예뻐.
4: 어, you finished one?
1: Yeah,
4: one. Oh, nice.
1: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겠네. 피아야, 너무 예쁘네.
0: 여보, 이제 빨리 짐 싸자. 어, 캐리어 들고 나오고.
2: 캐리어부터 좀 갖고 나고.
0: 아휴, 뭐가 많네. 인형도 넣자. 파란 피아 드레스하고, 어, 피아 신발. 이봐.
2: 뜯지도 못하겠네.
0: 어때?
2: 애들이 옆에 맞네.
0: 어.
2: 장난감을 어떻게 넣지?
0: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떨까? 예. 어,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2: 이것도 양말.
0: 이거 패커 양말인가 보네? 이것도 다 떼자. 쓸데없는 무게는 안 나가게. 이거 아주 그냥 우리 택배 이거 싸서 보내는 달인이 됐네, 아주. 아이들 물건이랑 먹을 것들이랑 이런 거를 많이 보내거든요. 택배로 보내면 이 짐이 잘 갈까 막 걱정 노심초사 막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많이 챙겨왔어요. 몇 년 만에 지금 한 4년 만에 가니까
2: 젊은 축에 속하니 이거 하지. 이거 나이 먹으면 이거 짐 싸가지고
0: 올해 7학년 됐는데
2: 그럼 박스가 몇 개야 도대체?
0: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가방 하나 더 잘 캐리 한 여섯, 일곱 개. 한 일곱, 여덟 개 되겠네. 개수로.
2: 할아버지 용량 초과다.
0: 끝이 없어, 진짜. 이거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같이 있고, 그 이후에는

0: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다 오고 커서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 모르는 게 많다 보니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지면 좋겠네. 무엇보다.
1: 아이고, 이제 드디어 가는 거야.
0: 가네.

0: 너무 많으니까 지금.
1: 가자. 나 먼저 탈게.
0: 내일 이맘때면 그거 가 있는 거야?
2: 오늘 출발해서 내일 잤네, 그지?
0: 왕거리 간다, 진짜.
3: 가방 올려볼까요?

0: 이렇게 해줘.
1: 네, 맞아요.
0: 드디어 가네. 짐 너무 많아. 그립시다. 이거 같은데?
2: 땡큐. 여긴가 본데?
0: 어, 60.
3: 수업 시간은 13시간 20분입니다.
4: 피대와
3: 함께 즐거운 시간
4: 되시기
3: 바랍니다.
4: 인천 공항을 가서 핀란드 경유해서 헬싱키에서 갈아타고 오슬로에
2: 드디어 간다.
0: 드디어 간다.
4: 어려운 간문을 많이 통과했네.

0: 잘 도착했어요. 근데 비 온다. 아유, 비 오는데 우산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네. 우리 짐이 어디서 나오나?
1: 옆에 나무 붙였잖아, 이게.
0: 잘 따라가고 있음.
1: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0: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 했는데 어디 갔지? 전화 한번 해보자. 애들 안 보여.
2: 여보세요?
0: 어, 어디야? 어, 잘 찾았어.
2: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0: 왜?
2: 아니, 지금 노아랑 페카랑 밤에 막 열나고 토하고 아파가지고 상황을 계속 보는데 계속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어요. 어떻게 먼 길 왔는데. 아유, 고생이네.
1: 이거 뭐 난감하네.
0: 어. 나 어디 일로 나가는 거야?
2: 공항버스 타고 오면은, 가려고요.
0: 공항버스 타는 데가 어디야?
2: 보낼게요, 메시지로.
0: 빨리 적어서 보내봐, 일단.
2: 어, 알겠어요.
0: 돌발 상황.
1: 이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네.
0: 어.
1: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지, 이제?
0: 아우, 완전 산 넘어 산이네. 완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우리가 여기 몇 년 만에 오는 거고, 아,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3: 얼마나 아파서 못 나왔는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2: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빠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0: 공항버스 타고 오라 하니까 완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둘이서 찾아가야 되는데
3: 어쩌고나 일단 나가야 되지 않나?
0: 아니 근데 모르지. 이제 감으로 가면 안 돼요. 맨 4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
3: 익스큐즈 미. We lost the road. So how to get there? How to? Where? What station? Where is?
4: If we go outside, show.
3: Okay, okay.
5: 제가 한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외국에 뭐 어디 가서도 뭐 영어로 하면 되니까 뭐 거리가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렇지 영어로 하는 거지.
4: 10 minutes.
3: So in 20 minutes. How to get to bus? Take a card?
4: You can pay in the bus. In bus you can pay for.
3: I have a credit card on me.
4: Yes, you can pay in bus. It's okay.
3: Okay. Thank you.
4: Of course, you're welcome.
3: 자, 가자. 12번에 가서.
0: 30분 다 돼가니까 거의 오지 않겠나. 왔다.
3: Take off here. 사나가타.
4: 8 minutes. 어?
3: 여기 앉으면 되겠는데?
0: 아, 간다, 드디어.
3: 한 시간 정도 간다는데?
0: 이렇게 해서 또 버스 다 보는 거지, 뭐, 공항버스.
3: 버스 봐라. 대관령 목장같이 생겼네.
0: 우리는 공항에서 딱 나와도 아파트가 막 있잖아.

0: 내리야.
1: 빨리 나왔네. 아이고.
2: 아빠는. 고생 많았죠?
0: 어.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
2: 어, 지금 집에 있어요.
0: 병원 안 가도 돼?
2: 그 지금 일단 그래도 약을 먹었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
0: 그래, 이제 비 오고 하니까 빨리 가자.
2: 얼른 짐을 나르고 들어가요. 피곤하니까 엄마 아빠.
0: 아유, 짐이 많아서.
1: 거의 24시간 만에 왔다요.
0: 어, 또 정신이 없었네.
2: 같이 공항에서 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가세요, 먼저.
0: 지아야.
3: 어, 누구야?
0: 할머니 왔네. 우와. 오, 피아 너무 예쁘다.
3: 피아 왔네.
0: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안아봐.
3: 안아봐.
0: 아팠어. 아유.
4: You had a good trip? Good, very, very nice.
1: I hope my daughter, are you sick?
4: Yeah, it's unfortunate that me and Noah got sick, so we couldn't meet you at the airport. Yeah, I'm getting a little bit better. Than Noah is still sick. Yeah, yeah.
0: 피아야, 하늘한테 직구강 소개시켜줘야지. 조심히.
3: 아, 괜찮아. 응?
0: 보자, 보자, 피아방, 보자.
1: 자는 건 어디서 자고?
0: 피아, 어디서 자니?
3: 여기 위에.
0: 오, 위에, 오.
1: 어떻게 자나 보자.
0: 어이구, 잘 자네. 너는 어디서 자나? 오, 이 방에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해졌구나.
3: 노아가 여기 자네.
0: 야, 노아가 여기 자고? 아. 피아야. 태아야, 보자, 이리 와.
3: 샤라라라. 이거 뭐야?
0: 이거 피아 한복. 피아 한번 신어봐, 맞나?
2: 한복 신발이네, 피아야, 한복 신발.
0: 오, 예쁘다. 이거는 누구 거게?
3: 누구 거?
0: 오, 잘하네.
5: 노, 이것도 보이야, 노. 와.
2: 우리 노아도 잘 맞네.
3: 고맙습니다. 뭐 더 있어?
0: 그냥 설명만 할게, 이거. 전기밥솥인데.
3: 이거 피아 거야?
0: 결혼하고 오래됐잖아, 벌써. 나이 같지?
2: 이거 엄청 큰데? 우와.
3: 우리 거보다 더 크네.
4: Yeah, we need that. So, thank you. Very nice.
3: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0: 아이보다 많이 웃는 거니. 가자, 여보. 사이좋게.
1: 이쪽? 이쪽인가?
0: 여기가 슈퍼 같아, 여기.
1: 아, 슈퍼야. 응. 얘들은 이거 다, 뭐야, 자기네 나라 말로 써놔가지고.
0: 오. 뭐. 슈퍼 가니까 되게 불편해, 그지?
1: 노르웨이 말 모르면 까막눈이 되네.
0: 그래도 까막눈인데. 여기 이상한 소리 나. 뭐냐.
1: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네,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취미 활동으로 이제 기록한 적이 꽤 됐어요. 프리미어 같은 거 좀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냥 1인 미디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찍어야지, 여기 있지.
0: 가서 한번 앉아볼까? 근데 괜찮네, 배경이. 네.
1: 좀 낮춰야 돼.
0: 왜?
1: 이게 눈높이를 맞아야 이게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찍어볼까? 공기는 진짜 맑고 자연이 좋아서 이게 뭐.
0: 딱 우리나라 가을 날씨?
1: 모든 게 평안한 그런.
6: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독자가 많아요? 어때요?
1: 520이 났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0: 우리 딸 사는 동네가 어떤가?
1: 집주위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죠. 네. 오, 이거 봐라. 프레미가 이현아이 가지. 차 대기하고 있네. 중간에 또 프레임들이 설치해가지고.
0: 완전 로봇같이 보인다. 그지?
1: 분위기가 영 다르네. 어, 멋있네. 진짜 여기 온 것 같네.
0: 노인들 차 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1: 안 이쁘니까 이제. 아,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막 그래가지고.
5: Hello.
7: My name is Ponyo. Ponyo?
1: Ponyo.
7: Ponyo.
1: How many care this dog?
7: How many kilo?
1: Care, care.
7: Yeah.
1: Care. Breed. Care. How many live with dog?
7: She's 4.5. She's almost 5 years.
1: She.
7: I like your style. Where are you from?
1: Korea.
7: Korea.
1: My daughter lives here.
7: Oh,
1: Korea.
7: It's really cool.
1: Okay, nice place.
7: Yeah. Oh.
1: Okay. Thank you.
7: Thank you.
0: Bye.
1: 할아버지 쓰러졌다.
3: 멈. 차가 어졌어? 장난 아니라. 띵. 아이고, 할아버지, 어머니 아프네. 또.
0: 소리가 들려?
1: 온 소방이 안 해.
8: 또. 왜 코레다 하는 거야?
1: 엉터리 의사 같네. 벌파리 의사인가?
3: 의사야, 주사 맞자, 이제. 여기 주사 띠, 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인사는 피아 아프네.
0: 피아 아파? 피아 어디 아파?
1: 어디가
3: 머리 부러졌네.
0: 어우, 머리 부러지면 큰일 나는데. 어.
1: 머리가 부러졌어? 어, 좀 누우세요.
3: 따디다디도? 눈도 부러졌고.
1: 눈도 부러졌어요.
3: 부러졌어. 부러졌네.
1: 말이 많네. 웃기는 할아버지래. 꼬록꼬록 소리가 나네.
3: 내 부러졌어. 수술해야 돼.

0: 축하 우리 언제 받는 거? 언제?
1: 아, 비야.
0: 비야.
2: 너무 맛있어. 맛있게 보인다.
0: 근데 네가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줘.
2: 미 저희가 미션을 누워가. 아. 우리가 오늘 미루 되시겠다.
1: 아. I think we will eat in 10-15 minutes. 10-15 minutes, yeah.
0: 야, 할머니 배고파. 아빠한테.
2: 카라 무슨 말 안
1: 나. Some Korean I understand. You are hungry. I understand some Korean. So yeah, 기도스.
0: 기도스.
1: She's our little translator now. 그라운드 비프 first. Then we add some of the vegetables that need a little bit more cooking time, like the beans. But corn they really like. So tha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0: is the non-alcoholic beer. What gives flavor here without making it too spicy? It can be alcoholic beer too, but the alcohol will go away. 10 minutes and then it's gonna be ready. Okay, seems like the food is ready. So it's, this is a Mexican, right, famous dish, chili con carne.
1: So Mexico 음식이긴 한데 노르웨이 스타일로 요리를 한 거예요. 따뜻한 식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페카가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0: And thank you for coming.
2: Okay. 잘 먹겠습니다. 오우. It's delicious.
0: Oh, well, I'm very happy you like it.
2: Thank you.
3: Yeah. 아빠 요리하니까 맛있네, 그지?
4: 그냥 엄마 좋아하는.
3: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1: 어, 엄마가.
4: 빨리.
1: 어, 알았어.
2: 빨리 줘. 맥주 이런 건 없어?
1: 아빠 맥주 드시고 싶어요?
2: 자, 우리 치어스 한번 하자. 어.
0: 깜배, 깜배.
3: 깜배.
2: 깜배.
1: 짠.
3: 아유, 너무 잘났지?
1: 비행시간도 너무 길고 힘드셨으니까 휴식을 하러. 네.
3: 우리가 잘 모르잖아.
1: 좋은 데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4: 피자 잘 먹어서 잘 먹고 싶습니다.
3: 나가자.
1: 가자, 노아도 가자. 날씨가 좋네.
3: 어. 노아야.
1: 노아야. 우리 저기서 트램 탈 거예요.
3: 여기.
1: 어, 저기 트램 온다. 이미 와요. 그냥 가면 돼요. 네.
2: 앉았네.
5: 어디 가는데 이 트램 타고 가지?
4: 언제 나왔어?
1: 저희 아빠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북유럽 를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모시고 가는 걸 계획했죠. 피로를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죠. 네.
3: 피아야, 한국에는 이런 버스 없는데 이렇게 길다란 버스도 없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없는데.
4: 제일 긴 버스야?
3: 응.
4: 제일 긴 버스는?
3: 응.
4: 내일 노르웨이에 있는 거야, 같이.
3: 응. 몇 반 타고 갈까? 한국에?
4: 한국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는 둘, 셋, 넷, 저는 넷.
3: 응.
4: 그러면 한국에 갈 수 있었도록.
3: 너무 많이 있네. 왜?
4: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서 그랬지.
3: 네가 아유 피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는구나.
1: 여기 오페라 하우스 보이네요. 여기 버스가 여기 서면은 이제 내릴게요. 여기서 이제 내릴게요.
4: 내리는 게 뭐?
3: 내리는

0: 저기 백조 가네, 백조. 보여? 큰 새.
1: 진짜 백조야?
0: 어, 저기 백조.
1: 근데 저렇게
0: 엄청 크지? 어. 노르웨이 온 실감이 나요, 아빠.
2: 와, 백조가 굉장히 빨리 가네.
1: 바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3: 어디 가는 거야?
0: 어? 이제 거의 다 왔어.
2: 저 봐라, 저 할아버지 저기 뭐 있다, 저기.
1: 저, 여기 뭐야, 이거?
0: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다 왔어요.
1: 여기?
0: 어,
1: 바다 위에? 바다 위에?
0: 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너무 크죠?
3: 네. 네.
0: 바다 위에 떠 있는 오슬로의 명물 사우나예요. 오신 걸 환영해요. 물 위에 떠 있는 사우나.
1: 어.
0: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라 너무 고생해서 이제
1: 우리는 사우나라면 큰 집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0: 한국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죠. 노르웨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우나를 안에서 하다가 이제 좀 더우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식히기도 하고 물에다 발도 담그고 하면서 식힐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우나가 물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그래서 여기 있구나.
0: 진짜 사우나를 체험 한번 해볼게요.
1: 아.
0: 조심해서 오세요, 물을.
2: 몸에다 물 좀 담궈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안에 가서?
0: 아빠, 물 속에 들어가려고요?
2: 아, 좀 자꾸.
0: 그러면 그 수건을 옆에 놔뒀다가.
1: 아빠, 야.
2: 물 담그기만 하면 되지. 나도 들어올래?
0: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나와서 이 물을 뿌리면 이제 수증기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습식 사우나가 되는 거죠.
1: 오, 나온다. 너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여기는 너무 뜨거워.
3: 아! 아빠, 이제 뜨거워.
0: 그럼 이제 사우나 좀 즐기세요.
1: 바다 중간에 있는 것 같네. 바다 있는 것 같아.
2: 새로운 경험이고 하니까 좋네. 왜 막 뜨거워져?
1: 나는 땀이 많이 났는데. 들들이. 땀이 쭉쭉쭉 나야지.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볼까? 뜨거울 것 같은데. 조금만 뿌리는 거야. 한 바가지 떴어.
2: 물에 잠깐만 들였다.
3: 할아버지.
0: 이리 와.
3: 뭐야? 수영하는 거야, 거기?
2: 발 좀 담궈볼까?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0: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1: 빨리 와, 이거.
2: 형 있어?
3: 아유, 아빠. 누가 가만히 혼잣말 하자.
4: 무리하게 그냥 꼴짓을 한다. 네.
3: 아직 그 얼음 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 괜찮아.
0: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시원하고. 아, 이게 바닷물 느낌도 좋았고. 세계 테마 기항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즐겨보는데 갈증이 해소됐다 할까? 나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4: 네.
0: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5: 얼마나 차갑겠어요. 근데 금일 들어왔다니까는 내가 못 말리는 마성쟁이?

0: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 같이 놀까?
1: 피아랑 같이 놀아야 돼.
2: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3: 잘 부탁해요.
2: 엄마 올 거야.
0: 제발 좀 빨리 와라.
4: 벽이 예쁘다.
0: 요 앞에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
4: 뭐야?
5: 아메리카노
0: 2.
5: 아메리카노 2. I start with that.
0: And thank you so much. 맛있다.
4: 카페 좋네. 예쁘고.
6: 주인공이 되는 거.
7: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0: 환불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을 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4: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마음껏 추가하게 나의 모든 삶에 자유라는 토핑을 Play Free Domino's.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2: 유쾌
1: 상쾌
2: 통쾌
1: 변비엔 메이킹.
3: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복권을 샀어. 마음을 다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6: 복권 한 장이 이웃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5: 복권 한 장이면 나도 기부천사.
6: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민스.
1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1: HPV 복용자 증가.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 더 이상 예방을 미룰 순 없으니까 지금 바로 HPV 암 예방 백신 가다실 9.
12: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막 끝까지 달리고 싶을 때.
11: 고기 끝까지. All meat. 도 끝까지 간다. 육향의 진한 풍미가.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13: 좀 오버하면 어때?
14: 케토톱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15: 캔이면 캔. 캐스터톱.
16: 핑계치.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더블 패디의 빡찬 어시스트. 대기 체지의 묵직한 마무리. 골! 골입니다. 진한 아메리칸 풍미로 골인. 맥앤치즈 더블 비프.
17: 얼음 정수기들은 이상하다. 잘 올렸다면서 왜 녹은 것 같지? 찜찜하게. 냉동실이 없으니까. 냉동실 있는 얼음 정수기는 LG 퓨리케어뿐. 이런 얼음 말고 이런 얼음 먹고 싶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의 얼음 정수기엔 냉동실이 있나요?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냉동 얼음 정수기.
18: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19: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20: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19: 야,
20: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19: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20: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2: 여기 나왔어. 나왔어.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20: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사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13: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 시작됐나 보다. 오, 시작됐어, 시작됐어.
20: 갓 수확한 찻잎이 거래되는 시장의 활기부터
13: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20: 사랑스럽고 귀여운 판다도 만나고
13: 3대, 4대, 5대, 6대 전승자.
20: 배를 이어온 멍딩차도 만들어봅니다. 차를 이렇게도 마신다는데요. 멍딩산이 이어온 다해까지. 판다와 차이 도시로 떠납니다.

0: 중국에는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가야 한다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로 통하는 318 국도인데요. 특히 청두와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를 잇는 구간은 318 국도 여행의 핵심으로 꼽히죠. 티베트로 가는 길, 그 첫 여행을 스촨성의 야안에서 시작합니다. 야안은 스촨 분지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분지가 끝나고 티베트 고원이 시작하는 경계가 되는 곳이죠. 옛 참아고도의 시작점이자 티베트로 향하는 318 국도의 관문도시이기도 합니다. 318 국도는 상하이에서 라싸를 거쳐 네팔로 이어진 긴 도로인데요.
1: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천장남로라고 불리우는 이 바로 318 천장남로길입니다.
0: 외국인이 티베트 라싸로 가려면 티베트 여행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냥 기분 좋습니다.
2: 끌어들이는 그 마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겁니다.
0: 가다 보면 실제로 길 위의 여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마다 가는 방법은 달라도 기꺼이 험난한 고갯길에 모여드는 이유는 318 국도가 이번 생에 꼭 가봐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2: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은 라싸 포탈라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0: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여행 중인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짐이 한가득입니다. 신발에 방수 커버까지 챙긴 걸 보니 이번 여행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3: 진짜 나그 라싸 구월라에?
4: 매요, 전 구이저.
3: 구이저 취 라싸, 스무스. 네. 산이 오빠. 야, 왜서 뭐 취 라싸나?
4: 성 완.
3: 완.
4: 성완 구자. 아,
3: 라포.
0: 이 노란 스티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사인. 318 국도 여행자라면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318 국도를 테마로 한 여행자들의 집결지인데요. 스촨에서 티베트로 이어지는 이 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2: 저 뒤에 우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1956년에 발행된 우표입니다.
0: 스촨과 라싸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을 기념한 우표인데요.
2: 횡단 산맥과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아울러서 가는 길이 진짜 318 국도다라는 그걸 기념하는 우표잖아요.
0: 그래서 이곳은 국도 대장정을 앞둔 여행자에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덕분에 중국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2: 왜서 모치 쌍이 오빠 하나? 왜서 뭐 곤도론 취 라사?
0: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주위가 온통 초록빛입니다. 2000여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차나무를 심었다는 멍딩산은 세계 차 문화의 발원지이자 차 재배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0: 1000년 이상 황실에 진상된 공차와 차마고도를 통해 티베트에 전해진 장차가 모두 멍딩산에서 재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차밭. 축구장 약 36,500개를 합친 규모로 중국 전체 차 생산량의 약 1.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죠. 멍딩산으로 향합니다. 몽자 덥다, 가리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이 안개에 가려있고 구름에 가려있고 또는 이슬에 가려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차나무가 자라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 이곳에 인류 최초로 재배차를 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는 고요한 멍딩산의 아침. 하지만 현실은 바쁜 하루의 시작입니다. 비닐로 온몸을 단단하게 둘러싸는데요. 찻잎을 따러 갈 채비 중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되는 찻잎 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1: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罗孙正老爷子啊，这个我爷爷96岁了，96岁。你好，你好，罗孙正，这是韩国的朋友，韩国的啊，对对对对对。
2: 이분이 3대 전수자시고요. 이어서 4대 전수자. 저와 함께 온 분이 5대 전수자. 그리고 문하생까지 6대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0: 3대, 4대, 5대, 6대 전수자.
1: 我们的第一代是这个光绪年间的，第二代是宣统年间的绿茶，绿茶和黑茶为主。 主要做这里卖茶，我来给你翻译一下。他以前当过茶马背夫，就是背着那个我们叫的雅安藏茶，把它背去康定，康定那边再换人又把它背到西藏。出路的了。
3: 没有出路。经济来源的话，
0: 1400，
1: 是不好找。
0: 是吗？
3: 因为我们再小的话，就是。
1: 收了哪个？589年。啊，是吗？有没有粉丝？给老师。啊，是吗？这个就是我们蒙岭山的真正的山上的原料做的，用传统工艺做的蒙岭甘露。闻道蒙山风味佳，洞天深处宝烟霞。冰消剪翠，仙春叶，石水香山绝品花。
2: 찻잎이 춤을 추듯 오르내리는 이유는 잎의 하얀 솜털 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맺혀 풍선처럼 끌어올렸다 터지면서 내려앉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야안 최고의 멍딩차는 1200년간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0: 이야, 아주 온화하고 너무 튀거나 세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차를 안 마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차를 찾을 것 같아요.
3: 저 차 요구만.
2: 차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차를 만들어 온 전승자들.
3: 이건 감을 제자 지고 차 하고 뭐

0: 사코이마.
1: 맛이 괜찮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랑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큰 자랑을 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2: 장애하.
3: 멍딩차라는 위대한 유산이 전승자들의 손끝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멍딩산에 왔는데 차밭에 가봐야죠.
1: 야, 페이창하와. 对야, 对야.
0: 나게봐我们是这样子。蝙蝠吗？
4: 자, 자, 자, 이거.
1: 보호동물이 지금 있답니다. 아,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밑에.
0: 今天晚上加个菜。와.
3: 두꺼비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허가 없이 야생 두꺼비를 함부로 잡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1: 옥황상제 아홉 번째 아들이 두꺼비인데, 두꺼비는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3: 오늘 두꺼비를 봤으니 찻잎 수확 잘 되겠죠?
1: 아이고야.
3: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찻잎을 바구니 가득 채워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알고 보니 5대 전수자의 어머니십니다.
1: 야, 이미 등에 따신 게 한 바가지네요, 그냥. 아, 좋다.
3: 찻잎 따기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올해에 두 번째 찻잎을 따는 시기. 멍딩산의 차나무 재배는 기원전 53년 오리진 선사가 일곱 그루 차나무를 심은 이후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에는 오직 싹 하나만 골랐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잎을 따야 할까요? 싹 하나에 어린잎 하나를 기준으로 땁니다. 두 번째 수확 시기부터는 잎을 따는 기준과 만들어지는 차의 종류, 그리고 맛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위로 잡아당기면서 따래요.
3: 찻잎을 딸 때는 손톱을 쓰지 말고 손가락 살로 톡 따는 것이 기술.
1: 제 게 좀 더 크네요. 역시 전문가는 좀 작은 걸 따시나 봐요.
3: 과연 어떤 차가 만들어질까요?
1: 수공 조도 수공 빵.
3: 이곳은 5대째 사용 중인 차 작업장. 전통 방식 그대로 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찻잎은 불필요한 수분을 날려주고, 그 다음은 높은 온도의 솥에서 빠르게 찻잎을 덮어냅니다.
1: 와, 홍시향아. 야, 향이 너무 좋아요.
3: 생잎 내부에 효소 활동을 중단시켜 풋내를 없애고 맑은 녹색과 향을 가둬두죠.
1: 역시 멋있습니다. 손이 꼭 용 한 마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 속에서.
3: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견디는 고된 작업. 덮은 찻잎을 살짝 식혀 차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가볍게 비벼줍니다. 끝났구나 싶을 때 다시 시작되는 과정. 세 번 덮고 세 번 비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1: 말리는 자체를 솥 안에서 말려서 녹차로 만들어내는 거죠.
3: 새싹보다 조금 더 자란 잎을 따서 맛이 더 진한 것이 특징.
1: 몽딩 마오퐁이라고 하는 몽정차입니다.
3: 이 차는 맛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좋아 대중적인 차로 인기가 높습니다.

0: 차향으로 가득했던 하루의 끝.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궁이 있는 부엌도 오랜만인데 그 속에서 꺼내는 고추도 신기합니다. 불향리 핀 고추는 마늘과 함께 이 집만의 비법 양념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양념으로 만든 요리는 오리알을 오래 숙성해 만든 피단입니다. 이번에는 뜨뜻한 탕 요리. 우리는 보통 생으로 먹는 오이를 탕에 넣으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훈연 건조한 라로가 빠질 수 없죠. 저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디나 집밥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 시시야.
2: 오케이 오케이. 一般工作餐就这样嘛，做啥的时候就吃这些。
1: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차려주셨는데, 농자차이라고 농자차이?
3: 농자차이.
1: 농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0: 먼저 특제 양념으로 완성된 피단부터 먹어볼까요?
2: 역시 맛있어.
1: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오리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0: 야, 이거 야 안에 와서 밥도둑을 찾았습니다. 라로우는 큰 돼지로 만들어야 긴 훈연과 건조를 거쳐도 고기가 퍽퍽해지지 않는답니다. 음식으로 환대해 준 저녁 시간. 정성과 손맛이 담긴 농가의 밥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갑니다. 하루의 끝, 차 한 잔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멍딩차의 깊은 맛과 향에 빠져들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4: 我是 한국 라이더 전진현. 몽정산에 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용행 18식이라고 기회를 보여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0: 어느새 사람들도 모여들었는데요. 용행 18식은 멍딩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으로 무술, 참선 등을 차와 융합한 가도예술입니다.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이용해 용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18가지 동작으로 차를 따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찻잔에 정확히 차를 따라야 합니다. 긴 주둥이의 길이는 1m 정도.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찻잔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기의 출장비는 우리 돈 약 3만 4천원에서 4만 5천원 선.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시간입니다. 용행 18식의 화려한 기회가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요. 현지인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 예고도 없이 훅 들어와 버린 고난도 동작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최소 2년은 연마해야 가능하다는 비룡의 모습. 물끝이 정확히 찻잔에 꼽힙니다. 야. 이렇게 용행 18식의 시연이 끝났습니다.
1: 한국 음악이.
2: 谢谢. 어, 야. 저거 후 거의 감마. 뭐 거의 감마.
1: 거의 教一下. 야. 아, 거의 教你一下. 야.
0: 들어보니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3: 이렇게 생겼네요. 생긴 게.
1: 어. 教你一招. 어.
0: 화려한 기예는 8살부터 시작한 오랜 수련의 결과물입니다.
4: 绿茶会偏多，这是我们的这个代表性的，就是我们的蒙顶甘露啊。一般情况下，我们不能用沸水去直接冲泡它，因为它比较细嫩。一百度的沸水倒进去以后，经过我们在摇晃的过程中，铜壶会快速的散热，大概就是在85度到90度之间。所以说，冲泡的口感呢，也会是最好的口感。
2: 学一招。
1: 把这招学会带到韩国去，要不要试试？哦，不会，再试一下。哦，不会。
0: 갑작스런 제안에 거부를 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4: 左手抓住壶管三分之一处，对准盖碗，一、二、三。
0: 기본 동작 몇 가지 배워보는데, 어, 이게 됩니다.
4: 虎口张开。
0: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이야, 이거.
5: 짜요.
2: 에이. 수주야.
4: 1, 2, 3.
5: 짜요.
4: 1, 2, 3.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야, 이거 쉽지 않은데.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은 성공. 이번엔 가장 어려운 동작을 해보자는데요. 과연 로양 씨는 저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이 제 몸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경원의 용행 18식 덕분에 오늘 밤 모두가 웃는 것 같아 저도 행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 오늘의 추억을 담아봅니다. 정든 멍딩산의 푸른 차밭을 떠나 야안의 명물 판다를 만나러 갑니다. 야안의 북쪽 산맥이 감춰둔 원시의 낙원 비펑샤에 도착했습니다. 비펑샤는 해발 700m에서 1970m에 달하는 고지대 협곡으로 1년 중 약 200일 이상이 짙은 우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년 내내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천연 온실 같은 기후를 자랑하죠. 이런 환경 덕분에 비펑샤는 판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6: 사천성은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판다입니다. 사천성,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국보라고 생각하는 동물인데요. 아주 귀여운 판다를 보러 왔습니다.
0: 사실 푸바오를 만나고 싶었지만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아 비펑샤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기지로 왔는데요. 푸바오

0: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후바오의 엄마, 아빠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1: 오! 나무 위에 팬더가 올라가 있어요.
0: 첫 판다인데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이곳의 판다는 모두 자이언트 판다로 쓰촨성을 비롯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입니다.
2: 너무 귀엽습니다. 오자마자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0: 지금 시간이 판다들의 휴식 시간과 겹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마다의 자세로 잠든 모습도 너무 귀엽습니다.
3: 저기 애들이 죽수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0: 자이언트 판다는 검고 흰 독특한 털무늬와 순한 인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을 대나무를 먹은 데 씁니다.
4: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엽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단단한 대나무를 과자처럼 맛있게 먹고 있어요.
2: 판다를 만나면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대나무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0: 사실 판다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고 쉬고 또 먹는 것. 어쩌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일상이 판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이 두 판다는 각자 판다다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판다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해제. 카메라 셔터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비펑샤 판다 기지는 단순히 판다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자이언트 판다의 보존과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해외에서 돌아온 판다들의 적응을 돕는 공간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판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2: 갑자기 자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대나무만 먹는 줄 알았던 판다에게도 영양 보충용 간식이 있습니다. 주식인 대나무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요. 쌀, 옥수수, 콩가루에 각종 영양제를 섞어 만든 간식으로 판다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2: 아, 먹을 걸 들어가서 주나 봐요. 아, 이거 아쉽네. 밖에다가 이렇게 주면 좋은데.
0: 자, 다들 잘 먹고 나와라.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1869년 프랑스의 한 선교사가 판다를 발견한 곳이 야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판다의 고향. 157년이 흐른 지금 비펑샤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이언트 판다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낙원이 되었습니다. 또 비펑샤의 환경은 그야말로 판다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원하고 습한 기후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하루의 대부분을 좋아하는 일로 채우는 판다.

0: 보다가 살짝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또 식사 중이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귀여움 그 자체.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판다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1: 熊猫是我们的国宝。国宝。对，熊猫可能在每一个我们中国人心中，它就非常的憨态可掬，就是可爱。哦，可爱。非常可爱，非常的萌，非常的好玩。哦。啊，大概是这样一个感觉。是吧？哎，像我说的花花。哦。就是中国最有名的女明星。哦，是吗？对。其实中韩熊猫都很友好，然后希望中国和韩国的友谊也会越来越好。是这样。
0: 판다와의 만남은 이번 여행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판다들이 오랫도록 이 푸른 숲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다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어느새 풍경이 바뀝니다. 축구장 약 940개 크기에 달하는 드넓은 차밭을 의미하는 만무다원. 만무다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 야안의 차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안의 차 생산량은 연간 약 12.1만 톤. 스촨선 전체의 26%. 차 산업의 총 수입은 254억 위안으로 약 5조 7,400억 원에 달합니다.
2: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차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4월 초 야안의 차밭은 차나무가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품는 시기입니다. 찻잎 한 장 한 장은 봄 햇살과 안개, 비가 길러낸 시간을 머금고 야안 차의 향과 맛을 완성합니다.
3: 야안의 차밭을 백만무라고 그러거든요. 일무가 200평인데요, 대략. 만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다원인데 백만무 다원이면 이건 뭐 끝이 없는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어디를 향하든 차밭과 마주하는 곳. 길가로 마을로 초록빛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것은 셴님이요?
5: 네, 차예.
4: 차예? 去哪里요? 저양?
5: 双호.
4: 双호? 11店 나고 마이차예, 是不是?
5: 8点半有汤.
4: 8点半?
0: 이 안이 다 찻잎이라는데요.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4: 우와, 요 생잎을 갖다가 이제 교육시장에 내다 파실 거랍니다. 저 진티엔 자우성 차에도?
5: 不是,昨天.
4: 昨天.
5: 240斤, 240.
4: 240?
5: 응. 이야,
4: 140공진, 아, 진인데 그러면은 70kg 정도 된다.
5: 70공진?
4: 우와.
0: 잠시 후 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가공된 차 거래시장은 가봤지만 생찻잎만 거래하는 시장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바로 쌍허 생엽 거래시장. 중국 서남부의 대규모 생찻잎 전문 거래시장입니다. 찻잎 거래를 위해 매일 아침 찾아온다는데요.
4: 이야, 3륜차 오토바이 막 가는데 뒤에 차잎이 하나가득 실려 있습니다. 야,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될 텐데. 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와.
0: 시장은 사람과 오토바이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는데요. 하루에만 수십 톤의 물량과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개장 시간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 대기줄이 생기는데요.
4: 아, 저기 什么时候开门呢?
6: 11点.
4: 11点.

0: 一个半小时以后。
1: 但是为什么这么那么早过来呀？你不站在那里挤哇？在这里排着嘛，最后排班。很多人来。好羡慕姐。开张까지
2: 한 시간도 더 남았는데 시장은 벌써 인산이냅니다. 이 줄은 도보 전용 통로.
0: 이쪽은 딱 짊어지고 오셨어요, 전부.
2: 대나무 바구니를 등에 지고 걸어오는 소규모 농민 전용 통로죠. 매일 찻잎을 메고 시장에 오는 것은 차 농부들의 일상. 수확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값으로 매겨지는 자리니까요.
0: 첫 번째 판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판매예요. 첫 번째 판매는 아까 8시 반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 반인데 야, 많이 오셨습니다. 재배차지만 너무 멋있죠. 이런 모습은 너무 고차수 차밭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2: 이 찻잎들을 다 어디서 땄는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 차례를 기다리는 얼굴엔 기대가 묻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술렁이는 사람들.
0: 시작됐나 보다. 뭐 지진난 것처럼 지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일어나가지고 줄 서고 있습니다. 와.
2: 드디어 개장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좀 전의 여유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그야말로 차 시장 오픈런.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6: 1% 무엇보다 큰 마음 1%의 땀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100% 희망이 되어준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7: 더 피플 라이프
8: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7: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9: 고혈압 환자라면 대상 부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열변에도 귀등으로 듣는 친구. 대상 부진이 날 잡기 전에
10: 병원 가는 날 대상 부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 이분은 과연 몇 시에 왔길래 1등으로 도착하셨을까요? 뒤쪽으로도 진입로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장 입장!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간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자리 싸움. 일단 구매자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 너머의 줄도 움직이고 저도 이제 들어갑니다.
0: 엄청납니다. 엄청 나와. 야, 최고입니다. 최고.
2: 겉에서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곳만의 질서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정신없는 것은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0: 중간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2: 이제 좋은 자리를 골라 찻잎을 잘 보이게 진열하는데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찻잎을 손질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금부터는 구매자와 생산자의 본격적인 일당 시간. 판매가 쉽지 않네요. 그러다가 구매가 결정되면 가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흥정하고 정합니다. 한쪽에는 대형 차

0: 안의 봄이 트럭을 가득 채웁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손으로 장부를 쓰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등이 가벼워진 만큼 주머니는 무거워졌길 바랍니다.
1: 진짜는 천 마일로마? 차이에? 마일로마? 마이 하울로마? 마이 하울로마?
2: 마이 하울로.
1: 딱까지 또 사천? 이진 또 사천?
2: 상금.
1: 상화이 우. 去年도 짜고, 今年도 짜고, 저 모양?
2: 去年도 差不多, 작년 买, 差不多.
1: 差不多.
2: 화성 70세로, 57년.
1: 전도? 非常 연칭도 간주라. 우수세, 부터 우수세도 간주라. 전도.
0: 평생 차농사를 지으셨다는 어르신의 손은 굳은 살과 찬물로 물들었지만 아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빈 바구니는 오늘의 일을 마쳤다는 증표이자 내일이 다시 채워질 거라는 희망의 자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고 다시 비우기 위해 땀 흘려 채우는 삶의 순리. 농부는 내일도 변함없이 치열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안의 봄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안을 출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라싸로 가는 길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야안의 시간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3.18 국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 드디어 티벳 문화권에 왔습니다. 백탑이 보입니다. 백탑.
0: 확연히 달라진 거리의 풍경.
3: 장족의 문화권으로 들어왔습니다.
0: 지형도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수천 미터 고도로 올라가는 고산 진입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3: 4,000m. 첫 번째 4,000m 고갯마루를 넘었는데요.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춘 지나서 첫 느끼는 눈이어서 기분은 좋은데 그냥 영하로 뚝 떨어져 버리네요.
0: 붉은 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1: 지금 돌들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빨갛습니다. 야, 뭐 안 묻고요. 야, 묻진 않는데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는 빨간 게 조류 때문에 그렇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 공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붉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너무 이쁩니다.
0: 높은 고도와 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붉은 조류로 뒤덮여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거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붉은 돌들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그 길 끝에 주변의 돌로 쌓은 탑이 서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평안과 공덕을 쌓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저도 이번 여행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 수트파 하나가 수미산, 카일라스 같은 수미산이라고 믿었고,
0: 초르텐은 우주의 중심이자 성산인 수미산의 상징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공가산. 티베트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1: 318번 루트.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4: 이제 치우라.
1: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0: 야, 디디, 라시아. 모를까봐.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세상 당연한 일인데 어쩌면 그토록 까맣게 잊었을까요? 닭이 이렇게 날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눈만 뜨면 뛰쳐나와 하루 종일 자연 속에 뛰노는 닭. 요즘 참 보기 드물죠.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롯이 닭과 함께입니다.
3: 이게 바로 산란통입니다. 닭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란 도둑이에요. 계란 도둑.
2: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쫑긋 솟은 두 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의 고장 진안입니다. 농장은 마이산 자락 깊숙한 곳에 털을 닦았는데요. 농장주 최영대 씨 주변에 늘 개들이 따라다닙니다.
3: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적막한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농장하고 있냐 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개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심심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2: 원래 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농장

0: 일을 시작하면서 60여 마리까지 늘렸습니다. 닭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방사사육에 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 여기 방사막이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요.
2: 아, 여기가 잠자는 데예요?
1: 네. 여기 들어가서.
2: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1: 지금은 전부 나와서 밖에.
2: 이런 방사막이 우리 농장에 몇 개나 있어요?
1: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게 26개 있어요.
0: 닭은 집 주변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활동 공간에 여유가 생기죠. 축구장 46개 넓이의 농장이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1: 닭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의 원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0: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닭들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죠. 네,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토종 젤의 닭입니다. 몸집은 비교적 작지만 날렵하고 민첩한 게 방사사육의 딱이랍니다.

0: 농장의 아침은 달걀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쌀겨, 깻묵, 조개 껍데기 등을 발효시켜 만든 모이를 싣고 도착한 이곳은 야외 닭장. 잘 자고 일어난 닭들이 활개를 칠 시간입니다. 해발 400m, 청량한 아침 공기 덕분일까요? 후두덕 후두덕 솟구치며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째 아침 저녁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닫으며 녀석들 상태를 살핀답니다.
1: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2: 재래 토종닭 보존하려는 꿈을 가졌던 우리 선배분이 이 농장을 그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선배님이 돌아가셨어요.
0: 지금부터 20년 전 전국을 샅샅이 누비며 선배님이 끌어모은 재래닭 200마리가 이 농장의 근간이 되었답니다. 닭으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사육 환경에 공을 들였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 방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데요. 바로 닭을 노리는 산짐승들 때문이었습니다.
2: 그 멧돼지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1: 와, 멧돼지 이거 진짜 무섭네요.
2: 예, 멧돼지 큰 것들은 정말로 송아지만 해요.
0: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려 8,000마리. 산짐승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2: 오소리, 너구리, 살쾡이, 쪽제비. 예?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산짐승 많은 게 제일로 이 우리 농장의 큰 이제 과제인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 어? 그래서 우리 개들이 농장에 개들이 한 60여 마리가 있어요. 이런 개들은 닭들을 공격하지 않는 훈련이 된 애들이에요.
3: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오, 그래 그래 그래. 밤도고. 그래. 그래. 잘 지켰어? 이름이 깜동입니다, 깜동이.
2: 어이, 우리 목동이 잘 있었어? 어이구, 이리 와, 목동아.
0: 주인 앞에선 한없이 순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나 용맹한지 녀석들을 농장에 배치한 뒤 산짐승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2: 깡순아, 너 닭 물면 안 돼? 이리 와. 이 어떤 때 닭만 보면은 그 사냥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또 닭 공격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묶어놓고 닭들 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사냥 본능을 누르는 훈련 잘 되겠죠?

0: 여기가 어디냐면요.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달그로 가득한 곳입니다. 닭들이 알을 낳는 산란장. 사실 이 농장의 이유는 고기보다 달걀을 통해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1: 닭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알 가져가지 말라고 막 쪼는 거예요. 체리닭은 산란율이 아주 낮아요. 통상 일반 산란계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알을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품질하고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산란율이 낮은 거예요. 계속 뭐 만져보고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2: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솜난로 같아요.
0: 생산성도 낮은 젤의 닭을 주인장은 왜 고집해온 걸까요?
1: 전통 방식대로 자연 방사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키운 계란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방사에서 키운 계란의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하지만 개척자들 앞엔 험한 길이 기다리기 마련이죠.
3: 깜짝이야, 너 이게 뭐야, 너? 어?
0: 사냥 본능을 꾹꾹 눌러가며 훈련에 임하던 깡순이에게 사고가 생겼네요.
3: 이거 뭐야? 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2: 아이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대표님.
3: 이 사냥 본능이 생겨가지고. 네.
0: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점. 깡순이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닭들에게 쪼여가며 귀하게 얻어온 달걀들은 하루 2,000개가 채 못 됩니다. 농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몇몇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빛을 비추어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1: 헤드랜턴을 끼고 이렇게 그런 걸 미세하게 큰 실금이나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기형인 그런 계란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를 막 밟고 다니거나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어떤 때는 실금은 계란 여기서 내가 깨가지고 그냥 바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4: 맛이 어떠세요?
1: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리 피디님 한번 비린지 안 비린지 먹어볼래요? 안 비려요. 네. 그래가지고 딱 벌려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놓으면 돼요.
4: 아, 요 들어요?
1: 네, 쫙 벌려가지고 입에 탁. 어때요? 괜찮죠?
4: 예, 근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네. 어떻게 이러죠?
0: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 그렇다죠. 색깔도 어쩜 이리 고운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달걀 표면에 찍혀있는 저 기호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답니다.
1: 여기에 0605라고 돼있잖아요. 이건 6월 5일 날 오늘 생산된 계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이라는 숫자. 1번은 우리 농장처럼 그 쉽게 말하면 자유방사, 자유방목 계란을 1번이라고 합니다.
0: 닭이 건강해야 달걀도 건강할 테고 그걸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농장주 최영대 씨의 굳은 믿음.
1: 닭은 좀 더 심하거나 그런 계란은 이렇게 깨가지고
0: 어디로 가져가시게요? 아, 개들에게 주시는군요. 완벽한 영양 간식이겠네요.
5: 에또
6: 우리 진돗개 중에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자른 이 보은견이 있어요. 보은견.
5: 네, 맞아요. 백도. 좋아. 백도.
0: 주인이 부르자 냉큼 달려 나오는 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6: 그건 단점이라기보다는
7: 덩치도 컸고 용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혼자로 쉬어야 되는데 자유를 주었습니다.
0: 현역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죠. 다음 날 아침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약속된 일정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6: 점심 때 마을 분들하고 닭고기 좀 먹으려고 합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메뉴는 토종 재래닭 백숙.
6: 진안을 대표하는 상징이 마이산과 홍삼입니다. 일반 시중의 닭같이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찜통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삶아야.
0: 농장에서 마을까지는 1km 남짓. 직접 끓인 백숙에 달걀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걸음을 재촉해봅니다.
5: 안녕하세요.
0: 한 달에 한 번씩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한결 친근해졌다죠.
5: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닭죽 쓰는 데는.
8: 은행, 호곡, 마늘, 대추, 양파, 파, 대파. 또 뭐 있을까?
9: 야, 완전 약인데요, 약?
8: 약이죠, 보약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날을 기다려요.
0: 저기, 네. 오래 끓여 제대로 우러난 감칠맛. 옛 시골 닭맛을 기억하는 동네 어르신들에겐 인기 최고입니다.
6: 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0: 눈, 코, 뜰 새 없이 농장 일에만 몰두하다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6: 네. And this new, and so I face.

0: 남들 가는 길 마다하며 고집했던 나의 길. 외롭고 고달팠지만 돌아보니 그래서 더 선명한 나만의 지도가 생겼습니다. My way.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1: 자유롭게 살죠. 자유는 영혼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2: 내 꿈이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하고 싶은 꿈이에요. 하늘도 내 꿈을 놓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내 인생은
3: 내 맘대로.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0: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2: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2: 차분하죠.
4: 아무신 뉴스인 줄 알았어요.
2: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5: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6: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2: 이제 들어왔다. 우리 정부 들어왔다.
7: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8: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9: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10: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11: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5: 아,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칙칙해. 피곤.
6: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플러스. 피로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내.

0: 있습니다. 아로나민 C+.
1: 사장님!
2: 방금이요?
3: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4: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네브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네브로. 황급 받아.
5: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6: 하늘과 인간을 잇는 성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5: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6: 위험천만한 벼랑길. 누군가는 영원 불멸을 꿈꾸며 더 깊은 고립과 은둔을 택했습니다.
7: 这边是救了很多人的这个的确实是现在幺零零不可少的东西。
8: 크고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해서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사는 끊어지지 않고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했지만 진정한 깨달음 끝에 다시 태어난 영웅의 이야기에 그 흥미진진한 영웅담을 따라갑니다.

0: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구나. 공자가 긴 방랑 생활을 할 때 태산에 오르고 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태산.
1: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고대인들은 바로 신과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산, 그것은 단연 태산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12개의 용의 기둥이 보이시죠? 진시황제 이후 청나라의 건륭제까지 12명의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0: 진시황, 한무제, 광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들은 태산에 올라 천하통일의 과업을 기리고 태평성대를 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1: 태산은 단순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우주고 천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었죠.
0: 산 밑에서 정상까지 놓인 계단이 7,800여 개. 마지막 가장 가파른 구간은 18번 길이 굽이쳐 있다 해서 이름도 18반입니다.
1: 예, 지금 제가 태산의 중천문으로 오르고 이제 곧 남천문으로 갈 텐데요. 아, 정말 숨이 가쁘네요. 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직접 한 땀 한 땀 걸어 올라오는데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산의 대장부가 되면 만리장성을 꼭 올라야 되고 또 태산에 올라야 10년이 젊어진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0: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꿋꿋하게 산에 오릅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깊어지는
2: 순례길.下雨天也是这么多人来爬这个山，嗯，应该。啊，信仰吧，都比较信太上老奶奶。嗯，个人信仰方面，大的方面靠国家啊，个人的信仰呢，可能有自己的这方面的信仰，他来到这里有这种归属感。
0: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걸음. 누군가에게 태산은 숨가쁜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인생길입니다.
1: 뭐 하는 거죠, 저 사람?
0: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 태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릅니다. 별난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인데요.
3: 先生，啊，那你在干什么？倒立。我啥子？倒立爬山啊？对，就是大家看，大部分的来都是用脚。嗯。OK，用手，我感觉更OK。锻炼身体。那什么时候你开始这样的那个倒立那个爬山？啊，走了1年多了，中国的11个省份。真的？啊。
0: 이곳 산둥성 출신인 순과산 씨. 중국에서 물구나무 등반가로 유명합니다. 평소 중국 무술을 단련해왔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 더 힘이 드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합니다.
1: 나 순순순 짜요, 짜요.
0: 지난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는 순과산 씨. 부단한 연습 끝에 1년 전부터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4: 还是这句话，这是一个英雄辈出的地方，也是一个突破自我、挑战自我的地方。我相信你们就是各地的朋友来到这个地方，也是奔着这一个崇高的一个目标，或者是这一种感觉来的。
1: 태산은 황제들 그리고 지배계층인 사대부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소박한 소망을 갖고 태산에 올라 개인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그 손 선생님 통해서 본 것 같아요.
0: 어떤 분야의 1인자를 태산 북두라고 합니다. 태산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1264년 원나라 때 지어진 남천문. 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남천문에서 긴 휘파람을 부니 만리의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시인 이백이 노래했던 태산의 산봉우리입니다.
2: 这个地方呢就是历朝历王就是封禅大典的地方咱们从这里过去以后啊就是泰山的最高处玉皇阁的位置
0: 사찰과 숙소, 식당이 모여있는 하늘 거리 끝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1: 바로 여기에 지금 그 유명한 오악독전이라는 석각이 지금 써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광서 정민연관이니까 청나라 후기 광서 황제가 여기에 새겼다는 건데요. 오와 화산, 형산, 항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송산을 포함하여 오악이 됐지만 역시 화산이 독보적인 지존으로서의 바로 수학이자 독존이라는 것을 광서제는 분명하게 비석을 통해서 새겨놨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산. 대륙에 더 높은 산이 많지만 유독 태산을 숭배했던 이유는 중원의 중심이었던 화북평원에 나홀로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인 태산 그리고 황하. 멀리 곤륜산맥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태산을 품고 있는 화북평원을 적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 문명이 꽃피었죠.
1: 문명의 젖줄 역할을 했던 바로 중국인들의 어머니의 강 황하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0: 태산이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 큰 산이 되었다면 황하는 작은 물길도 받아들여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절벽을 만나서 급전직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0: 거슬러 잉어가 융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전설의 등용문입니다.
1: 황하가 있었기에 고대 중국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황하가 격렬하게 홍수가 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역대 왕조와 군주들은 이 황하의 물길과 천하의 물길을 관리하는 치수 사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0: 황하의 잦은 범람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물 한 말에 진흙이 6대라고 할 정도로 토사가 많아 홍수가 나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우왕은 13년 동안 제방을 쌓고 물길을 터서 치수에 성공. 최초의 왕조인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황하 문명을 시작으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2: 你好，
3: 唱歌呢这么好，那个唱歌啊，
2: 我是唱民歌的啊，哎，过去在部队也唱过歌。
3: 见面的黄河瀑布的感觉怎么样？
2: 大气澎湃
3: 啊，大气澎湃。
2: 黄河是我们中国人的母亲河，
3: 母亲河啊，还有一个那个过那个唱歌啊，
2: 唱一首
3: 啊，对。

0: 황하의 지류인 위수가 흐르는 관중평원. 예로부터 천부지구, 하늘에서 내린 곳간으로 불린 곳입니다. 그 중심도시 시안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쓰촨성으로 가는 길.
1: 아무리 중국이 20세기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토목 사업이 철도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큰 난공사는 대표적으로 시안에서 사천성의 청두까지 가는 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약 3, 40여 개의 교량과 터널을 뚫고 10km가 넘는 터널 구간이 무려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0: 수천 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천혜의 요새, 진령산맥을 넘습니다.

0: 산시성과 쓰촨성 사이 칼로 베인 것처럼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검문산.
1: 속도의 관문, 바로 검문관의 입구에 있는 바로 검각 패방에 도착해 있습니다. 위나라의 정벌을 위한 제갈량의 공방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강요의 최후의 항전의 이야기가 오롯하게 담겨있는 패방의 모습입니다.
0: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세운 요새, 검문관. 제갈량이 죽고 난 후 강요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촉은 군사적인 요충지 한중을 거쳐 중원을 장악한 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대검산과 소검산 사이 방어 거점이었던 검문관. 강유는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3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됐지만 위나라군은 검문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촉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최후를 맞은 강유. 검문산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 강유의 얼굴의 모습이 암벽에 새겨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치 영원

0: 있는 거죠.
1: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의리까지 권문사는 영웅 호걸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2: 보시면 이 주변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대검산, 소검산의 산들이 마치 그 산이 칼처럼 날카롭게 높게 솟아있다 그래서 바로 검산, 검문, 검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당관, 만부막계, 즉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검문관이었던 것이죠.
1: 검문 72봉, 72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이곳에서 중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나 검문관을 벗어나도 첩첩산중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동경, 그 뜨거운 열망은 절벽 위에 길을 냈습니다.
2: 발끝으로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그거를 중국인들은 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작은 폭의 도로를 이 낭떠러지에다가 만든 거죠.
1: 안전장비를 갖추고 올라갑니다.
2: 1800년 전 북벌에 참여한 청나라 병사의 마음으로 조도를 한 발, 한땀 한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지금이야 이렇게 안전띠를 두르고 쇠사슬의 의지에 올라가지만 그 옛날에는 맨몸으로 걸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벼랑길입니다. 검문 촉도. 전쟁에 동원된 병사도 등짐을 메고 산을 넘던 상인들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2: 네, 이 조도를 넘었던 병사의 심경이 정말 한순간 어땠을까? 아, 과연 이 전쟁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었는지. 네, 여기 징징짓댔던 총나라 혹은 위나라 병사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1: 병나라 시대 시인 이백은 촉도를 넘으면서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라고 그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2: 네, 이백의 촉도난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희가 실감한 고대 촉도는 더욱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인공적인 길인가 싶을 정도로 촉으로 가는 길, 그리고 촉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도 난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 수많은 영웅들이 세력을 다투던 군웅할거의 시대. 모두가 탐내고 원했던 곳이 있었으니 한나라와 위나라를 비롯해 13개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러양입니다.
3: 검문관 전투에서 결국 촉하는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 황실, 낙양을 되찾지는 못했죠. 유비는 비록 실패했지만 끝내 죽은 이후에 낙양으로 돌아온 위대한 영웅이 있죠. 바로 관우가 되겠습니다.
1: 촉한의 장수 관우의 머리가 묻혀있는 관림입니다.
3: 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황제 다음에 제왕급의 무덤을 림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문을 상징하는 공자의 무덤인 공림,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관우의 무덤 관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1: 공자가 성인으로 칭송받는다면 관우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3: 누가 봐도 이 말은 그 유명한 관훈장이 관우가 탔다라는 적토마겠죠. 죽는 순간까지 관훈장은 이 적토마를 타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용맹함을 떨쳤기 때문에 역사상의 최고의 명마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1: 사실 관우는 완전 무결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패한 적도 있고 오만한 성품에 고집이 셌지만 용맹하고 충직하며 의리가 있었기에 오래도록 존경받고 있습니다.
3: 삼국시대의 위대한 한 영웅이자 관성제군이라 하여 이제 신적, 황제적 존재로 반열에 오르게 됐던 관우가 지금 안에 사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관우를 상징하는 모습, 대추 같은 붉은 피부, 그리고 아름다운 긴 수염, 그리고 청룡원을 떠와 적토마로 상징되는 관우는 소설에서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주군에 대한 일관된 충성스러움에 충의를 견지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까지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 그의 무기 청룡 언얼도를 모신 전각이 따로 있습니다. 참배객들이 예를 갖춰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0: 青龙偃月刀，所以说这个刀为使命。由他这个大刀，一个武器，降妖除魔的一个法器，俺就是人为人为神，因为中国以刀为根，刀是治天下而论。
3: 네, 드디어 이제 관우의 참수된 머리를 모신 바로 관총이 되겠습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기회를 줬지만 관은 굴하지 않고 장렬한 최후를 받아들이고 손권은 결국 관우를 참수하게 됩니다.
1: 손권은 유비의 복수가 두려워 조조가 시킨 것처럼 관우의 머리를 보냈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랐지만 관우를 아끼던 마음에 향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3: 그의 몸은 지금 호북성 당양에서 관릉이라고 하는 무덤에 모셔져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곳 낙양의 관림을 진정한 관우의 무덤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우의 모든 영혼과 정신이 있는 그의 머리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 이곳 관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관우는 비록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히 존경받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웅의 삶은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0: 중국 남부 광둥성에는 독특한 지형의 산이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라는 뜻의 단샤산. 오랜 옛날 붉은 퇴적암층이 지각운동으로 솟아올라 풍화, 침식된 지형입니다.
1: 옛날 고대에서는 중국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바로 월이라고,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되는 바로 월 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남쪽에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0: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암괴석이 가득합니다.

0: 이야.
1: 예, 지금 단샤산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양원석이 뒤에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남근석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28m니 아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되고 있는데요.
2: 양원석, 남성의 근원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남근석인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손이 많을수록 축복이었기에 등남과 건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3: 就是很逼真啊就是来之前人家说是看这个我才知道我以前一直都不知道看这个很难说出来
2: 세계 곳곳에 1200여 곳의 단아지형이 있지만 단샤산은 가장 전형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단아지형이라는 말이 단샤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1: 오, 정말 네, 붉은 단아지형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네요. 네, 마치 뭐 벽돌을 가른 것처럼 이 토양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아지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중국말로는 단샤, 바로 단샤산이죠.
2: 덜어는 부서지고 덜어는 깨지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낸 단샤산. 붉은 절벽 아래 사찰이 있습니다.
1: 네, 아, 이것도 완전 단샤의 절벽에 꼭 산사성의 현공사처럼 천혜의 절벽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도교사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2: 팔계봉이라는 절벽의 선거관.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있던 도교사원인데요.
4: 这个三清殿就是道家的最高神.
1: 아, 是吗? 도교에서 최고의 신이 세 명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그래서 태청, 옥청, 상청으로 지금 분류될 수 있네요. 네, 중국의 도교는 원래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이제 도가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 말기쯤에 가게 되면은 황노술이라고 하는 신선술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황노술에 특히 경도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진시황제였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불사 그리고 불로장생을 꿈꾸게 되는 거죠.
2: 동진시대에 활동한 도교 이론가이자 의학자 가롱 선생입니다.
4: 他的医学的成就他有这个他你好比说他最著名的就是走后被击翻这本书救了很多人的这个的确实是现在药典里面不可少的东西
2: 불로장생하는 비법을 적은 가롱의 저서 포박자에는 말라리아 치료법으로 개똥쑥 한 줌에 물을 넣고 즙을 짜내 마시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중국의 과학자 투유유는 여기에서 착안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도교의 연단술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0: 명나라 말기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돌계단.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나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시메이자이. 네 발로 기어서 겨우겨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1: 너무 경...

0: 만들었던 자그마한 성채라고 하는데요. 뭐 일설에는 이자성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채를 만들고 여기에 피해 있었다는 설도 있고 토비들의 거점 지역이었다. 뭐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1: 난세에 이곳까지 숨어든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0: 시메자이의 정상에 오니 정말 이 지역의 풍광이 모든 것이 다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신비스러웠고 이 포박자의 네 편에는 바로 신성과 양생술 그리고 수많은 약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롱이 지었다고 하는데 왜 가롱이 이 광동의 단샤산에서 신선수를 익혔는지 정말 실감이 나는 그 순간입니다.
1: 혼돈의 시대,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고통도 죽음도 없는 삶을 바라는 오랜 꿈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0: 중국 산시성과 허베이성, 허난성에 걸쳐 있는 광대한 산맥, 태양산. 중원과 북방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5000년 중국 역사에서 패권을 다투는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1: 아, 어떻게 올라왔는지 지금 머리가 아직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205년경에 원소의 외족파인 고관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206년경 조조가 신이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러 떠나는데 문제는 이 태행산을 올라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행산 길을 오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북으로 우뚝 솟은 이 태행산은 높고도 험한데 저 길은 구절양장처럼 굽이굽이 돌아 술의 바퀴마저 이제 꺾어버릴 지경이로다.
0: 조조는 태양산의 험준한 산세와 혹독한 추위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이면서 산행이 좀 수월해졌는데요.
1: 태양산의 전체의 면적 범위만 하더라도 1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 1.5배 가까운 면적이 바로 태행산맥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행산맥을 경계로 고대로부터 중국은 태행산맥의 동쪽 땅을 산동, 태행산맥의 서쪽을 산서 지방으로 지금도 광역 행정 단위로 나누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해발 2,000m가 넘는 고봉들이 즐비한 태양산. 거대한 중국 대륙을 잇는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비경.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서로 다른 시간이 쌓인 암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봅니다.
1: 아, 길이 막힌 것 같은데요. 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아마 유리로 만든 산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2: 玻璃栈道呢开始吗
0: 절벽 위에 놓인 유리 잔도를 걷습니다.
1: 지금 마치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태행산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3: 你去中国这几大名山，所有这个山啊。

0: 마치 구름 위에 떠서 행사를 만끽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장관입니다.
1: 색다른 시선으로 잊지 못할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태항 800리, 남북으로 뻗은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멉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산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지산을 찾았습니다.
2: 네, 저는 태행산의 동쪽, 오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지산, 다섯 손가락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동아시안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손오공이 천계를 요동하다가 결국 그를 제압한 것은 바로 석가열의 다섯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태행산의 거대한 다섯 봉우리가 그 석가열의 다섯 손가락을 연상한다고 해서 오지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세상이 어지럽던 전환시대 말기. 천상계에서 도수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던 손오공을 석가열애가 가둬놓은 곳이 바로 이곳 오지산입니다.
3: 마음껏 추가하게 나의 모든 삶에 자유라는 토핑을 Play Free Domino's.
4: 땀났다 식었다 땀났다 식었다 땀났다 식었다.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샤워를 바꿔라. 독해진 피부 채취 미끌거림 없이 싹 개운함이 터진다. 무로스 스킨워시.
5: 지금까지 에어컨은 절반의 쾌적, 지금부터 휘센은 완전한 쾌적. 국내 최초 AI 콜드프리. 온도는 기본, 습도까지 내 마음대로.
6: 습도만 5% 내려줘.
7: 비가 계속 오네.
8: 45% 희망 습도로 설정합니다.
5: 마침내 온도를 넘어 습도까지 완벽한 바람. LG 위센 AI 오브제 컬렉션.
2: 아, 지금 예, 저 고선동에 고통스럽게 참선을 하면서 500년 동안 오행산에 수련했던 손오공이 지금 저기. 내 손오공, 내 손오공.
9: 왜 쓰다 쓰다.
2: 아유. 네 저번 내가 짜올리면서 짜야 되면 굳잖아.
9: 我是豆子进来的。啊。

0: 今年了，已经五百年了。
1: 500年了。那个太行的那个太阳山都五指山的那个样，你知道没呀？有这个福嘛？有这个福，俺老孙早蹦出来了。啊，你什么时候能够见面的三藏啊，三藏法师啊？
0: 唐三藏是吗？哈哈哈哈哈！应该是快来了。
2: 천호공의 이름에 오라는 말은 바로 이 500년 동안 수행을 거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름에도 깨달을 오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불교에서는 선호공을 또 다른 말로는 손행자라고도 하죠.
0: 네, 감사합니다.
1: 哎呀，这是从韩国过来的。哎呀，辛苦了，大哥，辛苦了。
3: 500년 동안 갇혀지는 선호공을 삼장법사가 구해준 후 서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길고 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태어난 선호공. 그 구도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결국 선호공은 투전승불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지산에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요.
2: 서희구가 왜 재미있고 흥미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그것은 역시 선호공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도술에 능하고 그리고 불사의 사신이면서도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선호공이 구법여행을 떠나며 서서히 성찰하며 깨달아가는 이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설귀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옷도 소설에 나오는 턴개 옷들을 뺏어 입고 그리고 이미 성불이 됐기 때문에 빈고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를 억제했던 이 오행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이 연꽃 위에 올라와 투전승불이 된 것 같습니다.
4: 네, 시유오제도 내가 순우공이어서 내가 중국에서 한 유명마.
5: 孙悟空啊，那当然有名了。神话传说嘛，
4: 你也是非常喜欢的孙悟空啊。
5: 我啊，非常崇拜。为什么你喜欢的那个孙悟空啊？因为人呐，都是小孩子，在中国，他是非常聪明的。从小就看那个动画片，还有啊，什么像三打白骨精，很多的，我们都特别向往，也是我们心中的偶像。另外，他不怕危险，什么都不怕，天不怕地不怕。
3: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선호공. 우리가 어린 시절 선호공을 사랑했던 이유죠.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태행산입니다.
2: 태행. 오죽하면 상서와 열자에서 이 산을 가리켜 크고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해서 타이항,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산은 끊어지지 않고 이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태양산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길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맨손으로 암벽을 뚫어서 만든 인공수로인데요.
6: 就是咱六十年代倡导的起义。啊，师傅，师傅，师傅，
7: 那个请问一下，那个，对对，那个林州市那个居民都说，那个红旗子的什么意思？
6: 当时中国人民就没有他经济，就是他肚子他不饱的社会，你不吃你肚子饥，那粮食也没有，一家人一万把粮食吃一顿饭没粮食。
7: 当时都是很多了，那个饿死了那个。
6: 嗯，
7: 对，都饿死了。
3: 태양산 자락에 있는 임주는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 吃的野菜，手下生活不好，吃的是野菜糊涂，野菜糊涂粥，野菜糊涂粥填肚子，动力就是从肚子里边出来的。他因为就是说，共产党号召修水利，这是为人民。
3: 하늘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길을 냈죠.

0: 처음엔 80일이면 끝나려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그리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공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집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산을 직접 하루에 한 땀 한 땀 퍼서 길을 뚫기 위해서 산을 옮긴다. 살아있는 우공이산의 현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물이 흐를 수 있게 8,000분의 1로 경사도를 만들어 장장 1,500km에 이르는 수로를 완성시켰습니다.
0: 태행산을 계속 오르면서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천지간의 크고 강한 거대한 기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 기, 그것을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태행산에 오르게 되면 그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고 호방한 그 기상, 그것이 곧 태행산이 오늘날 중국인과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 주는 바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중원의 역사가 시작된 태산과 문명의 물길인 황하를 건너 삼국지 속 뜨거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 벼랑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힘든 인생, 지금 이 순간도 온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영웅입니다.
2: 我爱你哟多深我想要那我们到韩国了但是我们的飞机上这个尊敬的那个岳飞啊我们是韩国对对我们是韩国人啊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4: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5: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6: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7: 지어준다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8: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9: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0: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1: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12: 엄청 가볍구만.
11: 일산 가야 돼요, 일산.
13: 재밌지 않습니까?
11: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0: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11: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10: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1: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선적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제로에서 불지나자 산뜻한 세계가 펼쳐졌다. 맛있는 당질 제로 아사히 스타일 프리 프리라서 좋아.
2: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4: 첫 환경.
3: 부모가 되고 나면 매일이 미션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은밀한 행동을 목격하고 혹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 못 이루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0: 지혜 씨 네. 지금 가슴 쫄렁 내려 앉았다
1: 쫄렁
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식음담 나는 민감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2: 네, 오늘 조금 제가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성교육을 배우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3: 확실히 네. 지금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2: 차분하죠.
3: 예, 지금 사실
2: 아나운서 느낌 나죠.
3: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0: 앞신 네. 유수인 줄 알았어요.
3: 아 그냥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네. 좀 이렇게 딱 화끈하게 까주세요.
2: 원하세요?
3: 네.
2: 좋습니다. 그럼 질질 끄지 않고 또 하나만 해요. 네. 네. 화끈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입니다.
4: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3: 남성들 사이에서
5: 나 우월하다. 아,
0: 약간 자랑거리.
3: 그렇죠.
2: 네.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3: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6: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5: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2: 네? 어 이제 들어왔다. 우리 처음 들어왔다.
3: 언제 했을까요?
2: 대상자 입장으로. 혹시 그 중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5: 중요 부위?
2: 네.
5: 소중이?
2: 아~ 이것부터 이제 베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하게
3: 배워야 돼요.
2: 네. 음부.
3: 음부 맞아요?
2: 음부.
5: 여기 EBS잖아요. EBS인데 이제 자유하고 음부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뱉을 수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5: 음부.
3: 음부 거기서 네. 이제 음순, 소음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어, 그래요.
5: 정규 씨, 정규 씨도 이렇게 편하게 말.
2: 아, 그럼요. 그럼요. 남자 건 뭐예요?
3: 네.
2: 성기?
0: 음경.
2: 아, 음경.
3: 지금 우리 주리 씨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덜덜 떨렸어요.
2: 아,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주제니만큼 저희 토크 난이도도 풀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주리 씨 아, 네. 어떠세요?
6: 저는 사실 지금 아들만 다섯이잖아요.
2: 알고 있습니다.
6: 네, 매일매일이 이제 야생의 삶인데 솔직히 이 주제는 늘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2: 자유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하죠. 제가 주리 씨를 알지만 주리 씨가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5: 맞아요. 제가 있고 맞아요. 제가 어떻게 다섯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2: 저도 신기해요.
0: 미련 키워에 이렇게 제대로 알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은 자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대부분 사춘기 때부터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7: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된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됩니다. 늦으면
2: 전에?
7: 만 5세 5개월, 10.5개월. 그러니까 돌이 되기 이전에도 자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시력이나 이런 거 발달도 좀 늦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기라는 부분도 아이 입장에서 몸의 한 부분을 발견한 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거로 자극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졸립거나 심심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진정의 목적으로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2: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테리얼리 키우면서는 특별히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정주리 씨 궁금해요. 독수리 우영제 키우면서
6: 네. 자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지면서 좀 늘어뜨리기.
2: 아, 그래요? 아, 그런 장난을
0: 쳤죠. 그런 거 있죠.
6: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엄마 이제 조금 커졌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를 닮아서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뭔가 넘쳐나고 풍부해서
2: 어떤 호르몬이죠?
6: 성호르몬.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이렇게 과다 분비되면 이렇게 자위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닐까.
2: 아, 좀 걱정되시는군요.
6: 저는 좀 그런 거 있죠.
2: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빨리 되냐.
8: 네. 근데 유아자위는 사실 호르몬 수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호르몬 수치는 되게 잠잠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인 경우에는 만지거나 이렇게 조물럭거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발견하고 여자아이는

0: 이제 엎드려서 인형이나 뭐 베개 혹은 이불 모서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비비거나 혹은 허벅지에 이렇게 힘줘 갖고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를 좀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여아나 남아나 좀 심하게 하는 아이는 왜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얼굴이 빨개지고 땀도 좀 흘리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먼저 유아 자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2: 아이가 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외출한 장소에서도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에요.
3: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특정 부위를 만져야 잠이 들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4: 처음에는 가끔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1: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사연인 만 3세 남아의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막 바지 내리고 성기 만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이거 무슨 마음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러면은.
5: 의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자유 횟수가 확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혹은 심심함 이런 것들의 표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니던 기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지했던 선생님이 바뀌거나 동생이 태어나거나 주위 양육자가 바뀌거나 하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랑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자위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악몽이나 불면, 소대변 문제, 야뇨증이나 유분증 같은 거요. 또뭐 손가락 빨기나 틱 증상이나 분리불안이나 짜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위가 굉장히 확 늘었다 이러면 최근에 아이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1: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6: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행동 보게 되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야, 임마! 다시 집어넣어! 너 자꾸 그렇게 만지면 떨어진다!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혼육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 맞아. 실제 근데 이런 경우를 저도 좀 봤어요.
8: 네. 네,
7: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좀 큰 소리를 내게 되고.
6: 그 하고 나중에.
1: 이상한 행동 했을 때.
5: 손을 탁 친다거나 막, 꽉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한 번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존중이나 경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타인 앞에서 사적인 부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팬티 속 공간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만 만질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손 씻고 나서 만져야 돼. 안 그러면 벌레 들어간다. 세균 때문에 다친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0: 아이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가 썩을까봐 그걸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지 않아도 사실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이런 어떤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먹은 후에 왜 이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먹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7: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모님 고민처럼 애가 자위 횟수가 점점 늘어간다.
1: 네. 맞아. 그 고민들.
7: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7: 중독 아니야?
1: 그러니까
7: 아니, 뭔가 이런 생각도
1: 애기 어린데 벌써부터 이거 중독되면 어떡하지?
7: 그러니까요.
5: 어떤 조건에서 아이들의 횟수가 늘어나는지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졸릴 때 자위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는 수면 루틴에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전에 부모가 옆에서 같이 책 읽어주고 꽉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자극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도록 이렇게 좀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좀
1: 요즘에 키크랩 많이 하던데요. 키크랩 같은 거.
5: 맞아요. 굉장히 요새 키크랩을 어린애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클레이나 작은 장난감, 키캡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또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자위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보통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애착 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주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0: 어떤 몸이든 내가 만져도 되지만 이제 좀 걱정하는 건 남들 앞에서 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좀 다치거나

0: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안 가게 해주시면 좋죠. 아이들 물감 놀이 같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타일에 이제 왜 손에다가 물감 묻혀갖고 막 놀다가 그냥 이렇게 샤워기로 다 지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 성기 만지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1: 이게 마냥 두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이 정도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에 너무 넣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2: 그치, 걱정되죠.
1: 병원이나 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3: 네. 네. 일단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아파하는 배뇨통 이런 것들이나 심한 가려움 이런 게 생겼다면 소아과나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자위를 또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전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엄청 막 탄트럼을 한다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고 자기 혼자 자위하느라 이제 놀지를 잘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자위 행위는 대체로는 단순합니다. 근데 복잡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왠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적 학대나 연령에 부적절한 성인 콘텐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2: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자위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3: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는 성인 콘텐츠를 너무 조기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2: 이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좀 잘 이렇게
3: 그럼요. 아직 어린 아이이고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콘텐츠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면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자,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본 게임이죠. 바로 사춘기 자위입니다. 자,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님들 뼈 때리는 고민은 과연 어떤 건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야동을 매일 봐요.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죠. 6학년 때부터 중2가 된 지금까지 그러는데요. 이젠 보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고 여자를 보면 막 야동 속 모습이 상상돼요. 저는 변태인가요?
5: 우연히 다리를 꼬고 비벼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진 않지만 엄마가 계속 화난 듯이 저를 대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4: 우리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자위를 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게 정력이 강한 건가요?
6: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이나 휴지통에 사용한 휴지가 많이 쌓여있는 걸 봤어요. 자위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2: 근데 진짜 뭐 사춘기라 그런지 수위가 네. 상당하네요.
7: 첫 번째부터 뭐 강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 야동.
7: 네. 사실 이제 야동 보면서 자위를 했다고 하니까 뭐 낱말 같지가 않아요.
2: 그럼요.
7: 예, 뭐 사실 예.
8: 아니 누구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7: 아, 예 형.
2: 손절이 없어졌어.
7: 예, 하여튼간 그런데 예, 뭐 여튼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근데
2: 그렇죠. 남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8: 네. 잘 모르겠어요.
2: 유아 자위와 사춘기 자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사춘기의 자위행위는 이제 성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통해서는 자기 몸을 이제 탐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적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또 성적 분출기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 이런 것들 익히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나 아니면 소아정신과 학회에서도 청소년기 자위 자체가 정상적인 성발달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부 연구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부모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애, 근데 사실 몸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내 품 안의 자녀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그만큼 몸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자기 몸이나 성에 대해서 더럽다,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도와주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네.
2: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0: 남학생들은 그때 이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도 되고 또 발기나 몽정 같은 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생리적으로 이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게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은 좀 다르죠. 여학생들은 성반응이 좀 더 정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이제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위의 감각을 발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자위행위라는 걸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설문조사 때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97%가 자유행위한다. 나머지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종교관 때문에 한 10%에서 20%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2: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샘 씨와 정규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자로서?
9: 예? 네. 제 개인 경험 물어본 거 아니죠? 아니,
2: 경험이 아니고.
7: 머슴머슴.
2: 아니, 경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이제 사춘기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이시냐? 예. 요거를 묻는 거죠.
9: 아, 네. 예. 뭐, 솔직히 호주에서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저도 아는 형들한테 자위 뭔지 알게 됐고
7: 초등학교 때요?
9: 네. 뭐 저 모든 거 거의 형들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2: 아 근데 샘 씨가 진짜 빨라요. 그때 지난번에 야한 잡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고 했잖아요.
1: 진짜?
2: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빨리 눈을 뜨고.
9: 저는 좀 모든 것 좀 빨랐어요.
2: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7: 아, 잠깐 그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나나 봐요 지금. 굉장히 흐뭇해졌어요.
9: 아니, 지금 갑자기 그
2: 네, 그 순수한 풋풋함
9: 그거 느꼈어요?
7: 예. 네. 느껴졌어요.
9: 저도 순간 거기 그 약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방송에서 이 자위라는 단어가 듣기 힘들잖아요.
7: 그렇죠.
1: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서.
7: 맞죠. 말이네요, 방송에서 이렇게 네, 말을 하는
9: 게. 솔직히 호주에서 자위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2: masturbation.
9: 근데 그거 방송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편하게 그 털 수 있는 얘기거든요.
7: 그러면은 그 호주에서는 오늘 너 자위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9: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2: 아, 진짜? 아니야. 우리나라랑 확실히 조금 다른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알아야죠. 그렇죠. 예.
1: 알아야죠.
7: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다 성교육 선생님이었어요.
2: 와, 그럼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7: 아,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죠. 과시하는 친구들은 있죠.
1: 과시를 해요?
7: 예, 예를 들어서.
1: 보여줘요?
7: 보여주죠.
1: 왜 그걸 왜 과시해요?
7: 그거는 또 이 남성들 사이에서.
1: 나 우월하다.
9: 자랑거리?
7: 그렇죠. 네.
2: 아,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7: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줌빨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 세다.
7: 이제 이 소변기를 두고 어디까지 멀리 가서 쏠 수 있냐.
9: 아니, 멀리까지도 있는데 높이까지도 있어요.
7: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2: 다들 지금 아시죠? 죄송한데 저희 작가님들이 다 머리를 지금 잡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 건가? 자유를 하는 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대화가 되는 거네요.
7: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1: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유를 한 거예요?
2: 네? 이제 들어왔다. 우리 처음 들어왔다. 지금 거의 뭐
1: 아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7: 아니 뭐 그게 어땠을까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2: 대상자 입장으로 대상자의 관점으로 말고 본인 관점으로
7: 내 관점으로?
2: 본인 관점으로 얘기해 봐요.
7: 근데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받았던 거예요.
2: 아, 초등학교 다닐 때?
7: 예를 들어서 네. 철봉을 막 이렇게 하고
2: 매달리고 있는데
7: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봉을 이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껴안은 거야, 다리로. 올라가야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버린 거야.
2: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7: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던 경험이 아마 제 그 경험에 처음이지 않았을까.
2: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인가라는.
0: 몇 번 움직였겠죠.
3: 맞아요. 네.
7: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올라가려고 네. 예, 뭔가 이제 뭐

0: 디벼꼈죠, 제가.
1: 원래 갔다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2: 거길로 이제 피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3: 그렇습니다. 저 EBS에 맞지 않은 표현이라 조금 정정 부탁드릴게요.
0: 뭔가
3: 행위를 했겠죠.
0: 뭔가 비빔밥이 그리웠던.
3: 손을 하지 말고 어쨌든 어떤 행위 문제 하지 말고 여러분 EBS입니다.
4: 마찰.
3: 네, 좋습니다. 단어 선택 좋았어요. 마찰의 행위를 확실히
1: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3: 나갈 수 있어요. 잘 편집해 주실 거고 아까 그 여학생 고민 아까 자위를 걸렸는데 엄마가 계속 화낸 듯이 대한다. 이건 오히려 정말 더 막 괴롭고 뭔가 진짜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2: 성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수치심 갖게 만들면 만성적으로 자기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음란한 사람,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또 그런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자위 행위에 대해서 더럽다, 아니면 너 큰일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허용하고 다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관대해서 웬만한 건 또 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이나 경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인 공간, 위생에 대한 부분들.
3: 네, 뭐 사실 지금도 좀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자위이지만 과거에는 사실 더 금기시했던 것 같아요. 네.
2: 맞아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이게 요새 부모님들이 금기시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옛날부터 자위를 금기시했던 문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성이 쾌락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생식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세계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동양에서도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떤 인체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위로 인해서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거죠. 1758년에 스위스 의사 티소가 오나니즘이라는 책을 브로셔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위 때문에 위장장애, 폭식, 마비, 발기부전, 시청각장애, 지적능력 저하, 심지어는 죽었다 이런 이제 임상 케이스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유럽에서 유행을 타서 자위를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의학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0: 아니 근데 1758년의 이야기를 저 중고등학생 때도 들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저런 얘기가
0: 진짜 많이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2: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지금 시청각 장애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호주에서도 어렸을 때 자위 너무 자주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0: 우와, 네. 그렇구나. 맞아요.
2: 이런 괴담 같은 식으로까지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것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뀐 게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프로이트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중요한 거다 이런 기조가 조금씩 생기고 한 1948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 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남자의 75%, 여자의 62%가 자위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거나 병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폭넓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0: 진짜 아까 그 1700년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를 했었네요, 선생님.
5: 네. 서양에서는 실제로 자위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철로 만든 고리가 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붙여서 그거를 은경고리로 그 사춘기 애들한테 씌워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기 되면 찌르라고.
0: 어머,
2: 달기 되면 고통을 느끼고
5: 못하게. 네, 그리고 못하게. 이제 그 사춘기 소년 장부터
3: 아파요? 많이 아파요? 상상만으로 아파요.
1: 갑자기 너무 불편한데요?
5: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방까지 이렇게 엄마 침대까지 방울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게 그러면 이제 애가 밤에 자위를 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갖고 야단치고 뭐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일단 그때는 정신병 걸린다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 이게 간질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는 소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다 밤에 씌워서 이렇게 내놓고 잤대요. 그러니까 밤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성과학적으로 뭐 fMR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자위는 굉장히 건강한 발산이고 그리고 좋은 섹스의 연습이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성도 생식과 함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한 성의 영역이다.

0: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1: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못 보게 시청 제한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저도 뭔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끼우고 나사를 있어요. 끼우는 나사를 끼우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여자 신음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이 소리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꺼! 듣기 싫어! 저도
1: 놀라서. 놀라서.
3: 그렇지.
2: 듣기 싫어. 꺼!
1: 엄마 입장에서는.
2: 이 소리는 그런 소리야 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1: 어렵죠.
2: 어렵더라고요.
4: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엄마의 기분 나쁨을 말로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수치스러워 라고 얘기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나 혹은 뭐 이제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 자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놀리고 싶어요. 아,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엄마한테 막 더 장난스럽게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이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2: 근데 이 부분이 왜 기분 나쁜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 근데 그게 어려워요.
2: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1: 저도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뭔가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야. 이런 단어는 좋지 않은데 왜? 이게 왜 안 좋은데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2: 웃긴 소리인데 자기들끼리 이러니까.
1: 아니 근데 엄마 왜 그래요?
4: 맞아요. 자기들은 웃긴데 이게 너희 나이에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포르노를 아이가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차라리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보면서 야 저거 뻥이야 가짜야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지들끼리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상인 것처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보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 이것만으로도 저게 왜 만들어진 거고 꾸며진 거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든 거라는 걸 자기들끼리 알게 된다는 거죠.
1: 부모의 첫 성교육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네.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엄청 심각해요 지금. 뭐 좀 고민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5: 예, 아, 무슨 소리세요? 네. 저 고민 하나도 없어요.
1: 얼굴에 정말.
5: 아니 그거 네. 오해인데요. 아, 전 궁금한 거 있긴 하는데요. 네. 이 혹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이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4: 이게 이제 횟수로는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심지어는 자유중독이란 진단명조차도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너 자유중독이야, 너 포르노 중독이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나 이성교제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장이 온다면 또 아이가 그런 자신을 힘들게 생각한다면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어떤 성행동에는 이제 그건 표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파악하는데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기분 문제, 뭐 또래 관계 문제, 학습의 어려움, 뭐 주의 집중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 보고 가장 원초적인 것들은 사실 이제 가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소외감이나 혹은 스트레스 해소 여부나 이런 가족 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다 보고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이 방에서 휴지를 발견해요. 네. 뭔가 이제 이를 치른 휴지를 네. 발견을 하는데
6: 아니, 벌레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2: 포르프로스일 수도 있고.
5: 그렇죠.
2: 근데 이거를 제가 치워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치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 휴지 어떻게 갔지?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거 아니야? 하고 좀 놀랄까 봐 치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못 본 척 해줘야 되는 건지
0: 못 본 척 그냥 놔두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휴지를 그냥 쌓아두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치우면서 왜 휴지가 여기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 라든지 뭐 침대가에 왜 이렇게 있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리고 버려주시면 되죠.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찼던데 빨리 버려. 버리는 게 좋겠다. 뭐 아우 방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열어주고.
4: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위하는 혹은 성기에 대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절대 하지 않게 일단 좀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 문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고, 부모님도 아이의 공간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경계 존중이 좀 필요해요. 노크 똑똑똑하고 조금 시간 두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아이가 샤워하고 있거나 할때 너무 막 급하게 보채 빨리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너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가 자위하는 장면 목격했을 때는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는 게좀 좋겠습니다.
1: 자, 사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내 아이의 성적인 변화와 고민을 맞이하게 되면 머릿속이 좀
2: 네.
1: 하얘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당황하고 고민스러운데, 자, 답답함을 풀어줄 고상균 소장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3: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한
4: 네.
3: 세대인데 이거를
4: 저는 마구
3: 아이들 자위에 관한 주제로 아이의 자위에서 이제 자위에 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단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 사실 아직까지 저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위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연구소에서 일하는 고상균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자위입니다. 세 분께서는 혹시 자위 하면 이렇게 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5: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6: 아니.
5: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수업에 아예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6: 수업 시간에요.
5: 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빠지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1: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8: 확실히 그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더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6: 하지
8: 근데
6: 말아라.
8: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6: 그럼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지만,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걸 봤네, 혹은 이렇게 막그 성기를 이렇게 비비거나 접촉하는 걸 봤다라고 할때 부모님들이 되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당황할 겁니다. 엄마가 막 당황해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막 이러면, 내가 정말 뭐 심각하게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언어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행위나 태도는 다 전달이 될수 있죠. 친다던가.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8: 상처가 돼요.
6: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엄마 앞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5: 오해하죠.
6: 예, 은닉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럼 그걸 계속 만지는 걸 그냥 둬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다른 공간으로 불러내고.
6: 좋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죠.
5: 환기할 수 있는 무언 다른가를 제시해주는 게.
6: 아니, 무슨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말씀.
9: 제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6: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뭘 만지고 있다, 비비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이 장난감 한번 같이 놀아볼까? 나랑?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이렇게 장난감을 쥐어준다던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주위가 환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올때 정도 되면 이미 되게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 짝에게 자기의 성기를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기를 강요하는, 이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면 되게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게 적발되기도 하고, 특히나 내밀하고 개인적인 요소들이라 이게 이제 막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할 땐 말씀드렸더니 되게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드러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8: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교육해야 하는 그게 다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점점 얘기를 해야 할까요?
6: 일단 어리던 나이가 좀 있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0: 자위 교육을 할 때 아들한테는 너무 이거를 조금 남성다움이랑 연결짓지 않도록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네요. 예, 그거 있죠. 자칫하면 그게 자신의 무리 안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오시면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스킬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 집에 우리 양육 공간이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의 분위기가 성을 포함해서요. 뭔가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걸 말한다던가 아니면 평등하게 뭔가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뭐 엄마, 아빠, 뭐 이러저러한데 이건 어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아 우리가 좀 굉장히 나는 쿨한 부모야. 나는 쿨한 양육자이고 싶어가지고요. 막 야 너도 남자라고 뭐 야 뭐 너도 이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하는 방식.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자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의 성장에서의 어떤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상황은 사실 본인이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 교육이 달라야 하고 또 자위를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호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쌤 씨.
3: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산 지 24년 돼도 보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4: 한국 사람
3: 궁금한데요.
4: 궁금한데요.
3: 아, 저는 자료 조금 봤어요. 그 호주는 유치원부터 그 코3까지 이렇게 컬처스 교육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초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체와 사춘기 대기 신체 편화에 대해서 배우고 고학년 되면서 생식 건강과 그 월경에서 좀 배우는 그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는 그 성적 행동, 임신, 빔, 성병 간염 예방 그런 것도 배워요.
4: 체계적이구나.
3: 그리고 9세에서 11세 정도 되면 성행위나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 호주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뭐 대체로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성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어른 성교육 때문에 이제 독일 가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 성교육을 왜 해? 고등학교 때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정부, 가정, NGO가 합심을 해갖고 그 아주 좋은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뭐 자기가 왜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사파하고 같이 아주 솔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2: 또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6: Dem Thema Selbstbefriedigung, aka Masturbation, war, als ich so 14, 15 Jahre alt war und im Sportunterricht in der Umkleidekabine hat eine so damit rumgeprallt, dass sie meinte, ey, ich befriedige mich ja selbst und so. Und ich war so, what? Mädchen machen das?
2: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성인이지만 제가 보면서도 좀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4: 저 당황해서 네. 침을 꿀떡꿀떡 넘어가면서 당황해서
7: 진짜? 이거 나는 당황해서 침을 삼킬 수가 없던데
4: 그러니까
2: 쌤씨 쌤씨는 익숙해요 어때요?
3: 아니 독일은 조금 압수적으로 가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지금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까지 저는 몰랐어요.
2: 인형을 가지고
3: 그거는 조금 놀랐어요.
2: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1: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WHO나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위에 대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일단 편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자위가 인격이나 인성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위에 대해서 저렇게 창의성을 발휘해라. 네. 저런 방식으로 해라라는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아마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런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7: 사실 저 이제 질문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2: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질문도 많고 집중력도
4: 정상이네요.
2: 아니 정규 씨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7: 아니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에 쭉 빨려 들어가네요.
4: 모범생이야.
7: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위를 사실 이제 많이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또 이제 집중력 떨어진다, 또 정력이 또 약해진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0: 진짜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요.
1: 본인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0: 들켰나요?
1: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가요?
2: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들은 전부 그 속설이에요.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3: 맞아요.
2: 혹은 뭐 일찍 죽는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써버리면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쓸 수 없다. 아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겁 주는 방법으로 제가 자꾸 자위를 하면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혹은 네 손바닥에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3: 그 얘기 자주 들었어요.
1: 어제 좀 명쾌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도 씨?
0: 아주 명쾌한
1: 개운합니까?
0: 예, 개운합니다. 아주 샤워한 것 같아요.
1: 예, 아유, 다행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4: 네, 청소년 자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위랑 연관된 죄책감, 부정적인 신념, 이게 좀 더 큰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라는 말은 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절대 하지 마. 뭐 어떻게 큰일 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아이가 자기 몸을 좀 긍정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부모님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우리 아이 자위하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남편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좀 보세요. 남편 청소년기에 자위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문제고 건강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위생이나 이런 매너에 대한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위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5: 그 부모의 성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자위에 대해서 사실은 아,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 내가 아닌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6: 네.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제 남편과의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부부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좋네요. 오늘 진짜 저 준 씨가 제대로 좋아요. 배워가네요.
5: 왜냐면 저도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 외국에서 차위라는 행정은 그 행위가 self love 스스로 사랑.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다. 보면 올바른 방법 배우는 게 저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사춘기 아이들의 자위는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등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멋진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상식해주세요.
7: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1: 그럼 네가 야, 못 믿으라고!
6: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1: 그래요?
6: 걷고 다녀요, 다. 저 빼고 다.
8: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9: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6: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1: 정준희 씨는 알아요?
6: 저 모르죠.
4: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1: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1: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12: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13: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14: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15: 지어준다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0: 관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1: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2: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1: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1: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2: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1: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2: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어.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쪼여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서질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나만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시민은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제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2: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0: 아, 게임 이론. 아, 환영합니다. 아. 예. 어? 잠깐만,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3: 경제학.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취미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게임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4: 진화도 사실 일종의
2: 우주인을 찾는데
3: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다.
0: 그러네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3: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0: 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0: 우리 교수님은 실생활에서 게임으로는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5: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진짜요?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4: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제로의 숲을 지나자 산뜻한 세계가 펼쳐졌다. 맛있는 당질 제로 아사히 스타일 프리. 프리라서 좋아.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2: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3: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4: 엄청 가볍구만.
3: 일산 가야 돼요, 일산.
5: 재밌지 않습니까?
3: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2: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3: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2: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3: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전원을!
1: 방금이요?
2: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3: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넷으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넷으로. 황급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위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위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과 내통하던 하녀에게 이 페넬로페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이제는 구혼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아내는 더는 재혼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수염도 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올 거면 지금 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칼립소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가 12,109행,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

되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버에서 겨울과 폭풍은 헤이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 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 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제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톤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톤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척이면은 또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톤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랍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겐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위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 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의 시대에서 네스토르의 이 각별한 지위는 이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통치와 계승 없음의 배경에는 네스토르의 불사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리아스를 썼을 때 그때도 분명 네스토르의 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사라는 개념은 인간은 물론이고 반인 반신들에 대해서조차 불사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일리아스의 생사관에 어울리지 않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인식이 일리아스라는 시의 저류로 흐르고 일리아스는 그 죽음과 그 의미에 천착하는 까닭에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란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이아인들의 보루고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를 맞아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2: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진규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2: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2: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1: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2: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EBS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국회나 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이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 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이 그날만큼은요, 이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이 11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서재필은요, 이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관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바꾸려면 먼저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신문 창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4월 7일 이 독립신문 첫 호가 나옵니다. 서재필은 창간사에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이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소에 새로운 문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알리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요. 이 독립문 건립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종도 내탕금에서 돈을 내며 힘을 실었습니다. 1896년 11월 정초식이 열렸고요. 1년 뒤인 1897년 완공됐습니다. 이 대국에 의존하던 오래된 외교 관행과 그것을 넘어 이 독립국으로 설해했던 노력을 함께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아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재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호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 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사회 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의 파견, 재정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수병들이 절영도를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고 예정기지라는 경계를 세웠죠. 김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취임한 친러파 민족무군, 이 항의는커녕 이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할 수 있도록 석탄고 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제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영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이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평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향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하나의 장대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장대가 함께 받치면 든든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칠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 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이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 6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 6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원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양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 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 처벌 등 5개 조항에
만민공동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6조 실시, 보부상 혁파,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서구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통수권을 모두 지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0: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로 홈즈 지진탐정 바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로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와.
1: 한번 가면은 진짜
0: Yes.
1: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안에
1: 맞아요.
0: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햇빛을 세게 받으면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3 weeks,
2: Three weeks.
1: 3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s?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no,
2: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턱,
2: Are you
1: laundry,
2: gonna
1: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Sunshine.
2: Don't blame me
1: 응?
2: if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주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죠.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잘 알려드리도록
1: 제발
0: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1: 으흠.
0: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1: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0: 아,
1: 될것
0: 너무 기분
1: 같아요. 예.
0: 좋으니까.
1: The sun is after 3 weeks.
0: 우.
1: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노래가,
1: sun
0: 노래와 관련이네요?
1: yeah,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0: there you
1: years.
0: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0: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0: 10년? 10년?
1: Ten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0: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씻기잖아. 이런 거 있죠.
1: 그죠, 그죠.
0: 네.
1: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0: 네.
1: 촐랑촐랑하면요.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0: 아니요. 이상하게
1: 달아나더라고요.
0: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1: 오!
0: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1: 맞아요.
0: 하지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0: 네,
1: form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0: 오케이.
1: 그러면
0: 일단 구름이
1: 구름이니까, 그럼
0: 없네요.
1: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re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거 헷갈리지
0: Not
1: 않습니다.
0: bad, not bad.
1: 네.
0: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볼게요. Clouds.
1: 오.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셀
1: 네.
0: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클라우드들이 form하고 있어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오.
0: 자, 뭘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클라우드에다 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1: Cloudy.
0: Yes. 그냥
1: 아하.
0: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go ahead.
1: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Form, right?
1: form,
0: Yes.
1: 예.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1: 아,
0: sense?
1: 이게 플랫폼 할때 왠지 form?
0: Platform,
1: Yeah.
0: yes, yes, yes.
1: Oh.
0: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운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e.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 보면
1: 아하.
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1: 오.
0: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도 약간
0: 맞아요.
1: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1: 어어
0: 보시면 될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1: 오,
0: Very
1: 제가 하나
0: nice.
1: 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much.
0: too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much.
0: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문 열지 마.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있어요. 그래서 그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1: 예.
0: 형용사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1: 몰라.
0: 자, greedy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greedy, right?
1: greedy.
0: 그러면 아, 욕심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So,
1: Yes.
0: 얘는 욕심을 내는, 욕심이
1: greedy.
0: 있는, 이렇게
1: Yes.
0: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1: be
0: 거죠. 그렇죠?
1: greedy.
0: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이기적인 거. 근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예.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0: There
1: again.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그럼.
0: 교훈을 얻은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1: 예.
0: 오랜만에 해가 딱 떠, 여기 기회다.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밖에다. 예.
1: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0: 아, 또...
1: 조심해야 되거든요.
0: 네.
1: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나는
0: 밖에
1: 밖에 빨래를
0: 런드리를
1: 널 거야. 널다.
0: 널다.
1: 널다.
0: 이 널다.
1: 널다. 이렇게.
0: 근데 영어가 더 헷,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1: 그쵸.
0: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1: 펼치는 거.
0: 펼치는 거요?
1: 예.
0: 바닥이에요?
1: 아니요. 건조대,
0: 그러면은
1: 건조대.
0: 뭔가
1: 예. 걸단가 보다. 아, 행이다, 행. I am.
0: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1: Yes, hanging. 아. 그치,
0: Okay,
1: B-I-N-G.
0: I'm hanging.
1: I'm hanging
0: 한다.
1: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이거
0: 오.
1: 진짜 이거
0: 오케이.
1: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와, 이, 와, 맞았다.
0: 퍼펙트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1: 와.
0: 괜찮아요. 자, 그래서 hang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1: 거는 거요.
0: 거는
1: 걸다.
0: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넣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적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1: 네.
0: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때 H-A-N-G잖아요.
1: 네.
0: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1: 이거 했었잖아요. 행, 헝, 헝.
0: 오,
1: 후후!
0: 나이스.
1: 예.
0: 행, 헝, 헝.
1: 아함.
0: 자, 한번 써볼까요?
1: 네.
0: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1: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칸이
0: 아니,
1: 많죠?
0: 이거는 그냥 밑줄인
1: 아,
0: 것뿐이에요.
1: 그래요? 예, 헷갈렸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0: 이제는 조금
1: 예.
0: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행, 헝, 헝.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1: 같은 의미인데요?
0: 의미가 달라요.
1: 아,
0: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0: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그렇죠,
1: 빨래.
0: 빨래예요. 세탁물,
1: 네.
0: 빨래,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1: Yes.
0: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1: Laundry.
0: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1: Laundry. Laundry.
0: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1: 오.
0: 어디서 끊어줬어요?
1: Outside 다며.
0: No matter what. 이거
1: 예.
0: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1: 아, 이거
0: 있나요?
1: 너무 익숙한데요?
0: No matter what. No
1: 예.
0: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뭐가 됐든, 막
0: 맞아.
1: 여튼 이런 느낌?
0: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1: 네.
0: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1: 오,
0: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바로 그렇죠.
1: 무조건.
0: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이 되겠습니다.
1: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y, 짜짜라짜라짜라 찬찬찬 이렇게 써도
0: 그렇게
1: 되겠네요.
0: 하나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1: 되게
0: 아,
1: 귀엽.
0: 아닙니다. 저 지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1: 예.
0: 그거 하나 내도 될것
1: 그,
0: 같은데. 오케이.
1: 예,
0: So,
1: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0: no matter
1: 제가.
0: why.
1: 예.
0: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I am.
1: I am going.
0: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1: I'm going no matter what.
0: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1: Yes.
0: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한번
1: 네?
0: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1: 어.
0: 무조건 떠나야만 해.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1: 그러게요.
0: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1: Yeah.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No matter what이 계속 생각나서 큰일
1: 그죠?
0: 납니다, 이거. 네.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너 지금
1: 오,
0: 징스한 것 같아. 이런
1: 그렇죠.
0: 느낌이죠.
1: 예.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붓는 건데요.
0: 오.
1: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예. 다시 쏟아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0: 면,
1: don't
0: 날뭐 하지 말래요?
1: me. 탓하는 거예요. Don't
0: 그게 영어로 뭘까요?
1: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0: 오!
1: 예. 그것도 말
0: That's an
1: 되잖아요.
0: idea. That's an
1: 내가
0: idea.
1: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0: Okay. Don't hate
1: 나
0: me.
1: 미워하지 마.
0: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나
1: 네.
0: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1: 그쵸.
0: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1: 어?
0: 바로,
1: 아,
0: blame.
1: 알죠, 알죠.
0: Alright, so,
1: 예, blame.
0: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은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0: pours again,
1: again.
0: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쏟아붓는 건데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1: 예.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그러니까
1: 예.
0: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오,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
1: 아,
0: 생각이 좀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0: 그렇죠.
1: 한다면,
0: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blame 하지 마.

0: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1: 예.
0: 오면 날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조금 더
1: 예.
0: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0: 맞아요.
1: 예.
0: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1: 아,
0: 할지라도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거다.
1: 빼고.
0: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1: 뭐라도.
0: 막 포스 하더라도 don't
1: Yes.
0: blame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어떤
1: 네?
0: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 할지라도
1: 할지라도.
0: 하더라도
1: 예.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지더라도
1: 지더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수 있는 거예요. Let me just
1: 네.
0: show you.
1: 예.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그럼요.
0: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0: 아이,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weeks.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1: We met
0: 6개월 후에.
1: after 6 months.
0: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 is back
0: Alright. 10년 후에.
1: after 10 years.
0: Beautiful.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1: Finally,
0: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1: the sun is back
0: 3주 후에.
1: after 3 weeks.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1: No
0: No matter
1: matter
0: what.
1: what.
0: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1: Yes.
0: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놓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1: I'm hanging outside.
0: 아, 아, hanging?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0: 자, 무슨 일 있어도요.
1: No matter what.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Yes.
1: Wow.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0: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어? 무조건 그걸 끝내자.
1: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장하고 여신 키르케는 불멸의 배틀 앞에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른 어떤 인간 여인도 이렇게 소개되는 법은 없습니다. 곧이어서 헬레네는 초자연적인 직관을 감추려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친아들임을 알아봅니다. 호메로스의 습속에 따르면 주인은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먼저 좋은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 다음에 통성명을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버선을 씻었다는 건 아닙니다. 숙박이 필요하면 좋은 잠자리를 내주고 떠날 때는 선물도 안겨주죠. 헬레네는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서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고 있어요. 불문율을 무시해버린 헬레네의 무례한 행동은 인간의 예법에서는 용인될 수 없겠지만 사실 인간 세상 밖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신들은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키르케도 세이렌들도 오디세우스를 바로 알아보며 지목해버리죠. 이 헬레네의 기이한 행동은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헬레네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아 정탐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기 몸에 매질을 하고 거짓골로 변장을 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에 잠입을 해서 적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헬레네에게 들키고 말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오직 헬레네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온 일화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헬레네는 남편 파리스를 잃고 데이포보스와 새로 결혼해서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헬레네는 목마의 둘레를 세 바퀴 돌면서 그 안에 매복하고 있는 히랍군의 아내들 목소리를 흉내내요. 그녀의 모사가 어찌나 완벽했던지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히랍인들이 속아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랍인들의 치밀한 준비와 교묘한 매복에도 불구하고 헬레네는 이 목마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히랍인이 각각 누구인지도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목마는 인간 지략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을 끝내버린 이 장치를 고안했던 오디세우스는 도시의 파괴자라는 불멸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헬레네에게 이 목마는 그저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장난감, 작은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마저도 무화시킬 수 있는 신들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이라는 아주 익숙한 일리아스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화들이 오디세이아에서 존재론적으로 인간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헬레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면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을 하되, 즉 인간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기도 하지만 사태를 즐기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면모들이 실은 호메로스의 신들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일화에서 헬레네는 어떤 전형적인 호메로스의 신적 존재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재결합 역시 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결혼 생활의 신의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디세이아 전체에 걸쳐서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간통은 아가멤논의 피살과 오레스테스의 복수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형인 아가멤논의 비극과는 달리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문제없이 재결합을 합니다. 헬레네의 간통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왕비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이 특이한 재결합은 호메로스 사회의 윤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신들에게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디세이아 8권에서는요, 가수 데모도코스가 노래하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이 시에서 유의미한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간통한 아프로디테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위엄을 금세 회복합니다. 신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보복도 처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신들도 인간들처럼 연민도 슬픔도 토로할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신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고통의 영역을 떠나서 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역시 이러한 신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헬레네의 약입니다. 그녀는 이 약을 몰래 술동이에 섞는데 이 약에 대한 호메로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눈물을 마르게 하고 복된 망각을 보장해준다고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헬레네라는 그런 캐릭터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우스의 딸이라고까지 거듭거듭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위치가 남편의 인생도 바꿔놔버립니다. 메넬라우스도 덩달아 제우스의 사위가 된 덕택에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메넬라우스는 귀향 도중에 바다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메넬라우스는 필멸의 운명을 등지고 엘리시온이란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제우스의 사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엘리시온은요, 마치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처럼 늘 온화한 미풍만 불어오는 곳, 폭풍도 없고 눈보라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낙원입니다. 행복한 저승에 가까운 그런 곳이죠. 이렇게 엘리시온이란 곳은 복받은 사람들이 슬픔과 영원히 살아가는 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부부는 엘리시온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그 가게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호메로스는 함구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엔가 엘리시온으로 옮겨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여생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 스파르타에서 누리는 환경은 엘리시온이 제공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쉽사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온에서도 이런 수월한 삶을 지속하게 되겠죠. 저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이미 엘리시온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디세이아의 스파르타는 엘리시온과 동등한 곳으로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메넬라오스와 헬렌의 귀향의 경로가 이러한 추측도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근본적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서 많은 여행을 하다가 스파르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방문한 이집트와 리비아는 실제 지리상의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락반도에서 이집트는요, 순풍을 받는다면 배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가 방문한 이집트는 바다 새들조차 1년 안에 건널 수가 없는 대양 건너편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커다란 물의 이미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저승을 흐르는 강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늘 쓰이고 있죠.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그 예언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반응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호메로스는 그 말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에서 오로지 두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저승을 방문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는 이 표현은요, 저승을 여행해야 하는 인간이 나타내는 공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는 리비아도 다녀왔어요. 그곳은 치즈와 고기, 우유가 모자라는 법이 없고 심지어 양들이 1년에 3번이나 새끼를 베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이 표현된 구절이 아니에요. 다른 서사시 작가인 헤시오도스는 복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에서 1년에 3번씩 수확이 열린다고 전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 3번의 수확 혹은 3번의 출산 같은 특징은 낙원의 이미지로 보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갔던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지금 와 있는 이 스파르타는 제게는 이곳이 마치 엘리시온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내 헬레네처럼 메넬라우스의 특별한 존재론적인 위치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가 겪은 일화 전체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한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이 궁전의 비일상적인 속성은 신과 같은이라는 충격적인 수식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신과 같다라는 수식어는 건물과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집에 가득한 광채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집안을 채운 신비로운 광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스케리아의 알키노스의 궁전과 올림포스 단 둘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마코스가 여행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고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를 뛰어넘은 불사의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종착지는 반드시 하데스라는 저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도 여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도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네스토르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등장하고 제우스의 호의로 하데스 대신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메넬라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마코스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도 아마 범상치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섬이 가까워 보이는데 이렇게 좀 배로 오니까 좀 시간이 있네요.
1: 그래 아무래도.
2: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섬은 아니랍니다.
1: 전기선을 없고 개인 배로.
3: 한 20년 살았어요. 이제 섬지기가 됐죠 이제.
2: 무인도였던 섬으로 들어와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살고 있다죠.
0: 여기 누구예요?
1: 바다.
0: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라고 지으신 거예요?
1: 바다를 사니까 바다.
0: 안녕하세요.
1: 우리 애기 엄마.
4: 안녕하세요.
1: 유일하게 손에 둘이 사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까지 세워.
2: 이보다 마음 편한 곳이 없답니다.
1: 여기 정금 열매 달려요.
5: 맛있네.
2: 근심 걱정은 육지에 두고 그 섬에서 잠시 쉬어볼까요? 일출이 아름다워 태양의 섬으로도 부른다죠. 대옥대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자. 느긋느긋 집 밖을 나섭니다.
1: 향 좋지?
4: 예, 예, 예.
1: 요거. 요 건드리 봐봐. 향 좋지?
2: 부부가 정성스럽게 심고 가꾼 꽃들이 화사하게 섬을 밝혀줍니다.
1: 꽃이 없으면 삭막해.
4: 나만 보세요. 무슨 꽃을 본다고.
1: 당신만
4: 내가 꽃이잖아.
1: 당신만 보고 있으면 할미꽃이야.
4: 할미꽃.
1: 이쪽으로 가게.
4: 저 아저씨가 다 살았는 것 같네요. 할미꽃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2: 꽃 보듯 섬도 신경 써 돌봐야 한다죠.
4: 한풍이 좀 빨리 써든가 플라스틱이
1: 안 써. 안 썼지. 마당이 너무 넓어갖고 아이고 지혜 죽었다니까. 주변에 다 육지라 바람이 불고 물이 많이 들면은 다 우리 섬으로 떠내려.
2: 둘만 있다고 해서 사람 사는 집 앞마당을 지저분하게 둘 수는 없죠.
1: 여기 침묵물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얼마나 더 빨리 자란가?
2: 여름은 풀과의 전쟁.
4: 그래갖고 염소를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풀을 안 자르지.
0: 와, 선생님 근데 덤으로 무슨 성 같아요.
1: 그때는 연수원으로 이용하다가 교육도 하고 세미나 같은 거 이제 하고 그렇죠.
2: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섬 관리인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1: 도시에 살았죠, 그때는. 조그만 사업을 좀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잘못돼갖고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들어가서 정 안 되면 다시 나가더라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것이 이제.
4: 거기서 코 껴서 사는 거죠, 뭐. 원래 그래갖고 코 껴서 잘 사는 여자들은 누구나.
2: 풍파 같은 시간을 버티고 나니 웬걸요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한 평화가 인생에 찾아오더랍니다.
1: 여름에는 이파리만 따먹어요. 해봐야. 이파리 날 씹어 그냥 껌 씹어.
0: 생선을 막 드시네요.
4: 예, 괜찮아요.
1: 이 철에 한 번씩 나오면 이런 것도 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버찌 열매. 이렇게 따 먹고 한 바퀴 돌고 이게 약이죠.
4: 혼자 나올 때는 자기 따서 먹고 또 한 주먹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눠서 먹고.
1: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아서 뭐해. 같이 오래 살아야지. 아마 여섬이라는 약초만 잘 키우고도 100살까지 살 것 같아.
2: 포기하지 않은 데에 대한 포상을 주듯 아낌없이 내어준답니다.
1: 여기가 사랑의 나무동굴. 멋있죠?
4: 어떡해.
1: 사랑의 동굴을 지나면 늘 바다. 이왕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뭐 여유롭게 막 급하게 다닐 일도 없고. 그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
4: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무만 크고.
2: 이제는 섬이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서 떠날 수가 없다네요. 그만큼 이곳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지요.
5: 그물 거들갑니다. 꽃게 그물.
4: 자기가 먹고 싶어서 꽃게를 시작한 거래요.
5: 한 3년, 3, 4년 됐는가 그래요.
2: 바다가 익숙해지니 낚시로는 성에 차지 않더라죠. 육지에 사는 어부 형님들에게 개인 교습까지 받았답니다. 남편이 그물을 올리면 아내가 꽃게를 땁니다. 꼭 둘이 함께죠.
4: 아니 다른 사람은 기계로 하는데 우리는 기계에 놀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게 그냥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근육도 키우고 있는 거죠.
5: 4톤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0: 4톤이요?
5: 배가 2톤이니까 우리 몸은 그냥 4톤을 끌고 가고 있어요.
4: 마음먹게 달린 거지 뭐 운동이나 노동이나.
2: 행복은 마음먹기 달린 것. 조금 불편해도 부족함 없으니 큰 욕심 부릴 필요 있나요?
5: 한가을이다. 오늘 가을이 해 드셔야 되거든.
4: 맛있고 비싸고 가끔가다 하나씩 돔도 걸리고 짱어도 걸리고.
2: 도움까지 내어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랍니다.
4: 도착했어?
2: 누가 찾아올 모양입니다. 서둘러 무트로 향하는데요.
4: 아들네 데리러 가요. 지금 왔다 그래서 아들 손자 데리러 갑니다.

0: 육지 선착장까지는 100길로 10여 분이.
1: 루아나 여기 여기. 어 아빠랑 내려와야 돼. 조심해.
2: 이리 와 이리 와. 너부터 가자.
1: 아빠 그럼... 따라왔구만.
2: 누나 잡고 있어.
1: 오 아빠 데리러 올 거야.
3: 안녕하세요.
1: 오이 안녕. 한 분 누구 따라 먹었나요? 안녕.
4: 야 보시려고 안아주고 싶어. 로아야 할아버지
0: 이보다 신바람 나는 운항이 또 있을까요?
5: 아직 타오신 게 많네요.
2: 맨날 그냥 온다고 해도 맨날 챙기다 보니까 많아지네요.
5: 뭐 이렇게 사오실 거예요? 또, 먹을 거.
2: 그냥 고기 조금이랑 뭐 과일이랑 그런 것도 올 때마다 여기 섬에서는 뭐 사러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씩 사갖고 오는 편이죠.
0: 경남 사천에서 부모님께 손주 보여드리러 아침 일찍 출발해 왔답니다. 누굴 데려와도 방 걱정은 할 필요 없지요.
5: 아, 여기로 오면 누구신 방이에요?
2: 네.
5: 아, 저기 힘들어.
2: 그렇죠. 애들한테는 훨씬 좋죠.
4: 이쁘게 찍어주세요.
0: 드디어 막내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4: 이쁘게 찍어주세요.
0: 평소 느긋하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금방 잡은 꽃게 찌고 노란 가오리도 회로 썰어냅니다.
1: 신이갈 때 준대. 얘네들은 이거 먹으려고 물었네.
0: 주꾸미 볶음에 꽃게탕까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
1: 밥 먹자. 밥 먹자. 자 여기다 놓고.
0: 그야말로 진수성찬.
1: 자 눈. 들어갖고 입에다 열어. 많이 먹소.
4: 비안이 맛있는 거 할아버지 줄게.
1: 어찌까? 자, 넌 탕 안 주는 거야.
6: 자빠 탕
1: 언니 이거 들고 먹어봐. 옳지. 옳지. 맛있게. 얌얌얌얌.
5: 부쩍부쩍하네요. 두 분만 계실 때.
6: 과자야. 과자야.
7: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좋네요.
0: 맛있는 할머니 밥으로 입 호강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전용 해변까지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피서지.
2: 상어 이빨이야?
6: 어.
2: 물도.
4: 하리.
2: 뭐 만드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6: 물가다이. 물가다이.
5: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요?
6: 여기다
5: 불가사리 보니까 신기해요?
6: 응.
0: 세상 어느 휴양지 부럽지 않답니다.
2: 아니요, 저 친구들이랑도 와가지고 수영하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여기서만 우리만 해변가에서 놀고.
8: 시안아.
0: 부모님이 섬으로 들어오셨기에 누리는 호사겠지요. 셋이서 길을 나섰습니다. 뭘 잡을 모양입니다.
2: 나중에 있어요. 민들레도.
7: 거북선 따라가요. 그 아들 며느리가 한번 따서 한번 맛보여줄래.
0: 배를 타고 섬 뒤편으로 갑니다. 부부 둘만 사는 섬에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곳이라죠.
1: 맛있어. 네, 하나씩 먹고.
2: 칼 그 두 개 다 거기 있어요?
0: 갯바위 사이사이 거북손 받치네요. 진정한 고립 낙원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1: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0: 하면 후배는 빠져요.
1: 이런 게 좋아요. A급.
2: 칼질만 몇 번 해도 수북합니다.
3: 좀 칼질 능숙하신 것 같아요.
4: 옛날에 해본 가닥이 조금 있는 거죠.
2: 사실 그만 섬에서 나오시라 부모님을 설득하던 때도 있었답니다.
4: 네, 걱정될 때가 조금 있고요. 뭐 아프거나 뭐 병원 급하게 가야 될 때나 뭐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 빼고는 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거는 참 좋은 거라서.
2: 먹을 것도 넘치고 말이죠.
4: 어느 세월에 다 먹었대? 싸가야 되겠구만.
0: 손질해갖고면 얼마 안 돼. 양이 적어.
2: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오늘 뭐 먹지? 라죠.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뚱 나면 요걸로 먹는 큰 거.
5: 자. 와.
1: 오. 와, 너무. 너무 조금 맛있지?
5: 크거나 작거나 사이즈가 똑같은데. 감사합니다.
1: 쬐깐. 오! 그 조개 맛 비슷하지?
5: 네.
2: 아들이 육지에서 사온 육고기도 곱습니다.
6: 나한테는 소고기 안 해. 손주들이 이제 해주지. 그 육고기가 그리워요. 지인들은 놀러 오면 사고 온 사람들은 생선 먹고 우리는 육고기 먹고.
2: 아들이 싸주는 육고기 한 점 더 바랄 게 없다죠.
7: 떡갈비 다 익었을 건데.
8: 아니 있는 거 저 여기다 구워갖고.
7: 뭐야? 할아버지.
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9: 밥 먹고 있어. 아빠 뭐 갖고.
6: 당신 가족이 만난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정신도 없지만 또 막 사는 맛이 나.
9: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죠. 그냥 있는 순간순간이 그냥 행복하네요.
2: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섬. 둘만 남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10: 좋아요. 이럴 때가 있는가 싶어요.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내
11: 형제여 소리여란 해도
10: 기분 좋다 왔다야.
12: 소문 하나는 좋아지.
13: 예, 너무 감사합니다.
14: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5: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6: 디스크 파열입니다.
15: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7: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

0: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페루의 뜨거운 실리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4: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3: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눈물을 보았고.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바라카스의 자연인도 만났습니다. 자연이 신이 되고 신이 삶이 되는 페루. 그 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동에만 장장 이틀이 걸리는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수도 리마에서 해안을 따라 또 차로 하루 가까이 20시간 정도를 달리면 아레키파를 만납니다. 페루 하면 높은 산악지대만 떠오르시는 분이 많은데 아레키파는 고산지대면서 사막지대에 자리한 페루 남부 제2의 도시입니다. 제가 오늘 아레키파로 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5: 해마다 5.12를 앞두고 페루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차피 성지입니다. 벌써부터 좀 기가 먹먹해지는 게 해발고도 좀 체크해볼게요. 보이십니까? 해발고도 3200m에 와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아진 거 보니까 저희가 다 도착한 것 같거든요.
3: 차피는 페루 카톨릭 성지 중 하나로 해마다 5월 1일이면 전국에서 순례객이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차피 성모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행사

0: 지도인 셈입니다. 한 꼬마가 선인장을 막대로 툭툭 칩니다.
1: 와, 땄어요, 땄어. 막대기를 탁탁 치면 떨어지네요.
0: 선인장 열매는 저도 처음 봅니다.
2: Esto así se ve nomás. En esos grandes nomás sabe. En esos grandes nomás sabe. En esos chiquitos no.
0: 길을 걷다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3: 벨란데.
4: 공구치요.
0: 신기하게도 귤처럼 껍질이 술렁 벗겨집니다.
4: 이게 키위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살이. 어? 이 아미 몇 번 됩니다, 보고.
5: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0: 아시아스. 그 맛이 어떠냐면요.
1: 어, 나 콧물이 나온대요.
4: 감사합니다.
6: 전 너무 좋은데요?
7: 어,
6: 네.
7: 정말 좋아해요.
1: 감독님 더 드세요. 아.
0: 담당 PD는 일찌감치 체력이 동났습니다. 가는 목적과 방향이 같다 보니 길 위에선 금방 친해집니다.
1: 도망갔어.
0: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요? 또 이들의 성모님은 간절히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기적은 정말 있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며 걷게 되는 순례길입니다. 4시간 만에 드디어 차피 도착.
1: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걸은 지 한 4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만만히 볼 거리가 아니네요. 힘들어.
0: 차피는 아리키파에서 약 9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도시입니다. 도시라지만 사실 이 종교 시설을 빼곤 허허 벌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순례객들이 밤을 샐 곳이 없어 노숙을 합니다.
1: 지금 바람 넣고 있어요, 바람 넣고. 친구에다가. 여기서 주무실 건가 봐요. 아, 제가 또 여기 또 얻어 드리겠습니다. 예.
8: 바라서 살 미스코라 먹으라.
1: 아, 그래요.
8: 오래 세.
1: 이분의 좀 노예가 될 거래요, 제가.
9: 8 años ya vengo. Yo vengo siempre con la devoción. Pido por la salud de mi familia.
3: y por trabajo también, que no nos falte trabajo, ¿no? Y la Virgencita, si lo pides de corazón, te escucha la Virgen, ¿no? Y nos va bien el año.
0: 가니 메트리스에서 밤을 지낼 만큼 페루 사람들에게 종교란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어디에서 자죠?
1: 우리는 텐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 부자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0: 이때가 밤 9시 정도. 하지만 밤이 깊어도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피 성모의 날 아침 알록달록한 텐트에서 사람들이 나와 움직입니다.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1: 여기 영한 것 같은데요. 아, 자는 순간에도 잠을 못 자가지고 추워서 계속 깼습니다.
4: 어, 자, 우리 옆집 이웃 사람들이 방금 지금 고기 구워 가지고 숯불 냄새가 나요.
1: 이런 거 더 빠질 수 없죠. 올라. 왜 당신?
0: 정말 부지런한 가족입니다.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마음 착한 아주머니가 아침을 나눠줍니다.
1: 다른 뭐 향신료나 그런 건 안 들어 있는데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짭조름하네요.
0: 덕분에 간밤의 추위가 좀 누그러집니다. 축제는 성모님에게 울리는 미사로 시작됩니다. 저도 참여하기 위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모인 신도와 순례객만 25만 명 정도. 이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차피 성모입니다.
1: 원래 성모님은 여기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성모님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차르피라는 단어를 반복하셨답니다. 차르피는 캐추어로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르피 그래서 현재 차피라는 성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0: 페루는 국민의 약 80%가 카톨릭 신자인 카톨릭 국가.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스페인어로부터 왔지만 페루의 카톨릭은 잉카 신앙과 결합해 안데스 카톨릭이라고 불립니다. 곧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1: 지금 차피 성모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신도들을 향한 차피 성모상의 행진. 이걸 보기 위해 다들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를 만난 기억으로 순례자들은 1년을 또 힘을 내 살아갈 겁니다.

0: 카피 성모는 1년에 단 3번 성당을 나와 사람들 가까이로 행진을 합니다.
1: 잠깐 동안에 성모님을 보기 위해서 먼 순례길도 걸어오시고 저녁에는 노숙까지 하시는 걸 보니 이분들의 신앙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0: 특히 차피성지가 있는 페루 남부 지역은 가뭄과 지진이 빈번했던 척박한 환경의 땅.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기적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케파에서 북쪽 파라카스로 향하던 중 잠깐 수확철을 맞은 농촌마을 우루반바에 들렸습니다.
2: 초가을은
0: 페루의 가장 풍성한 수확철. 옥수수와 키노와 감자 등 대표 작물이 모두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이 즈음 페루의 농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3: 이 끝없이 펼쳐진 길과 이 들판 너머 멀리 보이는 빙하산이요.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그림 같아요.
0: 그림 같은 풍경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 가는 길에 우연히 감자를 캐고 있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4: Hola, buenos días. ¿Qué están haciendo?
5: Estamos escarbando papa.
4: Ah.
5: Estamos escarbando papa.
4: Ah.
5: Hola, mi nombre es Amandina.
4: Amandina.
5: ¿Zenobia?
6: Zenobia.
5: Alejandrino.
4: Alejandrino.
0: 페루에선 감자라고 다 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모양도 맛도 다른 감자가 그 품종만 4천여 개. 그야말로 감자의 나라라 할 만합니다.
7: 오. 오, 나옵니다. 잘 나와.
0: 감자 캐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싶었는데.
8: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요?
7: 해발 고리가 3,700m가 되기 때문에 곡괭이 이거 한 번에 그냥 기운이 쏙쏙 빠지네요.
4: 미녀, 핸드리노.
9: 네,
4: 괜찮으세요? 야, 너 뽀로 맛.
9: 야마, 호라리로 볼셈.
8: 야마?
9: 네.
8: 네, trabajando de temprano.
9: Sí, temprano que nos cargamos aquí. 25 kilos, 30 kilos.
8: Ah,
9: máximo.
8: 20 hasta 30.
9: Sí. 3 horas.
8: 3 horas, hasta Cusco.
9: Hasta Cusco.
8: Ay, no se puede mostrar su mano de trabajo.
7: 50년 일한 손이래요. 고생이 가득 담아져 있는 손입니다. 와. 와.
0: 감자를 구워주겠다더니 갑자기 돌을 깹니다.
5: Cada que cosechamos en la chacra, nosotros no vamos a comer a la casa, sino hacemos nuestra guatia para nuestro almuerzo.
4: 와.
5: Y ahí cocinamos.
0: 이 역시 조상 대대로 해오던 전통이라는데요. 둥근 돔 형태로 쌓는 것이 잉카인들이 집을 짓던 건축 방식과 비슷합니다.
7: 틈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이걸로 형상이 되었습니다. 문도 있어요 지금.
0: 간이 오븐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5분 안에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고 연기를 날려보내며 하늘에 기도도 올립니다. 흙이 뜨거워지면 구워먹을 감자와 콩을 와띠아 안에 넣고
8: 어우 뜨거워.
9: 뭐가 뜨거워.
8: 콩드라이콩. 오, 잡두콩.

0: 갖가지 종류의 감자와 콩이 익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1: 아, 밥상이다, 밥상.
0: 어떤 건 밤처럼 고소하고 어떤 건 고구마처럼 달큰합니다.
2: Ahora está más dulce.
3: Está dulce.
2: Por eso no se ha caído el horno, todo ha salido bien la guata.
3: 오늘은 ¿Qué tal, señor Alejandro? ¿Está rico?
1: Está rico. Yo soy capo para preparar el suate.
3: Ah, tú eres mejor que todo.
1: Sí.
3: Sí, en ese pueblo. Venga, yo en otros lugares he visto, pero 감자 하면은 역시 페루 쿠스코죠. 너무 맛있습니다.
2: 아, porque yo estoy de visita aquí. Yo no vivo aquí. No, yo terminé la primaria. Casi terminando, yo me fui a Lima.
3: Mucha papa, mucha papa.
2: Sí, había mucha papa en esa época.
1: No me pena. Normal el trabajo.
3: Hasta que pueda.
1: Hasta que pueda.
2: Para todos lados yo andaba con él. Él me cargaba cuando yo era pequeña. Entonces, yo he vivido mucho con mi papá. Entonces, para mí, mi papá es alguien muy importante y que me enseña muchas cosas. Y yo estoy feliz por eso.
0: Vamos a ver, vamos.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Vamos a ver.
3: 파파? 아무래도 이 감자가 페루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작물. 우리에겐 쌀이 그렇듯 페루에선 감자가 그런 작물입니다. 잠시 들렸던 우르반바를 나와 원래 목적지였던 파라카스로 향합니다. 가는 길 잠시 차를 세운 건 이 표지판 때문입니다.
3: 이동 중에 비꾸냐 표지판 와서 잠깐 섰는데요. 이곳에 비꾸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비꾸냐를 한번 찾아볼게요.
0: 운이 좋아야 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던 그때.
3: 오! 저기 두 마리 보십니까? 비꾸냐가 지금 풀 뜯어먹고 있어요.
0: 낙타와 알파이카를 반쯤 닮은 비꾸냐는 페루에서도 희귀 보호종에 속합니다. 오늘 비꾸냐를 한 번에 보다니 운이 좋습니다.
3: 이 페루에서도 보기 힘든 동물이거든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도망을 갈 것 같은데 여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밀렵으로 개체수가 6천 마리까지 떨어졌던 비꾸냐는 현재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30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비꾸냐를 만났듯 파라카스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파라카스는 페루 유일의 해상 국립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라카스에 가고 싶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 제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을 찾았는데 여기 비디오 보세요. 이 외줄 하나로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가고 있거든요.
0: 우연히 TV 다큐에서 파라카스의 여부를 보게 됐는데요. 이후로 그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3: 이분의 성함은 치코카고요. 파라카스에서 사는 것밖에 모르지만 하지만 이분을 꼭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찾아 나서다니 제가 생각해도 좀 무모합니다.
1: Oye, ¿dónde encuentro a Chicoca?
4: ¿Chicoca?
1: Chicoca.
4: Solito de Bachacuaraná.

0: 곳에서도 그는 유명인사인 모양입니다. 어부이다 보니 어촌마을들을 돌며 그를 찾았는데요. 다행히 그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구분은 자신의 차로 우리를 데려다 주겠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치코카 씨에게 반한 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독특해서입니다. 아무도 없는 해안 절벽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산다는 사람.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람. 그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는 페루의 자연인. 그래서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1: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전방에 전력이 펼쳐져
0: 보입니다. 망망대해를 마주한 절벽 끝자락.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생사도 궁금했습니다. 어렵사리 친구를 만나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의 집은 비어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로 얼기설기 엮은 천막이 그의 집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내일 한 번 더 찾아와 보기로 합니다.
2: 우리가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꼭 오늘 오셔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0: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돌아섭니다. 내일도 그가 없다면 우린 그를 만나지 못하고 파라카스를 떠나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노을은 유독 아름답네요. 다음날 제발 그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한 시간 거리를 다시 운전해 가는 길. 그런데 저 멀리 뭔가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3: 있는 것 같아. 진짜 있어. 천천히.
0: 오토바이는 있는데 TV에서 봤던 치코카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4: 치코카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0: esperábamos desde ayer.
1: Estaba arreglando la moto.
0: Ah, ya.
1: La moto estaba.
2: 처음 보는데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와, 무스카로! 무스카로!
3: 자, 이제 꺼, 꺼,
1: 꺼. 바하라.
0: 바하라, 바하라.
2: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가 땅에 눕습니다.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말이죠. 뭐라는 건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주위로 도마뱀들이 몰려듭니다. 치코카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먹이를 줘가며 키우는 녀석들이 납니다. 도마뱀이 빵을 먹는다고요? 어? 진짜 먹네요.
0: 치코카, 마쿠라니. ¿Qué haces aquí?
1: Yo tengo que comer mis bebés. Se han asustado. Ah, vaya, sí. Un poquito más allá.
0: Yo más, yo más tiro para allá. Venga,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2: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눈치를 보던 도마뱀들이 몸을 타고 올라오더니 익숙하게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은지 제 몸 위로도 몇 녀석이 올라옵니다.
0: 와, 신기한데요?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지금 저희를 에워싸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2: 어느 날 나타난 도마뱀을 보고 먹던 빵을 나눠줬더니 이제는 밥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온답니다. 외로운 자연인 생활의 친구들입니다.
0: 그냥 찍을까?
1: 네.
0: 이때 오이 봐봐할 말입니까?
1: 네.
0: 네. 네. 영 빠르게 오래 봐봐하.
1: 네. 빠고 있어.
0: 우. 감마르가 나서들어.
1: 네.
0: 대포 대문사 오빠야 따라서.
1: 다시 와.
0: 네. 네. 이 사람이?
1: 네.
4: 그렇다는데.
2: 그 전에 우선 직구경부터 해봅니다.
0: ¿Usted vive aquí?
1: Sí, sí.
5: ¿Cuándo construiste este choza?
1: Hace 50 años.
5: Wow. 50년 전에.
2: 집도 혼자서 지었답니다.
5: 누로 딱딱하다고. 네. 지금 벽과 벽 사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블럭과 블럭 사이가 붙어버렸어요. 네. 딱딱하다고.
1: 때깔아간다.
2: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췄습니다.
0: 저는 지금 quanto tiempo está pescando?
6: 50 años.
0: 50 años. Ahora cuántos años tiene usted?
6: 74.
0: Al desde el principio bajaste ese barranco?
6: No, miraba.
0: Solo miraba.
6: Solamente miraba.
0: ¿Desde cuándo estaba bajando?
6: 20 años.
0: 20 años.
2: 그도 처음엔 동료 어부들과 어선을 탔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절벽을 오르내리며 일하는 걸까요?
0: 땡고 무차 파르사. 저는 아직 힘이 넘치기 때문에 이거 좀 가지고 가드리겠습니다.
2: 저도 절벽 아래로 같이 내려가 볼 생각인데요.
0: 또 보라키?
6: 네.
2: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니 몸이 얼어붙습니다.
0: 여기 앞에 줄이 보이네요. 아찔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볼 수도 없네.

0: 사실 사람은 오갈 수 없는 절벽입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여길 내려갑니다.
1: 맨발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신 겁니다. 맨발로.
0: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괜찮을까요? 여유만만한 치코카 씨와 달리 보는 우리가 심장이 졸아듭니다.
2: 이렇게.
3: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0: 맨손과 맨발로 성큼성큼 순식간에 절벽을 탑니다. 십수년을 오르내린 절벽이라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랍니다.
4: 여기 내려올 거 있는 대로 agarrate. Cuidado, soy muy chiquito.
1: 지금까지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죠.
0: 그는 페루뿐 아니라 유럽과 아랍의 TV에도 출연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어부등반가라 부릅니다. 60m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까지는 약 20분. 여기선 치코카 씨만 낚시를 할 수 있겠네요.
3: 제가 보니까 이게 나만의 낚시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 자, 요 해안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만의 낚시터에 혼자서 앉아서 낭만도 즐기면서 낚시를 즐기고 싶지만 저는 안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후달려요.
0: 남들은 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카스는 보호구역이라 조업이 근지던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절벽 아래는 다양한 오종이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No se ponga negro.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 그는 타던 고깃배가 조난을 당해 동료 어부들을 많이 잃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잡을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3: 와, 지금 치코카님이 저기 낚시를 끝내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0: 잡은 물고기는 다른 줄로 끌어올리게 하고 두 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3: 너무 야무야무신데요.
0: 거친 숨도 하나 없이 평온합니다.
3: 저는 못 내려갔지만 장난 아닙니다.
0: 저의 격한 환영에 장난기가 발동한 치코카 씨.
4: 우리는 치코카.
0: 장난스럽게 던졌지만 이런 자신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4: 간다.
3: 네, 일어나시오. 안치었자.
0: 그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5: 딸베 우세는 비스토 mucho muerte de del bote que

0: 1kg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0: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3: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4: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1: 자!
2: 야! 내가 가져올게. 자. 어?
3: 패티, 공 던져줘.
2: 저기.
3: 어? 뭐지? 오리 같은데? 어?
4: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5: 뻐근해. 너희는 여기 사는 거야?
2: 응.
5: 이런 데에서도 누가 사는구나.
6: 나는 루피야. 그리고 친구들.
7: 안녕. 그런데 넌 누구야?
5: 난 퀵이야. 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7: 나는 로봇이야.
5: 로봇? 다들 반가워.
8: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5: 나는 여행 중이야.
3: 여행? 재밌겠다.
8: 그럼 여름섬에도 가봤어?
5: 여름섬? 거긴 못 가봤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8: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5: 그게 오래 날아와서 말할 기운도 없다.
4: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자.
5: 정말? 고마워.
4: 고맙긴 뭘.
0: 포비는 퀵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5: 우와, 신기하다.
4: 일단 들어가자.
5: 어? 우와, 이런 집에 사는구나.
8: 푹신푹신해. 넌 어떤 집에 살아?
5: 우린 여행을 다녀서 이런 집이 없어.
6: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어?
5: 그게
3: 어? 이건 뭐야?
8: 우와, 뭐야? 빨리 내려가. 그건 내 집이라고.
5: 미안.
8: 아, 됐다.
5: 어떡해.
8: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5: 작아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4: 자.
5: 우와, 맛있겠다.
4: 베리야.
8: 우와.
4: 너도 빵 좀 먹어.
8: 그럴까? 참 맛있겠다.
5: 잘 먹을게. 맛있다. 너희는 왜 안 먹어?
8: 퀵 많이 먹어.
5: 고마워.
9: 내가 정말 많이 못 봤나 봐.
5: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날아서 남쪽 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날개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8: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6: 그럼 나도.
10: 우리도 가볼게.
5: 다 가는 거야?
6: 응. 얘들아 잘 자.
4: 다들 잘 가.
10: 오늘 반가웠어 퀵.
5: 안녕.
10: 안녕.
4: 퀵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5: 글쎄. 어우 춥다. 들어가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4: 그것보다.
8: 장미끝. 그 사이에 친구들이 다 돌아갔네. 퀵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5: 그게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네.
4: 퀵,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8: 정말? 어차피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
5: 그렇긴 하지.
8: 나도 그만 잘게.
4: 해리, 잘 자.
8: 안녕.
5: 우와. 고마워. 편하다.
4: 많이 피곤했나 보네.
5: 무슨 소리야?
8: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4: 그래서 나도 못 자고 있어.
8: 퀵, 조용히 좀 자. 좀 조용히 하라고.
4: 괜찮아, 해리.
8: 살았다.

0: 퀵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코비와 해리는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안녕 퀵.
2: 안녕
1: 퀵.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구나.
2: 어제 포비네 집에서 잤거든.
1: 그랬구나. 포비랑 해리는 안 왔어?
3: 크랑크랑.
1: 저기 온다. 안녕.
4: 그런데 어? 아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데.
5: 잠을 잘 못 잤어.
1: 퀵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2: 그런데 이게 뭐야?
1: 시소야, 한번 타볼래?
2: 아, 고마워. 좋아, 그럼 시작한다. 크랑.

0: 어? 왜 그래?
1: 난 그냥 갈게.
2: 우리 저쪽으로 가자.
3: 그냥 같이 가.
0: 왜 내리는 거야?
4: 그럼 우리 둘이 탈까?
0: 나도 탔는데.
4: 미끄럼틀 타자.
5: 어? 퀵, 어?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1: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2: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0: 맞아, 여행 중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6: 조용히 좀 해.
2: 정신이 하나도 없어.
0: 심심해서 그러지.
7: 야, 그만 떠들고 정신 차리고 잘 쫓아와.
2: 네.
0: 너 때문에 혼났잖아. 쉬,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2: 우와, 저게 뭐지?
0: 저것 좀 봐. 다들 어디 갔지?
4: 어, 저기다. 뭐야, 같이 가! 바람이 너무 세잖아!
0: 이야, 간신히 살았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
4: 가보자!
0: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5: 퀵!
0: 어?
5: 멀리 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 가.
0: 고맙지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가.
0: 잠깐?
1: 응!
4: 그럴까?
5: 자, 다들 예쁘게 서보세요.
1: 됐나? 퀵, 더 환하게 웃어봐.
4: 김치!
5: 됐다. 하나, 둘, 자. 우와. 어디 보자.
0: 잘 나왔겠지 뭐.
4: 어? 눈 온다.
1: 어? 어? 저건?
4: 어?
0: 뭐지?
4: 뭐가?
7: 퀵!
1: 퀵! 엄마! 퀵! 엄마!
6: 어디 갔었어?
2: 걱정했잖아.
0: 다 날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걱정!
2: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7: 어? 괴물이다! 폭풍이 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0: 저기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8: 어? 어머! 키가 너 어디 갔니?
0: 어? 어?
6: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8: 막내가 없어졌어요.
7: 뭐라고요? 돌아가서 퀵을 찾자. 퀵! 어디 있니?
8: 퀵!
0: 어디 있어?
2: 어제부터 지금까지 널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0: 그것도 모르고.
5: 퀵은 어제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8: 퀵을 도와줘서 고맙다.
1: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4: 크랑크랑!
7: 다시 출발하자.
0: 나 때문에 늦어져서 어떡해.
9: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만 쫓아오면 갈 수 있어.
2: 갈 수 있지?
0: 응.
5: 퀵.
0: 어?
5: 방금 찍은 사진이야. 선물로 줄게.
0: 고마워. 잘 나왔네. 난 이제 가볼게.
10: 안녕.
0: 안녕.
8: 얘들아, 고마워.

0: Вкусный.
1: Кики-кики.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4: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6: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1: 어?
6: 나 긴장해.
0: 아니,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6: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6: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5: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6: 얼굴 천재 김태호.
7: 얼굴 천재 김태호.
0: 아, 깜짝이야.
6: 같이 좀 같이.
7: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8: 날씨 좋다.
2: 그러게.
9: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10: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 볼까요?
11: 사랑해요.
6: 시끄러워.
12: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 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2: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3: 앤,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도 위험해요! 역시 나타나셨군요!

뭐지?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아, 저건

0: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2: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2: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2: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2: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2: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2: 오랜 경쟁이라니.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3: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2: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1: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2: 누구 맘대로!
1: 어?
2: 이카로스!

0: 귀여운 녀석.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1: 한심하긴.
0: 어? 태호!
2: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라이트닝 어택!
1: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0: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1: 어디? 따라와 봐, 일렉트로!
0: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1: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0: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1: 제이, 지금이야.
0: 좋아. 타이탄 펀치. 해냈어! 해내긴요! 이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를 거니까요.
3: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1: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0: 이게 제 거란 말이죠.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런

0: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1: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3: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돌아온 꽁지.
1: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링스.
2: 어? 누구지? 어?
3: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0: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3: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0: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 줄게.
3: 정말 고마워 호기.
4: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5: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4: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5: 좋은 생각이야.
0: 어서 가자!
5: 월드공항으로 출발!
2: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0: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1: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0: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1: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2: 어! 조심하는 게 좋겠다.
0: 이건 아니야.
2: 괜찮아, 호기.
1: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2: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공주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웰컴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서는 찾을 수 없겠어.
5: 얘들아!
4: 어?
5: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6: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3: 도니!
4: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5: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6: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7: 도니 최고!
6: 이제 나만 믿어!
3: 정리해주니까 금방 택배를 찾을 수 있겠어.
5: 이건가?
0: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0: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응? 듣고 있어?
2: 어? 그래.

0: 맞는 것 같아. 바지의 택배야.
1: 야호.
2: 잘했어, 호기.
1: 이제 타즈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어?
0: 골든보이!
3: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0: 그건 타즈의 택배야! 돌려줘!
2: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0: 꽁지?
2: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0: 어? 피해!
3: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0: 골든보이! 너!
3: 네 도움은 필요 없어.
4: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5: 세미.
3: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4: 안 돼, 가지마, 꽁지야.
5: 어?
4: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5: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4: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5: 세미.
3: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0: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1: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5: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2: 그럼!
1: 우린 친구잖아! 꽁진 우리 친구야!
2: 당연하지!
5: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3: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5: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0: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핏!
3: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0: 골든보이, 당장 거기서!
3: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파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0: 택배했습니다! 우와, 호기다!
4: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4: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3: 골든 주먹!
5: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옥스포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아기 고라니 소변.
7: 어우, 무슨 냄새 이게. 어우, 지하 간호사 또 방귀 꼈어?
6: 아니야, 아기 고라니 소변 검사할 거야. 소변 냄새 아니야?
7: 어? 어우, 오줌 냄새가 아닌데. 아니,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
6: 아니라니까.
8: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그래 그래. 나 내 거다. 내 거다. 그래 그래. 내 거다.
7: 냄새 뭐야?
6: 구리구리한 냄새가 이쪽 냄새였네.
8: 아유, 노라고 그래 그래. 내 거라고 그래 그래.
6: 아, 왜들 싸우세요?
7: 아, 뭐 하시는 거예요?
8: 아, 진짜 못 참겠네. 간호사님, 이것 좀 잠깐 갖고 있어봐요.
7: 지하 간호사 도와줘.
9: 오늘의 환자 소똥구리. 서로 자기 똥이라고 싸웠어요.
8: 아이, 내놔.
10: 아이, 내 거라고.
8: 아, 제발 줘.
7: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싸워요?
10: 아니, 이거 제 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자기 똥이라고 우기잖아요.
8: 아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똥이에요.
7: 아,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시지.
11: 아니. 아, 귀한 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병원부터. 잘 오셨어요. 어?
7: 귀한 분들?
11: 소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이 있어야 사는데 요즘은 풀밭에서 소나 말을 잘 안 키우잖아.
8: 맞아요. 그래서 소똥 말똥도 사라지고 우리 소똥구리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 예민해서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7: 아, 네.
10: 어휴, 진짜. 어렵게 구한 똥으로 똥구슬을 만들었더니 그걸 뺐냐?
8: 아, 왜 거짓말해. 누가 할 소린데.
7: 근데 똥으로 뭘 하길래 똥이 있어야 산다는 거지?
10: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로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으로 무엇을 할까요? 1번 먹는다.
8: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11: 설마 똥을 먹을까? 정답은 2번.
8: 정답은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11: 와, 내가 맞췄다.
10: 그리고 1번도 정답이에요.
7: 뭐? 똥을 먹는다고?
12: 우린 소똥 말똥 같은 초식동물 똥을 먹는데요.
13: 냠냠. 똥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 냠냠. 맛난다.
3: 우리도 좋아해. 냠냠.
7: 정말 맛있나 봐. 똥 속을 막 파고 들어가네.
12: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똥구슬을 만들려는 거예요.
13: 말랑말랑. 지금이 똥구슬 만들기 딱 좋아.
8: 좋은 똥구슬이 있어야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똥구슬을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7: 아, 그렇구나.
10: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 중요한 거?
10: 우린 이 똥구슬에 알을 낳거든요.
14: 알도 낳는다고?
12: 소똥구리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게 되면
10: 짜잔.

0: 암컷이 똥구슬에 하나의 알을 낳고 똥구슬을 더 단단하게 다져요.
1: 그리고 그 똥구슬을 땅속에 묻죠. 알에서 깨어난 소똥구리 애벌레는 안락한 똥구슬 보금자리에서 똥을 먹으며 자라다가 약 3개월 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이 똥은 그냥 똥이 아니라 먹이이자 우리 아기들이 자랄 집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1: 아니야. 정성스럽게 만든 건 나라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2: 참으세요, 참으세요.
3: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0: 진짜 똥자리 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똥구슬을 만들어서 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각나네.
2: 문제?
0: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구슬을 어떻게 굴릴까요? 1번, 물구나무 서서 뒷다리로 굴린다. 2번, 똥구슬 위에 올라타서 서서 굴린다.
3: 힘들게 왜 물구나무 서서 굴려?
2: 맞아, 똥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굴릴 것 같아. 정답은 1번이지.
0: 정답 공개도 뺐냐?
1: 아, 이거 내 거라고.
0: 내 거야.
1: 거짓말 좀 하지 마.
0: 거짓말 하지 마.
1: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4: 맞죠?
1: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4: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1: 제 눈 좀 보세요.
0: 진짜.
1: 제 눈을 한번 보세요.
0: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뒷다리로 똥을 굴리며 가죠. 그런데 그때,
5: 야, 똥구슬 잘 만들었다. 똥 내놔.
0: 뭐? 안 돼. 이 똥은 내가 만든 거야.
5: 내놔.
0: 저리 가.
5: 아, 이 내가 포기할 것 같냐?
0: 치기! 아! 똥구슬을 직접 안 만들고 이렇게 뺏는 똥구슬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똥 튀기는 싸움이었어요.
5: 어버치기!
0: 내 똥!
5: 이 똥은 이제 내 꽃!
0: 그렇게 똥차리가 뺏어간 거라고요.
1: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제 거라고요. 억울해.
2: 누가 진짜 똥주인이야.

0: 기습 질문 동시에 대답하세요. 이 똥구슬을 무슨 똥으로 만들었죠?
1: 하나, 둘, 셋!
2: 말똥! 말똥!
1: 어? 응? 똥찬 씨,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2: 아유,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 정말 제 거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0: 어, 싸우지들 마시고요. 그럼 이 똥구슬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는 건 어때요?
2: 오, 좋다. 뭐야? 이 소중한 똥구슬을 반으로 가를 순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똥찬이를 주겠어요. 어, 정말?
0: 잠깐, 잠깐. 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주인은 똥구씨 같은데?
2: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제 거라니까요.
1: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야?
0: 정말. 응? 아, 근데 똥구슬에 저거 꽃인가?
1: 어?
2: 아, 이거 민들레 꽃반지예요.
1: 어? 와, 진짜 꽃반지다. 어?
2: 하하, 아, 예, 저, 아, 뭐, 아, 민들레 꽃반지. 이거 제가 암컷 만나면. 우와, 예쁘다.
3: 프로포즈를 하려고 똥구슬에 숨겨놓은 거예요.
2: 오. 자, 이렇게 똥에 숨겨서. 본 사람 없겠지? 우와. 연기 진짜 잘한다. 네. 이 반지는요? 우와, 많다.
4: 말똥 옆에 민들레가 진짜 많이 폈거든요.
2: 이 꽃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 해야지.

0: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숨긴 거예요.
1: 저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2: 똥구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이 동동탐정은 방금 민들레 꽃반지를 꺼내면서 특이한 모양의 돌도 하나 같이 꺼냈습니다.
3: 돌?
2: 과연 이 돌은 어떤 모양일까요?
0: 다이아몬드 모양 돌입니다. 땅콩 모양 돌입니다.
1: 오, 답이 달렸군요. 정답!
2: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야! 땅콩 모양입니다.
0: 이야! 이 돌도 제가 암컷 만나면 주려고 여기 넣어둔 거라고요. 다 끝났어.
1: 그렇다면 이 똥의 주인은 똥구씨, 거짓말을 한 약탈자는 똥찬씨 당신이야.
0: 하, 브라보. 동동탐정 정말 멋있군요. 잘 만든 똥구슬 하나 뺏어서 편하게 예쁜 짝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1: 뭐요? 아니 왜 남의 걸 뺏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4: 맞아! 자기 똥구슬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0: 아,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가세요, 가세요! 예이!
2: 어디?
0: 이럴 땐 도망이 최고!
2: 거기서!
1: 똥똥자기!
4: 똥똥자기 누가 보자!

0: 너무 빠르게 도망갔어.
1: 그래도 주인을 찾았어.
2: 똥찬이, 뻔뻔한 똥찬이.
3: 사실 소똥구리 사이에서 똥구슬을 훔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 세계나 소똥구리 세계나 편하게 남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2: 아무튼 제 똥구슬도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 근데 집이 어디세요? 찾아갈 수 있었어요?
2: 당연하죠. 저희 소똥구리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좀 드실래요?
0: 진짜 괜찮아요.
3: 우린 똥구슬을 굴리며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똥구슬 위로 올라가죠. 찾아라 찾아라 태양. 오, 저기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저기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 저쪽이야.
2: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집을 찾아갈 수 있죠.
4: 우와, 엄청난 능력이다.
5: 태양 보고 집 잘 찾아가세요.
1: 아, 소중한 똥 또 뺏기지 말고요.
2: 그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굴려 굴려
1: 굴려. 이렇게 병원을 나선 똥구씨.
2: 똥 굴려 똥 굴려 똥똥 똥.
4: 우와, 이렇게 완벽한 똥구슬 처음 봐.
2: 내가 똥구슬을 잘 만들긴 하지.
4: 우와, 우리 같이 굴릴까?
2: 좋아. 너 말똥 좋아해?
4: 좋아하지.
2: 그래, 이거 너 다 가져.
4: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굴.
1: 집에 가다 똥순이란 소똥구리 암컷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똥순이는 똥구가 만든 그 똥구슬에 알을 낳아 더 단단하게 다져 땅에 묻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똥을 먹고 자란 똥구와 똥순이의 아이가 땅에서 나왔다. 똥에서 자라 똥을 먹고 똥구슬을 만들고 똥은 정말 소똥구리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3: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4: 야, 그걸 어떻게 알아?
3: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6: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7: 그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8: 아닐 수도 있어.
9: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2: 의자가 동글동글해.
13: 이거 신기한데?
14: 뭐지? 여기 앉으면.
15: 야, 나.
3: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6: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7: 물에도 있고 우주.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언니 목욕놀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나오미.
1: 네, 주인님.
4: 지스터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1&1.
5: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6: 범이가 이기게 해줘.
5: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7: 조그마님! 조그마님! 우리가 찾았지요!
8: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지요!
9: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8: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9: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7: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8: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9: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뽕.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10: 역시 천재.
9: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10: 찍찍.
5: 사화 빛바랜 금메달.
11: 모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12: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1: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12: 내가 운동 좀 하지.
11: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2: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11: 그거 내 실력이야.
12: 실력?
8: 실력은 무슨?
11: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13: 정정당당 운동회 맞아.

0: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2: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3: 같이!
2: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3: 예!
1: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4: 야, 닭싸움 하는 거 못 봤어? 사랑해, 너가 잘...
1: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2: 자, 준비.
1: 저거, 내가 가져간다.
2: 조심조심.
1: 달리게 해줘. 좋았어.
0: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2: 오, 잘하고 있어. 우와.
1: 오. 오.
2: 포마, 괜찮아?
5: 회원장님, 한번 됐음.
2: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4: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2: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4: 보석이요?
2: 응.
4: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2: 오. 아. 그렇지? 없지?
4: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2: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4: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노스라고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 롤로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3: 처음 봐.
6: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7: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4: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7: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4: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8: 하긴 어딜 가지?
6: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

0: 선지?
1: 좋은 말로 할 때 내 너취.
2: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1: 돈 말고 암흑보석 내 놓으라고.
2: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빠처럼 안 되네.
1: 갑자기 닭싸움하면서 암흑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0: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3: 쥐쥐 파워!
4: 유치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5: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당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4: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0: 짜잔!
2: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4: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5: 좋았어.
4: 태평이는? 미소 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 관리, 지구는 개미 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6: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4: 아, 그러니까
6: 분명 여기에서

0: 그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 노라지.
1: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2: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3: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4: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2: 우와! 엄청나게 작아!
5: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2: 찍찍 마법
0: 불을 뿜으라지.
1: 번개맨 조심해요.
0: 번개 쉴드
2: 수고해요. 불이야.
5: 가짜는 사라져라.
0: 예.
1: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멍게맨.
0: 또 망했지.
2: 퇴지.
3: 고마워.
2: 세상아.
4: 괜찮아?
1: 응, 이제 괜찮아.
2: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0: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1: 안 돼.
0: 사랑아.
1: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0: 아니 사랑.
2: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 몰라. 이걸 어쩌지?
3: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2: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1: 어? 핑키!
4: 내 비밀도 말해줄까?
1: 아니야.
5: 뭐지?
6: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 쌤.
4: 지구 위에 김이너 잔뜩 깨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 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

0: 니한테 말해볼까?
1: 왜? 뭔데?
2: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2: 뭐? 너도 비밀 있어?
1: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2: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잡아 못하겠네?
1: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3: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중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1: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멈춰. 왔대. 왔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아, 번개맨밖에 없지.
2: 번개맨과 한 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3: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해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1: 찍찍
2: 네네 조그마님.
3: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국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4: 잡았다!
5: 누가 뭐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4: 됐다!
6: 알지?
4: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5: 이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6: 까먹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7: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8: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5: 개맨아, 도와줘.
9: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5: 개맨아, 난 괜찮아.
9: 어떻게 된 거야?
5: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9: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6: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10: 나는 팥지. 그럼 이만.
9: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4: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5: 무서워! 무서워! 불난의 똥 냄새는 싫다고!
7: 어쩌지?
6: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7: 어? 안 해? 좋아. 그럼
6: 오, 사, 삼,
7: 이.
0: 안 돼. 알지 핑계 바뀌어라.
10: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7: 이거 왜 여기? 피키! 괜찮아?
1: 다행이다.
6: 일단 도망가서.
7: 괜찮아?
6: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1: 다행이다.
11: 대신!
1: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설아가.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뭐 다 봐요?
1: 아니 뭐
0: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1: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3: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3: 네가.

0: 안 했다고 그럼 누가?
1: 아, 설마 사랑이가?
2: 한봉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3: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4: 허,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3: 내가 암호보석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4: 하, 내 얘기가 아니구나.
3: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5: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3: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4: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3: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4: 어?
3: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5: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6: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5: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맞죠.
5: 규칙이잖아요.
4: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3: 나도 새우떡 사줘.
6: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3: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뭐지?
7: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8: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7: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샤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 대 카본, 스카이 캐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1: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 난 마하 7에 손들어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1: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3: 발견 사건.

0: 이유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1: 뭐? 왜? 내가 어때서?
2: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탈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0: 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3: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1: 짜증나!
4: 준!
3: 어? 베라랑 짐 아저씨?
4: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5: 자, 뭐?
3: 무슨 일이야?
5: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4: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3: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5: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3: 응?
5: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4: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1: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5: 오, 역시 그쪽인가?
1: 대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4: 역시 너희 찾아오길 잘했네.
1: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걸지도 몰라.
3: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5: 물론이지.
2: 낙서란 시시하다.
5: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0: 알겠어요.
5: 어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0: 응? 여기도 막혔어요.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길이다 막혔다, 나 참 미안하지. 하늘로 섞여야 되나, 어째야 되나.
0: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3: 블루카, 뭐야?
7: 궁금하나?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3: 뭐야 넌?
7: 반갑습니다. 탐지락합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토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4: 저 성격이 왜 저래?
0: 탁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7: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탁키. 아이가 탁키.
3: 사인이었냐?
5: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7: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0: 내 카메라!
1: 주인에게 돌려줘!
7: 치대! 치주! 아이고, 루카바. 루키가 되겠나. 상품이 나올라 간다.
0: 나라라?
7: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나이가. 윤희!
4: 어떻게 저래?
1: 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몸감을 사냥하지. 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3: 알았어. 부탁해.
7: 어? 뭐니, 아이가? 와이드카메랑 같이 있노?
1: 오, 타키가! 그래, 됐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이름도 망치지
7: 뭐. 아, 그래, 그래. 꼭 좀 잡아둬.
1: 짜증!
7: 유후! 진짜 아프겠다!
0: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1: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0: 너도 잘 어울려.
7: 둘이 메스터 뺀다, 아이가. 내 잘했지?
4: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3: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7: 이래되네. 짜증나게 심해 열받게. 어? 잘사대. 짜증나면 내 항상 없는지 해봐라.
3: 놓칠 순 없지?

0: 만들었지?
1: 야, 이지 얼마나? 저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또 만났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늦으네요. 제 찾았어요. 깨끗하네. 나 재미없다. 누구 잘 쓰면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지.
2: 솔레이요?
3: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1: 응? 어떻게 한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6: 네, 편집장님.
7: 지금 뭐 있는 거야, 지?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6: 네?
0: 네?
8: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다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케니치라고?
7: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인 힘도 뿐이지 짐승의 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가능해.
2: 웨폰 카드 말이지?
9: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7: 응? 주은! 블루카!
2: 메가트론!
10: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0: 가족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불나물 난장 녀석이군.
1: 불레이 온이다.
2: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3: 뭐하노? 집 안 가나? 탁해!
2: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3: 너무 진지해 동성배. 내기는 재밌으면 가야지. 재미 없이 사는 데가 억수로 불쌍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행운아.
4: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5: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1: 알고 있어.
3: 뭔데? 첫번을 짓구래. 안녕하세요.
1: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3: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대신 너도 못해 보이고 한성깡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정 파워로 떨어질게.
6: 괜찮지?
1: 상관없어.
3: 고맙게. 내가 도와줄게.
1: 이 녀석이.
5: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1: 난 신화 동시에 되었어!
3: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5: 위야! 반응이 느려!
1: 네 지시가 늦은 거야!
7: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2: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4: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0: 재미없어.
3: 막혔노?
0: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져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3: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0: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5: 동요하고 있어.
8: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에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0: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3: 댄스 배틀.
0: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3: 난 좋다.
4: 완전히 넘어갔는데.
9: 평화롭고 좋네.
7: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5: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1: 싫다.
5: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1: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7: 맥 빠지네.
0: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대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다고.
2: 이거 쑥스럽군.
3: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4: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1: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4: 아니, 경주 대결로.
3: 경주?
4: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1: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3: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0: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2: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5: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1: 용수의 조솔레이오.
10: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길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3: 좋다.
7: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0: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4: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0: 내일 식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3: 속이 뻥 떨리네.
9: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4: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를 다 아네.
2: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11: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5: 승리의 조건이 뭐지?
10: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2: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3: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시작하자.
0: 준.
4: 나이트 그리폰 대동.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카키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섬 오네.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힘들어.
0: 어쩌나 어쩌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휴.
4: 나이트 그리폰 타키를 앞질렀다.
1: 좋았어.
5: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